0: 이미 탱킹엘이 이망가랑 제베제스티 데비 문에 차상우스티샤 콘즈 심리 먹고 되샤 전도나슈바 주몽데 제고유자
1: 제자 나래 정신달리니 시네티스 시에슈
0: 샤스니 리이멍 체하이구
1: 같이 오래
0: 이멍라 체체 전도나 주바 로부시달러바 체체 전도 제바 랜라비오 마리 머랑게 로부체 비인나 타메 전도나 추리
1: 리이멍 콘조나 어디
0: 게스텐 제 셰비인바 냐 돈도 컨주머즈 삼비인나 마콘티 총장 마르베

0: 이거 가지.
1: 이거 쏘리.
0: 쏘리.
1: 로다 신다지르. 쏘스러 혹시.
0: 이거 쏘 마리.
1: 디사제기 쏘다 말다. 로다 신다지르. 쏘스러 혹시.
0: 갈수기 여래.
1: 어, 시스기 혹시.
0: 주学士. 란레네네 비자. 싱이스기 여 말바.
1: 씨비시리, 네 집에 민중디, 뭐야 더 망정해.
0: 아, 지.
1: 아마, 자 그만 주가.
0: 조진 홍자는 네 노샤스, 왕다를 꽈주 네이.
1: 아마, 나 두고 통스.
0: 나 두고 통네, 부시빌레니 시작에 여그러 봐. 喂, 비균이는 다들 불러내 차여리. 티링 같이 해 봐. 더 용념이도.
2: 보고 전부 차 사우지. 대선자 제 하도 와. 야매니야 제가 신고.
0: 어.
3: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2: 我去，车上你还过去？我们是给过是吧？我们是给不起，让你丢了杆子那可是些个用不是吧？我搞不清楚不是吧？哎，等到早点，记不住个级别，咱们先一个的，哪里下手？车上和你收螺丝了不？俺就当收是吧？爹的，你看吧，你给吧？
1: 哦，你给不着，你给不着。 내겹쇼
3: 니 집시도 니 빨라르시야 올해 빨라
1: 어 장유 나 이민기 바보님도 대유다 그니 기지시야 야구시차 종스 헤헤 어 지난이 두글로 뉴사수나 조구 로쇼 아
3: 이미
4: 你先嘛说。
3: 前年特别羡慕死。

0: 부부 그랬으러네 믹스로 안 와매 봐쇼.
1: 어디죠? 나처럼 할래서. 너도 좀 야대베.
0: 랑가 정부 선이 전도나 쇼니 말베.
1: 어. 선이 전도지.
0: 저티치야 근데 쇼도.
1: 미대 운영도도 수수시야 갑신이 범하셔 저리. 근지대야 럭식이. 너도 리니망스 예지게. 맞죠? 가셔서. 어. 니네 쇼매다. 저랑 같이야. 너도 시에서 이긴다. 어, 범 리니망스 니 스매베.
0: 소래.
1: 리망스유. 당도 전도치디 저지치아베. 제시 쇼르숨주 십시오와. 디마세 수수 인부데게 진전나 속고 쓰제. 선이 그 수제 소인스기. 하, 나다 잘못 와. 계신 아이나 예니가 미카시 진도 갑시.
0: 계속 말이. 얘도 불어 채소. 선이 얘 미세기. 증명부터 해야 돼. 쇼는 용어다.
1: 아, 자. 어. 아, 씨. 아, 들려 육쇼. 저랑은 미망고 치네. 강우 뒤에서 뛰어야 합니다. 육쇼.
0: 라뉴시. 뒤무이다. 저거 여마지.
1: 저, 계속 한번 와. 저, 그제도 와. 그제도.
0: 낭담도, 낭담도.
2: 유미술 저와 가서 유네. 이민재가 영상. 야스기.
0: 이미.
3: 아.
0: 다야 가르도 와.
3: 어. 샹유 군지 능미망 용야 가리이나.
2: 제자가. 향유 머리에 맞세 능 상을 내미도
1: 마염 마염 없이 육쇼 고우 마시 호주 마염이네 네 비전 둘러 꽤칭 마시
3: 용 마시 네 고저 뛰어왔을 거유
1: 주로 님들 들으라 네 고우 마르스 너 고우 마시 네 칼은 요시
3: 계세 고저 마염이나 나 제도시가 죽음에
4: 이미
2: 이미 가르쳐서
3: 당고 군다 밥에 향유를 만 보시에서
1: 세 부디는 잠자 가르쳐요
2: 네, 다가 쌈죠. 미무 배주 당체, 더도 미를 커도 당. 드디어 진여 여름에, 더 대야 하루도 조금 된지 쉬쉬.
1: 아이, 나 죽음이다.
3: 라마시 비나, 나 죽음에.
2: 이미,
4: 이미, 이미, 이미, 신말라다.
1: 보고 뒤에.
4: 이미, 이미, 이미, 이미.
2: 왕부하이, 황종아, 두두 구발리도 아. 나 두두 조랑마 당체, 된지 쉬쉬.
4: 교교 교하스 교
1: 동민씨
4: 아지
2: 교다교
4: 교하스 교 교교
3: 제사 교시
4: 교하스
2: 이다 나 동쇼아 직니솜

0: 你这么急就过这样的狂气还是牛着那我把我看来个三年也不知道第一个人得对于基本上是穷的三么久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 야, 가만두다. 하드쇼. 야. 랄랄랄랄랄라. 디칸라랑케 민치. 랄라. 아지. 녀지 아빠다.
1: 댕깅아 라즈 청춘달라. 소툼지 조이네. 라자. 루질 직쇼아. 대다 계시부유. 개가 대다디. 팅 숨쉐기.
2: 허정아.
1: 댕깅아 청춘달라.
2: 라게.
1: 소툼지 조이네. 라자. 루질 직쇼아.
0: 나게 바시니나.
1: 네바도 용모다.
0: 레니 계시 유마쇼. 아. 게라.
2: 퉁지지 레버삼으로. 네 가르치고라. 신하 공지.
0: 어. 어. 지안 게라. 나는 뷰네 칸은 예보 여자 계시 내주 라비나 아께 과쇼라
2: 아 쓰이 예제 드르리 랭에 제요 말 봐
0: 어
2: 쟤는 다 가주다
0: 어 쟤는 영아 길라 띵냐
2: 예비 아 남자 랭도 왜
3: 아 랭도
2: 먹어 집을 쟤 누나 쇼시 나다 여 말이 강인스나 땅공아 이름시 다주 이름 나라. 나한테 누나 최고도 와. 얘 이름 티보유.
3: 띵 이름 좀 하도. 은혜는 말이.
2: 어지. 얘 이름디 촌의 정말다. 이름디 문주로 욕거지. 别 차샤나. 听闻 총지주리 등두.
3: 아.
2: 让个 바보다 刘大刀了. 讲不起你. 俺来 망여시. 这么这. 接了. 点过马 切空个过目的. 俺 이름 시다주. 이름 나라. 余米仓妹，我当姐，我创作竹林青衣。
3: 嘿，
2: 他们的余米你不得我那他个的下，余米仓妹我当中啊，弟弟欠啥钱嘛的？
3: 姐呢？我让米两弟，我就用不消。
2: 点点我就用过的。一百，你吃下去。
3: 真的还嘞？
2: 姐马上，天外街上缺皮呢。
4: 米来着有的，同给家们能行，养家进一大用的个。
5: 用啊，
4: 第一手路段子该吃几个票啊？进你送，一米送票，一米送钱的，送钱的，送票，一米送票，一米送钱的。我呀，一米要啥都，我也让票许多钱啊。平台该吃几个票啊？我呀，喂，让的固定老乡呀，要钱你我呀，固定买老起来还好生哎。
2: 移民了，我修两个月呗。
5: 应当。
2: 让给俺，可对得这些人。
5: 面子点是我需要嘛的。
2: 你肯这钱呢？让搞不用个嘞。让俺打养人钱
5: 呢？俺搞不用啊。哈哈哈哈哈！
6: 我家人，俺那里通了。
2: 我最欢喜，我最大。卡里一百块嘞。 조금 지교래.
3: 왜, 이모? 나저 랑갈휴.
4: 야우쇼, 안저 아스네 레차, 랑구대유다.
3: 헤, 그나저 야스히.
4: 계칭 말이, 디 가사 랑레조유디 럽스시치아.
7: 어, 용아, 예시스.
4: 응, 바이바이.
8: 관리도
4: 어
2: 레저 이사 레저 이스기
4: 왜
2: 레저 이사
3: 가라
2: 쑥도 쳐보 미 쳐보더베
3: 지지지 지
2: 네 컨트레스 때네 라나 가부이 베스라시도
3: 아 제고 생마히다 네 셸 가부시 앞삽시 너니 수솔레 가부시 시그마리 삼을 큰 좀 좀하다라
2: 네데 이부쇼
3: 텐디기 뉴르기디 샤켈리베
0: 어
3: 지 그다 샤이나 제나 샤르카바자 이베
0: 아유
3: 아 나제다
0: 어 가시니엠바
3: 나도 움직이니
0: 아지 자라고니 능아스네 마셰브시 미팅데스데제 나는셈나 남자 십실라주 계층 말을 씹죠 자라가트다 녀구로치오
3: 마가마가 나해 군지바
0: 개요 말을 씹죠 되겠니 여러분 개체 도움도 쉬어다 티 콜사지 된다시고
3: 지 자게 고마스 진짜 괜찮아
0: 지 계층 말을 통제된다 맞다
3: 지 가방자 나 진짜 지바 왜 제아씨 뭐라탈로 럭스 이미 신기해 봐
0: 어 신매
3: 나가 봐 휴미 자게 신도 갑시다 봐
0: 지부조 응 자라고디 뭐라나 조마시 뭐라가 졸린 거 아니고 그러다
3: 디냐 신기
0: 어
3: 디래 자게 가방자 교수 같지다
0: 어
3: 교수
0: 제니야 가방자 돼요 니아 어 니게 레고 지구 게게
3: 가방자디 딱따라 대마서
0: 당시 십시 가방자 다르다
3: 십시 가방자게 같이 오래 가봐 팀은 반복이고 계시 딜레 어 팀지 계기기 범대 가방자 째다 지봐 이베
0: 어 유유유 딩이 아 직솜시 초가 직니
3: 딱따 대마서 자게 디나라 저 차가스 시제 가시가 나 하고 해야 디 팀지 계기 범대 가방자 시
0: 당시 미디르다
3: 자게 저스 시 가시가
0: 어, 가이스 넘어라. 포교에서 저기.
3: 최고라 이스트. 자시, 야자.
0: 저는 구로 저 말아 봐.
3: 뭐 봐.
0: 요요요.
3: 자시.
0: 어,
3: 야자.
0: 누군다.

0: 야,
1: 대다. 네 익수 그대 정도.
0: 랑이 이거 난디. 디. 도니 세도가.
1: 제사시. 디 나 티기티기 텔라라자시.
0: 나이 좋아유. 랑이 디 겨치다.
1: 아레. 휴. 잔디다. 네 진교 익수디. 문체 갸츠나도 축하사디 가서래야.
0: 겨츠 주미 간다.
1: 헤. 영아 영아. 네 람사 갸셔. 디 가서 하. 디 잔라 민찬다. 야미나. 가방 잡히베. 제마 제라 구디. 되대 영바.
0: 야, 네 민자 대유. 왕찬스디.
1: 같이. 샤크민디. 진짜 예발라. 첸사디. 니치위베 코데르다. 같이. 샹제 소프트하시대다. 네니제 소프트 잡으리샤. 템나라. 자팀제샤 니미디. 아, 니시 삼포여스기. 제사. 가로게샤라. 가오시라 유키다.
0: 가로게 가부체마체 개치부리베. 저디 나르 가부춘주고야디. 신스게. 머신내 탄더. 나 가로메. 따랑게 요스치다.
1: 영아. 니치셔. 디가사. 니어. 니지거. 디가라 조마르바
0: 초보 란덴 시사라 자라 군에게 찬스 여유메 디가 뒤에 수도 아 자라 군요 메베
1: 니에 구야 뇽뇽이
0: 아 용아
1: 나 익지시구니
0: 곰니슈
1: 자클라 찔때디 대지 개시개구 국주거잖아 긴교 힘자 니에 세바치야 티승에
0: 저 템도 시고 입에
1: 네 다가스 치피 장근이고
0: 야야
1: 씨 구다 왜 맞다 나도스디
0: 데메 레 입에
1: 레 레가도스유 마시랑게 나 캐치 맞죠 니랑 시야슈 나 단다 샤샤히
0: 마리 랑 샤샤 입에 나다 저와 가려요래 뛰어
1: 하지 왜 뛰어야 말입니다. 나라 다과 돈도도.
0: 걘 자식도. 양재윤 아, 나 요거 뒤에 레규 진행이.
1: 예, 디.
0: 주관만요 아.
1: 하지 디.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 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 아데 예 티레직 쓴다 이네데 이 나로데직 쓴다 데 벌 신예면도 아데 예 쓴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직 쓴다 고테 간소에 한고디 진짜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이 말에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5: 제장

0: 아치 아마 샤디 아치
1: 리마
2: 로
1: 처브르디 문에 닝지부터 와 처지버지리샤 니지나라 댐블레 샤라가 닝지
2: 대동치디 닝지다 차도 니간네 동부지
1: 어 대동치디 나 바로 개그르베 아 나 바로 개비나 닝지 뒤는 주베 유미츠 나 통구르베
2: 대대 통구리 추고 비기스 이주와 탄도 꼬르 개지 안 주자 레비네 만주 창고 부지
1: 전에 속다시 되는 마도 니어 통아 차오리 나 통주 주리 좀 니 자자 하세 거티
2: 탄도 고수 기리 주리 홀라
1: 대 유마지 니자 그래도 와야
3: 예미게 저지 그래 제일나
2: 저지 앙사 제유기리 디샤가레 시라이 없어
3: 나도 하바 수제다
2: 예스
1: 아 니가 가봤으니 내가 계산 부주
2: 아 레스
1: 왜 왜
3: 不信了，多啊！啊，总分解了。我真多吃啥有的？叫我活足着多。啊，俺们兄弟不用么多，要送的。啊，这，一面他的给这学区里，让俺们这些好多啊。
4: 学长，这里给这学生。
1: 哦，上上嘛，这里差事。
3: 装最没这组设备。
1: 哦，这里，你的这是规定设备，你装最规定的给你们多大的注意。
3: 这老火，主人火了，让伊呢，三大一开不开那么多，装作来接不是。
0: 你看这接了没嘛？得来拿点点，你给有没仓库这个做消息？
3: 这接这边呢，仓库里在活动，套住是吧？那这边不行没，接不住了，看着规矩行了，记什么人？
0: 昨天嘛那是，拉姆仓规矩悄悄，那是。
3: 呀，一鸣，你让这接这边，都落马回不家去了，听个难受。想一个女去。
0: 一鸣，
3: 让这读书念书的都怪啊，中国高中念书的都，你让这不都好有？嗯，一鸣，嗯，嗯，对的，凭什么呗？地理一门给女婿，这，呵，爹我呢，就上学的话，人家快没得了，其他个样啊，哎呀，你继续。
0: 你看人家，你解释。
3: 好的，真的没办。哈，相遇了，那我等着单个对啊。开始开始新买办。对吧？你让谁明白？他的人都特别能，人看谁人，而你，场面人看了你个的。车上脱落的开心不是？呀，他什么规矩也不记得，对吧？解释。叫，我这个写嘛对的，然后脱落大大写对。
2: 年前呢，伢们才不是多，年头落地，差不多有个小，让女婿，年头落地，让伢歇着，车上驾驶员人把车的，啊，给嘛有的，车上让三木也胡适当的，跟对对我年年家人把车皮呢，你给不卡子要嘛谁啊？可怜的，可怜。
1: 有有有。
2: 年前的也胡适多，
1: 对对，
2: 年前子来车的白把车给不？
1: 用啊。
2: 哦，真是。
0: 对的。 你这是这些了，咱们得对啊！得应聘给。穷大刘，穷了啊！年纪轻不提这些，我来下。俺这年了，刘大到了，也是的。哪个年纪这样幸福些？咱们也是了，不打。要不都要不都。哎呀，你这行不行呢？那都听不懂啊。
5: 不是，下次
0: 你们到底怎么些？年纪大的，主人红了给光天谁了？
2: 做过几来个光天喜，到时呢，万一没见到七百个不打，他话都点小一百个不啦。咱们拉到开发亚东西，第一个了全部是送，俺厂的邻居点小一百个，谁不信是个？哦，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3: 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开，王不

0: 비 야우시 지덩기 야우시 덩기
1: 푸디나 텐데 오토 살아 망소드윤 시에 텐데 다니 여러베
0: 시에디 카토아
1: 시에 민도 관양 감자라 야르스도
0: 진짜 말이 야호자 뉴다

0: 야, 라, 왜 가도 아, 휴, 쟤 야구던 것도 와.
1: 쟤 니 년 상부 승부의 태샤. 나가 쟤는 야구 당부 쟤 말이야.
0: 쟤는, 쟤는 아주 보, 땡땡, 좀 벌칙으로 봐.

0: ngarani de kibchu ne rang o ma bu kibchu a ye
1: ti sha ta ma ton da ma ton da su go ne yu ri
0: ta ran chu do ma sta tu gyu ne chu do chu go re ti ri nga kha sha yong du ya
1: yong a yong a ta ran ton do
0: ne xie ya bu de ge yu yi ne nga ma dan bu qi bi ya ka ri ne a
1: 랑게 카티가노 루이 침스스그도 반대 야마 깊치위베 아
0: 마 루이 시버세 디토 상마 미르케스 시야 마스베 아 나 카르체 같이 부제 깔레 든데 겸니 차라야 시에도 마스베 아 예 카티가 겜게제 시야 계속 자삭사체 밀링이 해주야 마스베 아 我那片都有吗是吉祥之飞什么都没去啊王爷明天我点这些三叔阿斯姨我这么说啊我比个还想找谁 코즈 참여제사 대태오르베 아
1: 참여진의 요마지
0: 예니 나 나 비자 라이 심무 기우치 나 로판 계주에 아
1: 나 로판 계기 민도 토마란다 갑치디 라시에 다니 인자메 란탄드 비비지 이내년만 내신 랑 가비유

0: 돈도 톰 되지. 깡부지다 추추샤.
1: 다 치부차샤. 이민코소 영이 가르치기 위나.
0: 주린홍라게 라는 로 대비치 슬럽송. 라슴제 차카도.
1: 로디야 여러베.

0: 你也知道去让给说谁彻底前辈哦有有有说谁有的估计这小的哦你也他这黄金那里铁金工程还是体育的铁金工程是他苦一百啊铁金工程是哪准不前切不得这里是个要的啊曹赛的那个总部的轮松草不过的哦有有有他都朱雪是了大西端的啊来这边啊有啊有啊张大不过你也引起估计前手哎有也朱振红给卡斯的哦朱振给工程前切不是点这区域是啊别进黄金那物质起点这区域没准呵呵这一米人把手上我那这么的话哎我这是你的话我说话说说多对吧这可是个连接啊对吧
1: 我这得认真些。我有给。那最后，最后那说啥？这么着啊？留下队长，留下队长。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哪样？这是把
0: 이미 유미소 나도 너 옆이다 마시
1: 아 야
2: 경고충 경고충아
1: 너 옆에
2: 아마
1: 욕셔다 예쁘 러레스가
0: 항매 안소 수하 용바 야스주의 아래 안소 공진하러 조두 리인멍다 수보목에 로봇이라체 상매 거수주로
3: 제가 아, 저기 둘이 콘서트에 이제 가르치가 아, 전달 계신분들이 나다 지치에 맞지. 아, 네 콘서트 용보 말다. 콘서트 나도 제가 용보지. 계속해. 비이 멍다. 숨모모게 이민 쳐러 나비나. 믹스 좋아라 줘야 돼. 범위 임도표 더도 부회 요다. 라더다. 부회 요지. 부르다. 让一呢移民了他们的这个金牛仓们的国宾呢你仓们带带要的你要把我们都可以这样过来啊让一呢来不及不让一连一提送擦车里让车不停车上列面上去王一民的陪面应不得罪车不停车上借给王一民那让了可以王一民那让了可以是可这多啊我的陪面应不得罪三万王一民的明色找了学的让一呢
4: 두두 야르 전 쳐.
5: 빠르군데 야구 쳐.
3: 다르지 다르지. 두두 야르 전다 니 체토바 체토바.
4: 레데 터리 어 라게 라게 코도 로다는 용부도 그다. 니 엘레 카바시게. 마 레게 신다유. 라게 시마시나 니 엘레 쳐. 레레레 쉐시 쉐이다. 라게 쉐시.
3: 이 어 리망 좀 봐.
1: 올라 공감자.
3: 감사 감사. 네 감사 감사.
1: 감사 감사.
3: 아 두진게 나 참고 셰 좀 봐.
1: 키란츠

0: 그때 쳐버려.
1: 아, 아, 되다. 아, 디제스지.
0: 네 봄 상유다. 이미 다다 가로 지 그요리. 제자 나 모베 교부 인고쇼.
2: 네 너무 도와. 가시엽자. 네 하고 뭐 줘.
1: 아, 디 가르사. 어, 상유. 수쇼다. 쇼다시. 섬지 쉬다.
3: 아, 디제 마지. 이니 임브리. 맨이 맵지. 你
4: 黄一鸣，你屋内是呗？嗯，马志，你把那脚臭的这孙杨搞不好的，这家去的马志。呀，香玉，香玉，香玉，香玉，香玉，香玉。喂，阿姐，喂，王七，王七，阿姐，王七，孤单。 왕씨! 왕씨! 굿다!
5: 나 진디단지 가지가 둠지구님이 아
4: 둠지구님이 장가 둠지게니 지금 있어도 니랑 두고만을 삼쥬
5: 수일레우디 칭메스도 아 니랑 잼쯔미
4: 잼뜨비야
5: 장게 잼쯔와
4: 레케메 랄라 다치가 협의
5: 나다야 가려와래 나 잼쯔는 말이 어 쉬다 랑아 쌤쇼 말다
4: 랄 쌤쇼미 나와마치게 간단히 했습니다. 라지메치리 랑키스타 자취 상마 니나말 커요기 데비아니 라티릴리스 시마다 니 뉴르기공세 자세가 용가삼치
5: 계치 딘데 고두 시작다르 치기도가 저보 잼 딘데진 계수시에 위해서 시도가
4: 계수시에메 계수이냐 달라 계수시에 도나 니 주일라 주스그마시
5: 장주 가리이네이 나다 좋아 요마리
1: 왕부하이
6: 朱学士，话多。
4: 谢么子话？你喝花酒。叶弟，喂，叶，喂，朱林红啦。朱学士，
6: 平时在我寝室不得这了。
4: 让喝花酒吧。啊，没事，先生，在我的让了作用，先出几句。让他重视多少学习。啊，来是来是，让啥用学？来是。
2: 香玉，
4: 妈妈听到。香玉，看几下。让开停车些，好嘞。让开那些嘛是比那些些落脚哦，让是那地这生活是吧？停车嘛是，可坐地也是，一门可坐，同大地见面，年前没进度了，休开停车上去。
2: 嗯嗯，工作的要些是，你那让是那开始生不愉快，让个三学习个哩。
4: 嗯，让弄来的。 아고 간존아라 론차 다한테 김해시베 니에체나 마라니 니지샤 로즈리야마시 디제셰피나 오네 루부터피아 자시
2: 제 튼다디 니에바 랑음 자차다 쳬브리 이네 랑게 인베 듀르 나 랑가 로 이스나 칼레 디제 두에 랑게 니에 촌나르 미시 나오등 메스도 마세티리 랑게 니에바 라다 암라 나 체 체캅스스 랑게 니에 능미 촌나 나오샤베 나 기프큐누미도
4: 你看，从那停车前面，
2: 让三些小马里，怕些出现，让个一边从那里面些脑壳的小密度。有时候，让他这阵都在罗林这里，脑壳不切掉的，等这些在车员马里，从这边让过的下，有时怕罗狗，等他开始原来是我些车里。你呢？我让你等他三些去的。三些突然没那些马里。
4: 有马里，三些去，先么多，那停车住没？
2: 不过那我看见地震嘛是大，纯粹没场面上古点要哩。哪个听懂啊？三七七么说？真是，听他开些人给干做那边半年新个月。因那两个是不给不看那么多，让给伢从那闹到下雨过这边。今嘛你收拾些些。嗯嗯，真是。
4: 다파로규
2: 다로규체 창면랑 구대여리 교수교
4: 쟤는 가 죽인다

0: 카샤시 디르비 미들레베슈고
1: 네 켈레죠 팀티게 인티오마타카 네 디르제티히 제데티 페메리 아마라니 미츠브야
0: 지 예 미츠브리스 같이 용아 나 미츠브리 이네 황시우메 황시우메 이 미츠메바 모랑게 세프토샤 모랑게 나 부리샤스기
1: 황시우메게 디르스토게
0: 타그리
1: 제나 아마라니야 황시우메 미츠브시
0: 투이
1: 아, 씨. 아마라 하시기. 도시. 니가 전화를 깨다고. 아마라게 약제 대비는 다 말해.
0: 하지. 딱히라니 그 좋아디 근데를 차여래. 랑게 쇼럽다가 람사 용그르베.
1: 뭐라니 이게 니 선사. 니 잘라 뉴피나. 나 전화를 깨가 용그르베.
0: 지. 랑게 셰브디 금제도. 나 전에 미디 커뒤래네. 랑게 나 야오시 따주 아. 그래도 도무지 더 뜨기.
1: 로티브지. 아마 장도다 다시 제사스네.
0: 지단 제사스.
1: 지단 챤에서 가스래. 아마 네도다 다시 제사히르다.
0: 랑도다 하제.
1: 아마라라. 장제 챤거트 시니.
0: 네세 제사. 샤메랑게 가 주도 챤네. 나 레티메.
1: 팀호 아마라게 장제 신식이 있어. 켈레소. 켈레베시고 제고죠. 마세트르게 아마라 자카르사죠.
0: 아지. 랑게 샤메랑게 쳐챤 가제 아. 랑케멘 가제죠.
1: 아지. 나이키멘 가제 봐. 펜다티 이지 삼례 활동라
0: 삼등매 뭐랑게 주도 집에 주고 나 레싱매
1: 아무랑게 삼로마다 피나 니 수진 홍라 셰가 주히
0: 시 랑게 주린 홍라 나 람산 지슬로 야면 니에 카바기
1: 아프라티 제페리
0: 야 니에요
1: 문에 김이베 야 대기시
0: 야 소키시다
1: 제미
0: 소키시다 제
1: 제미 시
0: 아지 소키시 오제
2: 正面啊这出去的你还把手举打起啊妈卡西卡西啊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卡西 天文前头有十年长日，但是前头没十年长日。
3: 电器啊，要来要嘛的啊，俺做同事估计可怕这个要的。
2: 啊，是。让前头买呢，前头有不？芒果要的。
3: 这嘛的，同事主任的等过要嘛的。
0: 啊嘞，主任红呀，我是穷死，让苏当队员来当着，看到俺来个青梅。
2: 前头买的肉少，让买不赢呢，来个前头买的上中啊，小马的。套上不？
1: 啊，这
0: 给几百哈多，给几百哈多。
1: 这边还没啦，阿木啦，客气呀。是个得更多钱的用过呗。先嘛的，我从头用零干了，两个很值钱噻。
0: 让个多点对的，这边阿木啦用得起。没让那猪毛都生命多个，让树长不要的啊。下面的眼鬼天来的，把那个鬼天来的，但用你树长不要的。
1: 阿木啦，咱的橡皮。
0: 呸！
1: 等等，让个听这些去呗。阿木啦，这不让你走。
4: 让龙马去的，没让龙狼狈给这里，下面的眼睛瞎个清啊！
2: 哪里龙狼狈给这？江浪等就要马这，他这等着这那青梅子，今年马虎要这，到我这了，钱多你给了他。
4: 前头两个说等子哟。
2: 我这。
1: 阿姐，阿妈掏钱啊！就你那个写法用的，
0: 让才念的。
1: 我才念不行的，你连阿妈让听到写念的，阿妈那个你还忘了带些，卡巴林些谁写的？
0: 林妹，看到下梅兰个，我许多前辈说我来个的肯清梅，卡巴林妹，我来看看清梅。
1: 阿妈，你这钱你还不退？你那钱嘛是够了嘛写不写？就你红了嘞，写水给他写，你还我来写的。阿妈，阿妈写，有好吃的。
0: 我这也注定好，让个生最久不得呗啊！
2: 哪里生最久不得呗？让那些妹不认识了的。
0: 让才念这些。
2: 有。有哎，做事要啊，做就是要，做事要。
1: 啊，是注定好了，听这话的。哦，弟，你也写没？那弟，你还没干过事的，开始读，第一就是个的。
0: 记得的。
1: 这是你也写没？阿妈，注定好了，看到了，可能还可以呢。
2: 哦，听这事。让南山创作委员会的继续的，咱这从头抽一，马用空了，下面呢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팬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콩키 콩부친치티니 동메가신이라 슈미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원당 르드트 콘서 콤보시시 지도기 가설라 청년 충교로 수화시 태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보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당 뒤에 취급 체휴 조당 야부메발 여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식 시원탕 함티 딤쇼 치웨 콤보제 뒤 대신 기베 전랑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 뒤탕 청년 계획거 강바 처용이 대교 치도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괴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갸 탕국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거소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이라 슈미 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청년 충교로 수와시 태디 雄

0: Tibé lam sarbani, Tibé gangbo chalung yongwe chitu, simjiu tang sabi chebe yinbe, Tibé gangri chalung ki kejiu tang dune, chugu che yu, zhodang ya bu mebar yosang chitu. Taidi xiong Tibé lam tini, yang xin siwa tang, lamti dimshu chiwe, kongbo kyeb du di xin gibe, chona xin yongi, chugu cho kongbo budu tang, chongya gyewe go, gangbar cho yongi di gyor chitu. Tibjiu lam zho yinbe, lam zho ki takbe gibe simche mi. Tadi xiong ki namo ki qibu yong, chuk jian qibie tui qin la, qibu cor tui qin zhog yong wa tang, di tang ang ca long yong wei mung du xiu. Lam cha ji lo gor gya tang gup ju gogo yin la, gor gya kanun gyo qi, lam cha ji nyo na cha ji bu yu yin.
1: Lo ki pa zhu ri gor lam ni, ri gor tang yang gyu gang tang la ming wei qu gu qie ba xie yin. Lam di tu la, ri gor ki nun ba den yu bei, sang wu dian bor zin ne, ri dar gok tu la, bu xing dim xie qi wei,
0: 콤바윤진뿌양갈래크그미 로게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큐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1: 罗杰帕主日国拉米，日国汤杨九刚汤拉命令全国切勿吸烟。冷地图拉，日国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之内，日达国图拉，百姓电视切为，恐怕云人不养，格来克个没。台湾拉姆拉切煮汤，台独国图的南部电鱼呗，大姐切的，听爱人讲呢，吃腻了国人家的国煮好点一么汤，他的吃腻了国人家的国煮好点来煮米个。观众罗杰帕主。
2: 진짜 추가라 매도 안 나지 세바타 자나 두보르 계시 티신 남아 표송 속에 매도기 제자타 제말이 세조로 보세 나조기기와 직자로 도초시

사진 숨도 기급 준비 정중 송접 큐티 시종 신진 가르즈의 표시 정중 큐 배윤 정도 유바타 테니 중국의 녹규기 경외 남아 정신 송종기 대시 개체 시시 테야 차라 창업에 뒤면나 제타 담자 자타 낙조 참당 큐제니 지기 소자타 지신망 그 계절 크리시 지등아 봐라 지기 배윤 초신 미갸반 초시마 통주로 카제 셈비 강야 쇼웨 총네 양웨 사시 체모 데르 소주 진유나 모르부 초니 교주티에 초기 냠수뇽 토겐 탐부티시

진짜 죽어라. 매도 나게 세바타. 자나 두보로 계신. 티신 남아 표송 속에 매도기. 지장타. 제말이 세조로 부스에 나조기 기와 직자로 도초시. 튜인디니 지신타 부스에 왕오베 투사시시. 셰야 모자 자체 지룽군을 켜봤다. 치원 남기기야 로지 나기 투지 깊슈에 틀라 르고초 콘지 모자 전동기 초와 토마티 용도가 중요해 진짜 듬바라 차진 숨도로 철두 초싱 철추 갱외라 옥윤 진유에비 정유키 고급 틈진 체내 뉴슈 유구 계좌로 집었다. 리파 김자야 직제 니투신 나제네 퇴용신 퇴인디니 퍼주 총총 소용외네 가데르 주규 퇴산시키시

진짜 개바니 샤와 추가로 추 세추에 투이마타 콘즈 서브밍아도 이사라 괴치 대로 자가 상슈 유베 마제 속자 시행기 순부 속에메 진짜 고바라 동동 쳔셉타 신로는 링크 세버로 주조초 대토네 사진 숨도 얇게 넘슈 주지와 촌이 나와서야 나게 그 교티 근금 하조 고안라 자가 커섭 치고 솜제 목부지엔키 진솜라 제부 미마티 유르세 제상 도우에 튜지 샤브시 진짜 줘봐라 니모 체동토 줘봐타 사지신야 니 줘라 차왕 가르보타 차주초야 나제 토주 줘오에 튜지 대링 차첸 숨돈디니 제식 포교르기 공덕회도 샤니 상류 치기 배윤 초규 리고치기 차첸 숨도로 초신비 소자 참마라 장난나 왕오베 뒤내 제유라 세신 제제르야 더그리 왕오베 나콘 제 왕게 대다기 튜즈기 고급 대통진 제디 겐점 체니 녜속유

진짜 고바라 토가 유롱 군라 중생의 리부 소식 워마라 아메 차라니에웨 군가 티에 팔라 게치 도브제 접수 제베려라 제시유 머룽 콕자 체웨 김제츠 나스네 워메 세라 디르차 유티 카다카첸촌이 사듀토키 꾸마 고디첸츠 차슈디 옌베 관주의 사건티 균도 첨부 타야 카규 딩륜 이투 워메베베 샤티 니엘라부휴 테나 장기 첩소 제베 카세티 셴기 하콘드 메나 워마르키 장기 제슈 유체 장세 체크 워초키 치료토 세츠다 다즈체네 소자신 순규 냠묘 소조체디 마오베 케르장기 초와라 저지 앙사라 치시유 탄다 워초 다와 추점라 르마타 튀급 티에징라

진짜 듬바니 저왕 가르베 김규 나나 공주 산의 중요티 저왕 가르베 제주 대수부께네 유진 부마송에 타다 류추 뇽지 치베 뉴바 하자 시엔베 제주기 아메 제수 장체 다수 아메 룸키 최고타 소정오 뇽라 계통

파마타 돌나? 콘조 계속 중 예바 예베. 파마는 신 제도 된다 매나야. 본도 예부 테니 딱다. 정송 칸도 치시. 동전 통의 잠토 규규 체대수. 콘조 통 카부유. 대겐베 차왕가르베 차농기 투금낭 김산시비 동첸타 동동크의 세 세추규 코너라 제시해 대야 니가 자르 용투 차왕겐츠 동베토 포르투마세 제주 남기 동동기 세프토 컵토비 제주기 차겐츠 세 최단라 랜드 치긴 주첸타 메도기 중간 사변소 심세티다 주부유시 왠야 차겐 파문 이브 제주 영인 강식 사괴바 세보르 시기 유비 류비 지제 케니게 머신 콩라 제주 최조 군부 세수 땡괴디 지차라 차대리기 제주 유도조기 차론타 주부 계교로 제가라 제마오의 심세니 인지 군해시 저왕 가르베 세기 타가 저 초보시 유티 티다 나수 차디 조 부조타 토르 속자 세기

진짜 개바라. 차왕 가르베 제주 소기네 니 손줄하 데스마타. 관저의 주비 칸도야 림시 균도 조우초. 튠잠디 링라 관저 세 파르메 덴디 주비 칸도 균도 그 튠투 소주 고된 치고기해.

진다 고베 되라. 교조 낭네 저조 응원진 제바라 신도 까디. 콘조니 자겐 소타 예와 테자메. 웬야 고외 축조니 나르시 견도 이바타. 테니 샤무 쳬바타 잡으시. 타도 미티에 칸도니 파마니신 마르탄티라 차메라. 나조 잠도와 잡조의 정신기 엄주티 깨매가 마세. 타도 차베 수라키 데르제 나바테야 춥톰메. 직체나 정이 나르스 유에바 신기 켈렌 톱제라. 콘츠 샤센니 가르세 초수 균도 동규 초도 제시 유시. 왠야 나르스베 파르투 타도야 로직이 뒤즈 규그. 남은보다 충원부 표배 응원부니 정중 감수 통근배 칸도지 임무 왠야 토가 유토 매도 먹부식 칸도 응원부식

테니 터섭 응어부 제신 매도 언디니 니위 워토 작당 접도 체신도 테다 서버 미 솜도 냉아도 파르키 토장 퀴토 제게 유바타 Zemlin yonsu kyun rik shibju shigu le mena ya Zhongkyo nga gongsu rik sumju sopye yuebe Tera, sharcho gi zemun shiebe ming nyebu shik tobyu bishi Tini, ube ngunbu shi

마시 샤조기 제메 체녜 유나야 우베 응어버니 중 기야고버시 유티 우베 체릉은 기 러디밍라 직수중 우베 퇴유 테니 치수네 데나 류시부 직수중 우베 체르메 켄 유베시 태야 천도 자신 철도 대비 우베 응어버라 천나 Sokchaki misawe chetu, tserma kaa maa maa kyeku kyehyo. Tokangi kuryo nindre nangtu kyezar chungwa te, mashine jikzu zhung goebe tuanta shishi. Kaayinsina, mokchi uwe sirini zishina tsuna tokang yun tu kyezar chwe ki jenzo chesho di zhiti. Mokchi uwe siriki zishin ki tsuebong dorti, 대닝접 사제기 규림 10으로 돌견 동기. 차진 신도 시엠비 계자로 쿠르욘디타 최톱제라. 지드의 지신키 메도 도규 속조 먹부체니 목지 외세를 곡탑 체지. 대니 정류라 작다 체신 낭조 페르웨 니고기 견제 교바타 잡으시. 왜냐 폭불 시엠비 메도 대니 미지기 요왕 국체토 시엠시마시. 토강 유토 시우조로 부신 하장권부 유여진 류용 뷰캥비 장괴니 정뷰낭니 속덥 체슈디 레지 세르초 장괴라 제주도외 뉴바체우외 코리오기 차긴 셴뷰낭두야 뒤토기휴 장괴니 서버미 시동연기 서구도 립토겐기 무장용식의 체시인라 장괴기 칸도 응원부로 신도 가부 제배 딱다 우배 응원부 그 이왕 초유시 우배 응원부니 책강보로 매도 탱지리 세기 매배 계좌로 신도 내 골부유 매도 마시의 공기로 세진마 로마 코너리 매도 세기 매라 외주로 뉴비의 뉴제 참아 자외낭 속조 제기 유지 전중 시차타 Nüshu yugu dünthön ni, yüce medo tingcik xie yu chedu kona shi. Medo nambar xie ni, sabiun kebge gilengen juk zhi chi. Ube ngunbu gizara ya tedun juk zhi caro we, tani medo ta kusi me ra sar fong zhu yu. Te ya togan yu tu, ube ngunbu, 슈글로 진보 조퇴야 최소기 주대 루양 시기시

추이 추제 두 추연 파르급 추딘도 제비 가차라야 추조기 균도 리조르 촌네 메도기 고야라 퇴요 가자니 로지기 뒤즈 망체와라 추딩도 제자를 제네 되지 기베 뒤즈라 신의 메도 추가라 퇴요고요 테니 무슨기 세조르 제베 체도시 가체 기자를 고르유라 자기엔 토부 유협에 초규만 왜 그니 자동수 손쓰나야 박조 테메세 토강기 담제 나라 대다기 제슈 응아르시 통주휴 테르딘 테다라 사투 하무시에베 체니야휴 시에야 사투 담제주 시지 체니 체업에 체리 테르시 유티 콘츠 쪽좀 해동와 타 미리기 통권비 사도크토 초대치기 제리 테니 총총 기나시 콘즈니 점린 토기 토강기 총총 릭치부티시 총총 기나라 폐제 총총 시세르시 대 중국으로 믹스해도 유비 자제 덥자시 임바타 카르나 세우베 존도티 모든 메베 담제 토도 응외세 신뢰 퇴진 믹스에 기 깨나부 티니 티 톱단 땡기 제비에 춘다 조티 이바마세 더동 민키 중후야시 사투 담르니 총총 깨나 촌에 제비 내시 인투 티니 총총 깨나 기 로다라 차젠시 니로 포르 용괴비 교겐 조티시 진등 아바니 총총 깨나 직주신 포르레베 뒤이마타 총총 깨나 큐쇼니

진짜 고바라. 가세 기베 튼잠 죽지니. 직주신 최딩토 팀친디. 추난키 유진부에 초바라. 르고 초바타. 총총 깨나캬. 토조수 근저토 포르코 좀시 겨라. 사투에 담른 니니야. 제식 강격이 직대 롱도 추니. 상로로 차주 림니 매도 접시에타 투자 치료 로교로 낭게 공리 대휴 진드 시비에 담에토 치외 김잔티 귀니엘의 야르랑디 지주 니트위키 서부니 마르투뇨 Gwenye lopje lhazam cheba te, khonzoi lupyo jizye chekazam cha yuebe. Tani khonzoi tuzoi tamzin che ne, maangzam sawa ta, gwegyo yungzam che di xaxe kiyo chego. Gyaag riri teni, chiwe tumo ge chunda tabu ima ta, chiwe xa gyaagbar teni, rikyo jiyong, togang tu, yurin tarjin ge toba chego yuebe.

치와 다르마지기 니다라 도브제 지게 나잠 사기 유바타 테니 정류기 수부 지제타 찬냠기 치라 세 츠와라 조투 콩쇼 낭투 니다 동겐기 소다와 식나기 유 대양 콘즈 개통외 야르랑나마도 경리기 자오 토미도 니더수 세 츠게 마부 유바타 김세 대중 외네 갸그지지 기체와니 추바갸 체 용토베 세리치시 치외 슈갸바타 나마유바 쉽쉽쉽바 소니

Teya, sabab mi shidong zam ki sa cha ra tsua ge xin be che wa nam ki, yun dong ki zhona che we tu san pa la de ne. Ta ni jinda juba xa ra, yar ga juk jima ta. Tige chwe zhe, che tu, du ju pa ra ma ra cha ga yu ba ta. Ti ni, gu nye le la nye we nguan da xe xe. Ti da ra ma wong da wa chu la rin, che we dop je ta, chu ka kan ya de gi me. Ter din, ce lu tu bu ti ni, gu nye rin ki, 뉴콩 지부티시 야르케 쇼보니 닌지기 토강키 순슈 체슈키 퇴타 속자 유체 닌지 난키 참호 규림야 고초비 퇴시게시 초군디 주게니 유진 부 소메라 야르가니 테다 로지 나기 차롱기 가제 튀시겠시 초구게비 다세티 세리 마오웨 야가라 당고 제바니 속자 초라 헨게니 나오웨 니바타 로츠티시 김자 대낭 파마타 초고 숨 예바타 탄다 초고츠 섬규 첸규 제모코나 예비 지외 초고츠 강스강도 교주 테니 아메 므에니 고나고베 퇴시리티 아메 탄다 장기 지추 므엔젠 테잠 토기메 테니 제베 자제 자주지 민바라 치와 아메 초고의 류댕기 지문놈네 정리기 초고 원전 체계유 치주 错了 믹스도 유에비 듄수 좀 못해 깨매라 콘조니 매도 사주로 매바치 마음베 다와시 낭토 콘조의 지체 덥숨잠 바로 괴바타 치루 땅에 시바 소조 톱체 다수의 대랑한 군예 제도

마시 매도기 좋아심나야 대샤갸고 차토비 초주 코드윤 토기 매베 대튼 아마라 샘제 첨부 용이 퇴즈 망치어 봐라 치조초 제모로 르네 되라 원장 제모 테라 퇴닌 첨부 유티 치와니 깽어치를 식니 진중기 펑짐 땡기 미지 봐라 징샤르 규림 추이키 뉴슈리 펑짐타 체짐 땡기 치기 유베 과주 딱토 징샤르 코네 뒤따와라 체크되냐 테르토규 데모다겐 테니 루리 잡으 유베 젠도르라 떼니 롭종 체초라 타동 뉴슈 냐르소 토베 코니 젠코로 죽슈기 제슈바티시 탑진 자자 치우베 치주티 낭조 유제 초바타 타나코야 티낭 슝드 추유시 테야 펑심 쯔반디니 김자 낭콘기 된다지 인투 치미 슝나 참바카네 유 치르 초바티니 우동 소자 페모치 정시시 아메 초고초의 바르기 증리라 샘제 미제바라 샘제 시행기 뇌바기에 토기 샘제 코너치

낙제 기 콘솔로 카세트 니유크 개폐 차사 손에 제일 코웨 차기 유체 고등 제휴 저왕 가르보니 육자라 코날리 호제 대잠 창고 매튜 뒤제 망체와 상외수 세 제네 되었다 거브리 동제로 포르네 로마사바자 최기 양급급수 혼딘 체도야 최주라 코비 제뉴 중의 체도시 관주 동구 튜브 제로 창제 유바타 티 와타 쟁기 속이 뉴질리 유튜브 기회

0: 탑승기 뉴바타 기베기 뉴바 전투기 머시 콘조 교조 나라 고내 중 도나야 길심 제외 초시기 유티 콘조 세리 냠주에타 초군냠토 소정 제라 참참수 증시를 잡고 지기 유해중 릭지버 수리미치 저왕 가르보 교단 교체에니 공부토외 급수 초시를 드십 지겐기 소도와지 유바타 티 통계 양부 용체토 균토 사토사시 송디 년가 유해바 시체 대모로 년다동구 유해 DW 교대 소외 뇌바 포즈의 진용토 돈토바 마세 타동 니다 티야 나체 난기 속자 신다리야 소교비 편바 주기 시주한기 세바타 세르모니 저왕 가르보다 냠도 초와르 저주르 가우베 치리시시 티미니엔 디루 저왕 가르보다 냠도 초와르 르신베 소자신 망부유 장하라치외 뒤주수 가로 지거티니 초고남 초신잠라 세리 표숨초배 열두수 개규 체도시 듄탱지메 시베멜로그니 재난 모투니 이원중크 뇌주제바 젠부 슈주인
1: 네초게 뒤지 저블린 양승의 표배 Mündün. Kato yansa be, taze büyülü gira.
2: Ya mekin be, nukun tebu mebta, nukun kakba, nukü yansı dönba. Gona, güyü kor, lopçı nidü, lopçı cikcim cimha duba soge, ya me ne çü tönsi, gyobu çinpi tangdu pepta. Çinpi tangi tönse, çinpi luni, gyegabki çinwa laki yübe, ya me nazı cüsü siyin. 지신기 닌주 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우베즈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톱기 자와 치모소 자신망불레 도링체바시 인비 디탄키 자취게바탕 쳇지 키기 우자 다경체베 톡로디 우베즈 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지신키 릭 망부니에 도링체베 치망아부미에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구지 추신용라 지베 토난드 롱니슈 지신키 자취 춘다시 인비 꾸니라 디탄키 자취 추베 디낭 냠닌토 탄데카바 겸네 앙유낭치 덤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추베 요체 차장 지경 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시부시구타 고수구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든주든구탕 고수구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원의 피겐키 관주주 진보 메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고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다경난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루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송라 직직게
5: 中国真的太好了，刚把困不得个，上不得不有吧？大连买个吧，我那买些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投入得不起，死硬那些。
6: 那去年人呢？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是不知道。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的吧。
5: 我啥不的？我呢，现在面那个不养多啊，你就这养不起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到证明哪找过，很巧多啊。
6: 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更把四处人吧，那就真把做给，那共第五年在，预防那当老人四处上来当，那生活当当时大春节前年给给我进屋里，预防那当老人四处看给建国堂许诺，中国苍白人当一面啊，两面难穿了，一面六七堂是浙江南充的，接了第六个那娃子，那娃第五面不当，那娃手脚吧，四处人吧，就是两把手给年轻女子，预防那当老人四处看来当。那我五十场我说给那位年轻女子预防那当那位社区抗的赔偿，预防那我社区抗给那我我不疼，那我张之前呢给了第六给那我洗钱，也用给母鸡同党言行渔民昂陆之党洗钱两名钱当中，那我党那位年轻女子预防那当那位社区抗的赔偿，这当陆之党连我也估计主体送啊积极给三年二十种银两千老了富康民康给他追。
7: 什么天气？他那人可能是我的熟人。城关去了，真不忙不苦丢，吹这样站你去这样念，就是怕。没住公干了，真不忙不苦丢，吹这样站你这些念，就怕。三柱子，真不忙不苦丢，吹这样站你这一念，不怕。三个人恰不去我朋友吹这样炸九个年轮盘看吧恰不去我朋友人形男朋友吹这样炸九松年出盘看吧啦恰不去我朋友人形男朋友吹这样炸九个年出盘那东去了真不忙不苦就吹这样炸你去这样年九松盘轮子恰不去我朋友人形真不忙不苦就吹这样炸你去年给盘错面了，恰不去我朋友，人心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九姑娘给盘吹一去了，恰不去我朋友，人心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你这处年叫松盘儿。播种了，恰不去我朋友，人心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你这给年种一盘儿。没到了，恰不去我朋友，人心难疼丢，吹这样炸松九年你是盘儿。可入去了，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你这处年给盘儿。买看了，恰不穷盆年，人心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就给年出盘儿。如钱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你这几年蹲盘儿。生意去了，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就给年阿盘儿。老李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就给年洗盘儿。你妈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就给年古盘儿。干总啦，恰不去我朋友，吹这样炸你这几年给盘儿。不深啦，恰不去我朋友，吹这样炸你这几年古盘儿。错亲啦，恰不去我朋友，人心真不忙不苦丢，吹这样炸就给年出盘儿。下面听明总统重叠起，那么是我的思路呢？今天给能创建卡机器那么是我的思路呢
8: 就读就明在看起落到十五年提炼你喷到出别七年十年日子老吧推到南界腾提人们给拉拉切龙壳再没提写起落落堂落墙举拉切龙壳墙下堂下落举土弄不当是快读
7: 什么听见您可能是我的学材
9: 空气空不清楚体呢同面感心赢了修眠随手压音空面空不躺不体下绝空的脸浪车稳当热度吹空间空不认识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拉姆萨布尼起别干不苍龙原为企图行就躺三杯切不应别起别更日苍龙给开就躺对年取贵

스몰링의 공감사 나나스가 귀신 규제 토레 레체난 시제 좀 하장기 감초 디링 안서 규제 토레 발린 초송 이메나 송쟁의 초유 남태 메조야 리데유 참매 현세 다리 다나조 메조 콩가 좀 수슈디 잠바 리네기 갑초 이네레 하장기 띵서 부여리 젠삼 뒤즈나 나 숨냠도 규뉴스 나가 테드

0: nimchi chi ne ngo su ji me be zhong me tu lo sa chang ma de cha nin dar shi chom ge ka chu re mi xin da chu ma tu ju me
1: Rande se ni madona, sinda ji sagaro.
0: Ma de da. Sanga sinda ju de mi du. Hongko ding zo gun za, ga le ke gi. Ka ba se ne ji bu shi ba. Jo ma de da. Ma ran nim do kala san de du. Lin yu.
1: Ran ga zun de go re.
0: Ta ran, ran ka ji de ba. Chintung thimu nyi gu ne lengkyam nye mintu.
1: Nga, tujuk nyen shuru midag debi, lengma uratu.
0: A le. Oshi, diso da, rande gabuchi yorub.
1: Nga nye zha lengma uratu. Lengdiga chabdaga, nga ranyu nyinri chugu yagu chejo. 정지도가 가봐당 가루가 란데브는 누구야? 야면 네 바로 오게요
0: 랑아니도 쿡쯔에 대한 되면 누구야?
1: 거제 랑 천하 기부들이 마시는 용도 누구야?
0: 인구 체계 등에 할 시험이 뭐? 나 빙 다루는데도 랑게스는 샤호르 민두고 내일 차와 사고 가져 있네. 나 주고 인구 중간 날 샤니 열배. 밑에 좀 아대대도 나 가장 못 가져 용마제. 랑게 예선 날 삼등 민두.
1: 다디샤, 니도 더 역시도 무서워. 지금 와서.
0: 랑아 거두에.
1: 랑성 기비에 타오래.
0: 팅원예 랑칼디두, 맨큰 승마지. 롱라는 람상공다스유.
1: 타지디 니 냠마 붙잖아. 랑가 왜 그래?
0: 나 가는 냠마 붙으베.
1: 니 니래 승매.
0: 랑게 나 시리 아무 도 승도 왜?
1: 김도 나베 검사.
0: 얘랑 참 싫어. 표미세야디 르게 초베 선나지 거지. 얘 롱디야디 랑게 나 칸님 시엔 삼추. 랑게 싱마지 아니 자다 빠라 어
1: 양가 지소 쉬다
0: 마저 제 꼽디샤 중두네 아키랑 그 융을 열어봐 가면 윤태가 쏜다
2: Rangye tongmane lu ziyuel gabu yo ma shwa. Kinyi ka chay ca ne ziyuel putu dan hari inba. Kinyi ka chay adi rangwe ne xe ne ke yo ma shi. Yine ziyuel ngwe ne xe ne putu chenpo shun yo orda. Che za yu shu.
0: Yuk xe me. Jim lu gu xi zin se tuyngwe da gui lung shi. Tongma gamme ne jir gamme chung ma shi. Ling xi ge zingu duwe nimdi ne sung. Nga mi de senpa bet shu osu.
2: He si, senpa shu ne chidan ting tir zibi a.
0: Nye tsu ka chay du sugi. Ani nye ba gir chen ching ma shi. 아래 담대 사브르추 땡용아 야오메 이네 로즈웨치도 균도시라다유 나 로즈웨고네 가비유 야메나 기랑게 좀 드시스나다
2: 기닉 된다데 나 주도 징메 수수 답시도
0: 어찌 알레니엘 미니 쳐서 봐 카바링 민도라 게친 랭게 민도 초섬 토야 맵스샤 딜레 도구질라 쇼가 육샤르야 투즈에 규샤 고겜네 토문도 라호 마 차로스 난다
2: 융마시 융마시 조바디 녜 제토
0: 난다 체 차로스 난다
2: 마시
0: 차로스 난다 체
2: 융마시 녜녜 메초라니 융마시 샤수수 삼리아고 제도시

0: 수수수수 하고 수입장시.
1: 장게 셰바 김제도.
0: 아니 장 수수수수 하고 수제 가지가. 김제와 같이는 김수두게.
1: 장게 근데 신죠.
0: 와공무시르베. 장다 녀람 튀디 겹러르 레치니게 레고 권샤 던도 테가 제파친 초친 치도. 녀동 중에.
1: 쿠셔메 붙여서. 포르마 링시
0: 라고 미딘다. 저도게.
1: 진대지를 가르래. 개면도.
0: 아시 미딘다 체. 제만에 숭례 저마 치는 용도게. 랭딘데 저마지.
1: 진짜 그 봐용 그래. 나래니 뭐 세배급라. 파르제도 체그르 봐. 칼레도스다 겹고도고. 디마세 니야 가로게 칼레딘데 겹디. 니 뒤즈 촐라다는 용 말아 봐.
0: 쟤는 아 체스 칸에 싱그이베.
1: 니 싱고쇼. 그네기네 디네야 랑토 붙여 그래. 이네 랑게 랑토 말이.
0: 노스. 나기스 드네 런지메라. 니메 레디에 장자 치즈메. 니에 쟤는 니망 랑가디 나라 참민도 선기. 메싱에 장자 속부시 직주체. 니메 레디 체제 무튼 아래 총기는 직지. 이네 디제 체제 자원에 대한 탁취 토메 봐. 자원에 대한 탁취 뭐 토나. 쳐스케 요 말이. 가지소.
1: 디니 싱기예. 배차샤나. 잔디 가족 들바 차샤니 신분이 민도.
0: 담도 시작하지. 동맹 속이시. 킬디샤. 속이시. 속이시.
1: 신분도. 신분도.
0: 신분도게.
1: 신분도. 신분이 다도.
2: 레브다가 이
0: 야초 아
1: 시작인다
0: 아무나 봐 대쇼다 지 대대 간다 앞에 봐 송세만 앞치
3: 잠시 제배 쇼러 란다가 요비 응 가지 란 참기 두게
0: 알레 어 참기 이제 님 하셔 신스 다 차저 이 캐나니 그 뒤에 봐 어 지시를 시라 겸배
2: 겸매 한테 겨루 뭐죠? 란다가 용비 란낭다 면을 어디서?
0: 인기 맞지? 그중 캐나니 유월 태양이 매봐 다리 참장 피빈스치 칭아 대피야 인기 말봐
3: 언니 나 때네 렉스 민도 남시 청소 말해 공라 치를 참치가 용비
0: 전에 뒤지를 가봐 태양이 봐 사실 기분 좀 여지 네 꼴이 좀 같이고
3: 영아 이링 랑 니차 흔제도
2: 아 가만
3: 나 범어슴 고시유
0: 아지 나 낭다네 화상토이 로윤디 키나니게 끊지나중 나 로도 말리에 차브지 수수수수 따도 치토바
2: 더비야 더비야 랑가 아마 미기엔 가만 장도겐 자망 체브리 나는 아 조규 맵시에 다양 랑을 조규 맵시에 이기
0: 키나니 다리 니는 하세 시원하게 임바
2: Ngani gyoglo nyi Degyu la sashkibra kimdu Talo rui
3: Kari, login e
2: Malon karchi diawre Ilin liaga zhorda Dedeje chansin romarbe Morangale kage gangla Ngarhani le dato chewre
3: Nga pomyo dato chemogo Rang dato chengi kubwichu
0: Bara, amla Jema pidi Nye na nga su a Nye kwa sha shuje Kena yi la charo shugu
4: 过马西，过马西，过马西。哦，钱呢？能就把水擦的，你别给修。哦，给我金马的。给马西，给马西，咱来一起洗，对哒，来俺们去的米奇县马这边啊。给我马的，我做汽车桥东要提子药剂，一个提示他的。杨记的兄弟如把轻松哎，破脚个啥的，恰恰坐下我哒。何止？啥的还修？
3: 哦。困难你别急。哦，那大家来没着。哦哦哦。
4: 公康山。公康山。公。卡卡切不听嘛的。卡卡切不听嘛的。啊，对。嗯嗯嗯。我哦，直接出来处理。康山，康山。康山。 我那车修出你这边。哦，阿姐，你忙阿着些公司的，谈点公司跟俺们来几个院长，提前请阿爹，一起给俺用不是？嗯。去给车拉空，给车拆了头，等到去那你批个油片子，请俺阿爹，车路修个单子。阿姐，送马子的。开心吗嘞？欢迎的，毛主席下雨。
5: 毛主席，让个了呗。嗯，那，公司几个车拉了，规矩些呗。公司毛主席还不是规矩些些啊？几个车拉空，可能也跑不着吧？几个白拉的，谈到几个车拉，找不着不嘞？几个白拉空，公司那天不联系，看不见不嘞啦？跑不当一二当子，谁的？学校头开最太不多。何子，让个就看不见吧。
3: 俺先念名多，他的检查资金都是要给我们请，钱大些也着，俺们让都少给了钱哦。
4: 对，找。嗯，长谷先生，你让让我去我上去。

0: 아무나 따라 야채다
1: 같이 같이 야채라
0: 야채부터 와
1: 같이 다 하자 뭐 경시 다 따가시다 더가 강무시 다 두고 같이 같이 여기 다 가시다 미니 보고 다 가시다 같이
2: 왜 라면 독소기로시다
3: 노부, 我 마침 아, 모모다.
1: 미역회 집집에. 아무나 집주다.
4: 어어. 小珍, 출동다.
3: 아자라, 토제나, 토제나.
4: 이린,
1: 로.
4: 나저 나 신제 여마 집에.
1: 아래. 네, 차도 내가 줘.
4: 요쇼 요쇼. 차도 내가 너 진짜 수업이요 마시. 랑게 수업 신경쇼.
3: 아잘아, 네 친구.
4: 공주 영화단 가봐 용시. 이린 랑규다.
1: 아, 레스. 네 영화 친구. 남산 영화.
3: 셰링의 아잘아님도 지도비도 셰제대요.
4: 小正, 차동다, 차동다.
3: Less, less.
4: 강부디 야호시도 공원친부 인기르다.
3: 공원친부리, 이내 지게 발랄 전당유장 키랑 투제나오 마리.
4: 이링키니 지부유입자. 범부디 야호마도 독부켠시에 마시. 제장은 이게 내주까지 학교의 공문도.
3: 대규용 아주 내가 돌조와 양수치워유장 지부르슈. 이내 무랑게 마셔야디. 댄데 금제 유기리 금제 디페지 키난 일 토데 손도요 마리
4: 디니에 싱기유 봄디나 다가샤보 레그사브 지제 탄다칼레 카글로르 지유나
3: 아잘라 키난 토데 마나 니에 코듀로 모랑 구디 야우 유베 마세 데르스토요 조디 시디 요르스기 이리레 야우시라 치기 유브다 캐시맨 모랑 레팜 큐 체조무도 캐스능시 추정한 머슴고네 로저에요리
4: 장게 그래 진죠.
3: 네 그때 신조라. 카인스는 캐스에 일린 수가 신비. 재상 예시해 줘.
4: 쟤는랑 갈래 소송아.
3: 걔는 말이.
4: 자동다 자동다. 小正.
3: 라.
4: 让 로카 좀 봐. 첼시 개매배.
3: 첼시라.
4: 뜨다. 让 데스 되베 갈래. 전다 제시도. 가로라 제지 매배.
3: 니에체는 디조 렐더규리 머신에 탄등에 로즈데 자샤조 샤우리
4: 디에 잡으시 란 로충에 간라 쩐다 쳔부제 디에스 드웹손자 낭다요 마시 제자 퍼스경네 교육이 마시 오지 小正 라마홍 롱에 나라 레게 체시자 유베
3: 예 니에 소소미 유춘주 수업이 니에 동중하사 디네 삼당미조
5: 통종아라 여봐 층합 예매 돈도 통종아인

0: ཉལ ཆ ཆ ནེ ཕིན ཅུ ཆུ དེ རེ ཆི གར ད ཡི ནེ མི སི ཡ དེ ཆམ པོ ཅེ མེ ཚི གེ ཐུ ནེ གོན པོ རེ ཤ ཉེ པོ མ ན མ དེ ཡ དེ གེ རུ ལོང ཅུ ཆེ ཡ ཅུ ན སམ མ ཅུ ཏུ ལོ ཡ གོ ད ཁང པ ཅི གོ གོ ཡ མི ཏུ མོ ར གེན གོ ཆེ དུ གེ རོ ཅི ཡེ ན སམ ཅུ
1: 오라 제만에 뭐랑 주고 대고 키 말이
0: 인다 인다 양겨스 동도 동도
2: 용스 동다
0: 나 주고인
2: 내키나 니 깨고
0: 깨먹어 랑러군이 뭐 기모제 되시 동시 켜내면도 저저
2: Ola, jala, kalipi o.
3: Ola, jala, kalipi o.
0: Doing da.
1: Pia.
3: Kalipi o, gula.

0: 처음에 룽부가 시에 더 샤오모 치슈리스 스브베 아
1: 나 동시 시라이 탄데 시네리
0: 아치 미디인 아 섭섭치다 섭섭치다 제 뭐 동시는 이거 마시 아치 닥샤보

0: 공무처 우리라 나 뒤지도 떼난다 네 전화 역전 통면 신규 등도 역전 통면서 나 전화한다 공무처아 네 차로 쉬우
1: 뭐가 뭐가 가려 연봐 쓰리 전에게

0: kirang amra do snang dwa
1: nga e nang tam e yin era
0: nga la nga khache do
1: tirira tyugyu da kyeom jeongmu do
0: ale kang isi ne nye lo da sebi
1: ra le ne tyeon nye isi 시니어 말봐. 니랑 세세겹죠. 카사랑 탐규치야디죠.
0: 예발랑 숨 다그지. 니메네 수도 삼대제. 마음배 소화할 경기는 용마시.
1: 장께서는
0: 니스나. 나 좋아하는 지르 쇼유.
1: 양겨슈다.
0: 세브세면 유쇼.
1: 코스 코스. 니 코스. 이네 이크저체로 랑로고토레
0: 녜키랑 오게비나 녜로고 붙은거지
1: 오에
0: 응응
1: 탄다

0: 가라 기란 로티드 심나기 봉무디 첸체 쇼유베 디디레게다 주도 쇼야 치유 레로 가로티드 게다 부자 치우제 마시
1: 탄데 룽텔레 세테소 야게 큰침도 타랑 대샤 괜찮아요
2: 어찌 천시디 야구수도 봐라 그냥 천시에 니에보여 말베
3: 야구도 야구도
2: 오래 봐라 천시디 남쪽 가시오 거래
3: 디오 스파 세브리 셰비나 아닐라지 지네 법제 어 가로디 베거시고 장로디 이제 여기야 가르쳐버려 아 참고 여버려 야면 나 니도 거버려
2: 치마게 가죠.
3: 오네체나 지동스야디. 네두다 지그리. 괴녀도나 가토고 말이. 참삼로 거비네. 개요 말이.
2: 쟤는 발라키란 게. 나다 바이니 가로지야디 무튜나 암프로.
3: 니 무튜메스 그들럽죠 아.
2: 쟤네로 가로지 바교 오마르송 거르바.
3: 신지 임바 차샤니. 가로지 쪽으로.
2: 다체나 모랑 로가시 뉴유네 키랑게 고고 말어봐
3: 지그딘디 토라 창스게 뉴 여보다 야면아 창스게 뉴 메버체 로가시 뉴 여보다 야면아 로가시 뉴 메버체
2: 이네 봐라 돈도 돈다 계신 부시 키랑 쇼아유 계신 예메스데 보고 먹을럼 키랑게 고암미도가
3: 저리 장게 담가 세우디 양타고 인삼나 Nyeti lenki kuya yomari. Yine mi shindaka dadan la denji, yugu tebi yina. Rang loza tenpo mewe taji.
2: Ala. Kepkyona pa tochana shungi.
3: Rang nye puruba. Yine amla la kandre shuzi yu.
2: Amla zishde pas kyan wasangbi. Kongshi ikda che, kyanake yungu yorubu, riba.
3: Che na.

0: Mowgli.
1: Ah. Let's go. Let's go.
0: What's up? Let's go. Let's go. Let me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1: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0: Let's go.
1: 양자님이 되고도게. 니에스나 니랑 수욕스기요.
0: 나야. 랑기 피비. 피미 선자. 랑랑 시토바.
1: 오네스기베. 장미기 유니 선자. 알리디기 시토 능시 왜게 그리.
0: 제말에다 제드니 수화 연구.
1: 인지 속으로베.
0: 가도 미랑 가로 입하 고르성도게.
1: 마리 라닝 제목 진짜 미 통비는 착도 지그슴기
0: 시에크스도 장래 칸이 없지 영아 디린 칸이 못 진짜 유배 뭐 대제 칼라디 니에 진다 텐쳐 쇼고 도가
1: 오늘 쓰기 배
0: 인고 쳐
1: 저는 가서 긴다
0: 서시 최 아유
1: 규미 나니라 어 센슈 쓰기
0: 나 다니를 쳐져라 재민도 껴라 아
1: 쟤는 근데 저거 그래.
0: 왜?
1: 싶으시도.
0: 그 전부 다 사요, 여러분.
1: 저저저.
0: 사러 오르 봐.
1: 저저저.
0: 사게 없으면 지. 아.
2: 차도 루지디부디 좀내소. 루지친이 망시라 친샤. 통매 삼줄에 시라게 망도와. 다리 총대 나도 조디. 칭아 된다리 타 주친 얘기. 미치게 당고 삼추. 상매대 여제대아 길레갸지 뉴스니다 김잔디 갸지 뉴스드윈싱기 쿠류디 도스뇽차샤 레호차시리샤 디토네 하르츠므레스나 나즈
0: 루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3: 我的这双子，俺最疼的亲了，团大的他最亲的姐姐，每天电视上在，俺最开心的团大的他最亲的姐姐，每天电视上在，人们的托呢，俺最开心的给多些好故事。那个呢，最近都，俺前，光了自动的工作中心，现在好些吧？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最开心，多送他们。俺
0: tando chodo choya damnangi pechi garo zhaya menzho kher kher zhugduwa
3: ya
2: hezi hezi wo she ya
0: hezi
2: wo she hezi
0: wo she hezi wo she hezi
2: wo she hezi
0: Yenlu la tando puha lop jingi nge jamlo gya gwa chu gi. Tando tu zhondo khabsi mindu shirai shu dwa. Namsan lo teb mindu ajaran gyo yo no pye jing ko tu ba. Zidu samu jang da de zhungu khe jue da de mbish du. Gelu la.
2: Kamsa, genfeng la. Shu da.
4: Na zhen ye shi lin de ji ba. Yang jia tu ya, le la ma da.
2: Tao shi, ne ni tu yun la ji na lu zhen chi yu ne. Tu ya nyu nyu shi. Ti ri ti de tu ri, sam sam ma chu. Shan pa la am la ge u zu jie dam shi ba.
4: Ma zhi. Zhang tu ya qie du. Ri gu yu ri qie bi.
2: Ah.

0: 기사.
1: 저들레 돌돌 주게.
2: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을 죽자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주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비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레야 나쁘빵부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5: 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彭龙叔，民主三边窝韩立芳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卡车韩立芳从康。亚美金边那空地不灭不塌，那空卡巴那去养死对吧？国那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亚美你去团去，脚步青皮糖都撇塌。
6: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边，也免拿出去洗。最新给凝聚立住边，免出的温度给冷却特别冷几过年，免出那空气稍微解脱不啦，免出给巨人囊，可别没过不烫，那空拉普通没变烫呢，小熊刚也没吧，也难上头。运动也免你热烫，体温人心气也免你了，偏不有，巨人用了些许鱼边，些许补气了，给淋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 古楚松三年，拉斯娘城南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老个重庆儿童区管不拦，老个六穷塘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
7: 哎呀，姐姐，邻国当今很多的年老处在困难，得行的。 다른 한국어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에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에 직신다.
8: 도대 단서에 한국어디 진짜.
9: 링고 다지엔게 한국어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상. 다리 있는 예 링고 닥젠 그 헌고 주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닥젠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마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10: 년년제당 너고 유군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너주든바 소기 너공 대부년제 유방 나당 나오는 소주강을 배당 那上坡塘，张西大军节前年给给过金木鱼，预防那打那位数据抗给点鬼塘许诺朱古仓马人打人命案，让你囊错了，人命六只塘十只敢囊错给，给了第六给那瓦钱，那瓦第五没瓦塘，那瓦手脚瓦四处狼瓦，就是两把手给捏着鱼子，预防那打那位数据抗给打，那瓦五只茶瓦手给那位捏着鱼子，预防那打那位数据抗给打。 预防那瓦所去看给那瓦我不疼，那瓦脏事情呢？给了第六给那瓦事情，应用给木质通道引擎、人民啊、陆地上细节、两门节能处。那股塘那位那只鱼子，预防那塘那位所去看了别塘。这塘陆地开发，连我也估计，主体松啊、积极个，三年还是同意两只老狼覆盖面看给他追。

0: 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啊，喂，杨老师 간다 모랑 편도 유배시고 텀지 치다 주의.
1: 철구 주시디조 표주기 나슈 교재 제목이 띠부조야 들어봐. 이내지네 철구 제목을 예와 세브 제목도라. 니네 미관 차배지로 총다기 냠데 통통부도. 지수 협대단야 카지 요구샤. 이내 초샤로 고야텔로. 결안조 차도기 참조 협차지 입에 맞체. 미심 구역 뉴베시라미도.
0: 계신 내들에게 탁지 제도미나 모랑 맞아 시그르베.
1: 폐지 가고 시그래.
0: 따주 맞아 봐. 근데 사고 그래.

0: yewa chewe ma do, nyam yugu to ne yewa kyun che me do. Kesi ne dwen de, takju chiya ge chushi chi gugu yo na, tanda tasu chiya ge tabdi jen da, chun do jen, na din song di jen den jen, kondzu cha gui le yewa che gugi. Tintre chewe na, cha gui chi mo ge jun dang guen to jen, chong xa nguen ne xe ne, su su gui gu da tun be cha gui chi mo dam ka che cho gri. Tando nye che na, bu zi chi gugi. Bei cha xa na, tao bo neng xin, su su ga bo chiya de, dam ka chiya yo ba, ben zi neng xin, lo sim cho sa de, gyu ruo me ba. Dewe tsi chi den jen, di bu dewe ling ne de, nguen to bu che gri. Tintre chung bi na, kir kyang ka na ba de, si bu na ba gyu to gri.
1: Nye cha gui chu xu dong cha ma gu da lo bi. 이내랑 투주 투주나 용제 집에 맞세 탁주 지역 탑시 니니 안 타고 들이 란턴도 감지도
0: 체네 감지가 투주디 니가로를 제네 용도게 모랑 아래 경어 요에 맞세 총래 강 경시 다어래 모랑토 체네 용그르베
2: 지게 리라 디고시 속베 선무 조세링게 남탄라 딱제 심주 집에 제시래
1: 잘고 주시대 내도 저거 가도
2: 지신다 소자라 숨겨 치아디 소르샤 사비구디 사두쿠르 여장 Nikol Dakje Chebukyu, Sikshimda Jiukhanga, Sungyo Chiyak Sokcha Chiyala Tsuisha, Nizu Shinda Tiyala.
0: Yingi Maare, Namshi Dindrega Sajia Tola, Mandaliya Sungyo Chiyak Riki Sokcha Ka Sumyo Re, Chemo Da Nye, Jengkje Yogoya Re.
1: Gam Sungu Tuchu Simsu.
0: Wey, Rang Dutung Pate Gyunda, Nga Khaten Tsil Nye Nyeg Meji Ye.
1: Chungyi Dendri Ba.
0: Wey, Nye Rang Dregu. Dedu Da, Dinkang Nye Kimzang Sanye Yu,
3: 我可是去买个托的阿哥说。嗯。你大日些，听这是拉不当街抢抢去，小白你寻的，光没村子里的，村头阿内没是太久才去呢，阿路一辈子心思，啥么子阿内给不是多。错阿定这。 깁시라 요시
4: 초바 소하라다 수수 하리 맹운지 도가 지도가 키니 로가 사야 호르민도 마라소레
3: 지유에 마라소레
5: 알레 니 모심시
4: 모시베 소랑 모심제 마 탄다란다 자이
5: 상갑춘 지고시
4: 로즈유에 당장 키니 지혜 쇼제 당도 창부시라 매버 니 하쿠유 이네 랑게 람사 직생에 여르베 아 당장 당도 근제 유메 심제 렁무도게
5: 심제 민도
4: 상시다 티직디 미취다 퉁구르베
3: 지유에 나 슝레 간 주인다 된다 가리네 주고 셰 조지
5: 용아 산니 로시
4: GKS 중아 치딘 차가 제 파고 치즈 시고지 치즈 내 심 충도다 야점도 하비 셰메마도 독심 낭란 메창풍다 케민도
5: 진짜 맛있는 용어도 그래 뭐라 보면 칠단지리
4: 하 다시는 얘 따다 넣어주베 당시 따다 넣어샤 디니얼은 얘라 미켜르 켜르다 차샤야 메드저리 삼산 켜는 뭐쳐 장초 길든 저리 있을럼네 탄도란 뛰어가 담배 소시도
5: 니 세세 겸님 되도 그래
4: 세세 하지 저 탄도란 게 미저 라고 담배 통어중아 탄도 세세 겸이 있어 당장 저 와이 겸니가 칸디어 신구이베 뭐란 게 장을 타야 가리나 장게 디저 신예 열배
5: 저 제사
4: 아, 디, 디, 저아제 사세.
5: 시장, 당기 보모디 니가 로시. 상다 당첸 게지 가리 이네 세리 증 마시베. 상 승민 두에.
4: 나 시기. 니하 거주. 상다 저아제네, 뭐랑로 포도 키우 조민도. 디테네 뭐랑게. 샤르나오 등 매배다지
5: 니에신네 다시

0: 야매매.
1: 네.
0: 나 요거 삼대유. 목체 세상. 허지. 랑샘스 코엽라.
1: 쟤는 랑게 레롱아. 딩저 흐르시지.
0: 컨지 테러 시야고 야미도.
1: 제대. 선인의 랑게가 소가요 먹어.
0: 가리노.
1: 가인스노. 마치 줄한 거다. 싸움이 거대. 먼저 가자 요야 콤샤.
0: 좀 세디 주어게. 새 아요.
1: 영아. 네 창고 씨하고. 랑게 소가요나. 나도 답디 없이라도. 이내 나도 답디 부 영야 치도. 랑 퇴주 전화단 가 용제. 마라니 가로 지야 치도. 랑 답시 된 대단 되민도.
0: 됐다. 랑게 하고 두고. 창고 씨에나. 랑다 가로 지분에 송. 년년매 성성 초와디. 탄도 체체고 싫어 총수.
1: 왜? 감사.
0: 감사.
1: 지금 달라져봐.
0: 가려래. 시도 왜? 소소 가로 오게 봐. 미신 단 년사 쇼고야 아유.
1: 이내 언니 가로 지금 탄도 미 하고 매 봐. 원세 되면 마치는 거지.
0: 용아. 다시는 또 전에 공세 내서는 네 공세 미상마. 라니 가로 인슬비. 들어봐.
1: 아, 유쇼 유쇼. 퍼즈 유쇼. 아 라니 가로 지그버. 밀셰비나. 되면 녀저 용글 섬기. 근데 전에 랑 고지다. 나 주니 봐. 공세 나 가로 지그이나. 미 잠만 시지.
0: 네 뒤균에 겨다 숑시와 징매.
1: 이네 랑 가로게 치겠다.
0: 용아 용아. 가로 조선자. 랑칼 니기 집도가

0: 다리 나도 다냠려 진행이 거리 공세 내 줄 하제 남장 교육원에 나량 저 워케샤 얼레 긴지 거리 육쇼 내 줄 탁주샤 탑시 유매직 쇼다
1: 다리 거리게 나량 치아디 치즈네 된 뒤즈 된 거 말이 통을 더 개조 공사 님부지 연구 침배 다리 니자 냠려 제베 남장 하실 때나 콘즈 미니 직조다 라제 출고 사지 토러 균침부도 니에 전에 남사 냠려 참조 제니 nganzu da nyamle chinye da mya thiala demru gebje phujun din de dam singgi
2: yine khali nganzu da loma nyamle chinye ge chongsha re penju shongde jebe ma che chambo shira yu lubu to jebu lo gre sna tuju tundu din de na la nganzu da nyamle chinye chambo ji rog re be
1: jeste ge jinbi shu da ni za nya gebjo gongs kha she la to shi che yi chang ji shi gang gui yu kong zu le ri ji be na la chen nya yao yi be ma che li ru chun be chu xie mang gu de gu 계시 유리 냠례 제나 권기 치아도 단도 뒤주 통에 간라 독시 지역 공사의 망고민도 닝그 춘지 치토베 나네 녜제나 공사디게 참수일샤
0: 정리 랑섬 수쉐다 녜첸 리유게 셰 타그리 냠례 템 카셰 쳇규 클리규 하쿠기라 티단 쳇지 나수규에 모용고리
3: 上个三岁前呢, 娘们来前年军都当我死过是吗?
0: 马里, 娘们来其他有过给? 有的娘们来跟这几年, 你个见面不是一码的不? 可是俺最当过呢, 你个穷人当过呢? 当过钱,给钱当过呢? 当过几个国考前吧, 娘们来前年忙过才有呢?
4: 先生, 你还问呢, 给我们才多啊?
0: 我做的。 Nyelero baili, yopcho gungse lega lo mangu chebe mase. Nyam nyupi sun chokbe gaalo, ngosin be mangu du. Nyejamu rangge nga, chokbe khaji ngotri checho. Lenge desi da. Nye tuju ringbu chi pecheje, chokbe digal doksib chebi. Nye che no, konzo di besaji yu be mase, semza kore gaalo, simshu yi chenbu du. Yine, tanda konzo kukab ramu du. 以年俺做国国的院长俺做了三十块元民的国有钱不要的年前呢矿座大娘们也要过切头呢他们也准备的真就女不钱不要生病他们的先给了托钱拿收益 他都小姐要的
5: 뭐지?
0: 최상 이치리 야우수에 배마세 정리게 내도 탁주차 텁시 돈장 제만에 당능시치

마저 시야디 당고제 남다 요마시 진짜 지그리 삼삼하죠 빠라게 진짜 지그리 공문도 트레니에 라마저 지지 없이 랑게 마저 제베지스티게 예 커서 채고 라마기 마시 아 용도게

0: 차스 겹도 눈 지게 입자. 단도 로로 과와리도.
1: 삼트제 다녀 요르베. 미디 바다 아마 캐자시도. 너무 참 캐자시도.
2: 캄보소니아시아. 서워 미국에서 제치를 캄보소야 유스기.
1: 라슈다. 미티니 수고용라 바체케 유능신.
0: 그뒤이네 나 마키 수도와.
1: 네모네 과츠마소.
0: 미디 여교 가려나. 나 미디 문에 가비유. 나 미디 샘띵네 가바시라유.
3: 숨도 마치. 잔 꾸글아. 미디 여교 가도 아. 계속 말이 당청. 나 민두게 장치를 나 여정 거. 문이 되는 거. 뭐좀 뭐지? 하려야 가로아래. 가로아가 유바시야 가로아래. 제마제. 뭐좀 육쇼.
2: 댕기 시선 고발했어.
0: 아자.
2: 지지지. 아자지. 장통도도 왜? 네 도로 제초.
0: 장통이 되나? 네 도로 제초.
4: 진다라. 가르나가. 너니를 비라시담니고 비라인다.
5: 렛츠 렛츠.

0: 수수 너도 하고 오면 누가?
1: 말해 너봐 하고 게. 니야 너샤. 키니는 왜 렌쇼기?
0: 란데 하지유.
2: 럽스 게브린도. 코도 더 세치마.
1: 나 담산 셰야유라. 담게제 셰야유. 키니니라 카르니엔도유.
0: 너는 세부기 부켜는 민도. 담산 셰다.
1: 담산데 카레스나 랑게 차고 주시데 모즈 마네게 우쇼락다베 리유헌 테비 랑게 전달 메오치라치게
0: 나에
1: 통도 담긴 셰유 당고 잘라게 녀게 나 토지 제조 티톰보다 나네 항상조 녀사베 용버게 토글로디 림벌려 야민도
0: 토로 할수유
1: 어 케서 상한 건다게 토글로디스기유
0: 캐스니의 상황 혼란에 파유 초유 시세 미디 환배 통로에
2: 제르소 낙짐 둘로 광치치 디세게 순결치베아
1: 서구마서 아 당고 머집제 대빈라 챙간이 코마쇼 킹이가 나 시세다네자 니네 집아 니에 큐즈지르 키라니 카케메브스
0: 키징 마지 심지어 마치 네 키라니 장자 소아 키브스키 아용체오
1: 오네
0: 인고추 너 대부치 낭다요 마지
3: 저의 삼로디 댕기 준비지라 난주 나마마 줘라 저대 팅망 제조시
4: 顶这钱呢，常用常当的黑板，免得我常来对不起退税时。他们代表的托了，拉达的七零预备，那妈妈着急，我用个是。顶这算子，那妈妈着急，偏女的还过个是。各地的，马着急那个，是随我与你做了细节，细节，那妈妈着可个当不有没得去哩。他的准备托了给这预备错吧，别恰下呢。 黑眼的林航，高盛的摩根能行的马内公司店做，控制诉讼王位，马就难不起有谁。他的用价切差别，马就难别吹呢。英尼中国厂长可个参数日子呢？陆柱厂妹，三路等于云南面呢？
0: 当局难不起。 年前的冬季那不得艰难冲着参不起来而已。上个工资是不是学的？哦，年前的冬季那不得给成什么样子？他不得早晚日月特区快点来开始哇？你不得老大吃点不油不？送不得？问我用这钱在妈妈算账？你俺做艰难个啥子忙活去的？买这几顿用过而已。看意思呢，艰难了。
4: 收金七万不打，跟我忙过蛮杂，嗯，里面跟我一些钱不够，过几阵时给端账贴子钱的，送这钱去抢那点给吃货去，怎么领头的？明年托他们公司安个一笔创业钱的拿不得，年底呢？创不是肯这些里呢？提交钱的就是生计。
3: 用啊，冬季那边过些比呢，可能用给冲这，这就那么蛮着看这些个人的，可能用给冲这我那些呢？
0: 啥空接不打，团
3: 债接不，退卡接不接是？
0: 这个不来了，我看不上。是。老赵，咱们这兄弟咱们这要的，你找我嘛算了，用多的。迎接人了，嗯，迎接去让了，拍照什么笑什么？
3: 看上俺去让去呢，吃瓦解住的，是不是嘛？欠不欠？去让个制度，是你俺学姐俺省不起来穷，别提零三俺呢，你制度是不是便宜，差到起的？光木村啊，俺跑下面多。
0: 看清嘛的，看清嘛的，制度跑下面呢，俺跑下有的这个的，俺也能个的，腾个真正那了，哪个讲解，当下便宜的，俺应的。
3: 这我吃零三听着了，俺搞不起来没？
0: 俺跑下面呢，看面多。 去让给仓库休息的人们打个折吧。开始人家搞个仓库休息的，去让了，我这休息，随便，趴下都给。
3: 让一不得。
0: 哦，爷爷，阿姨，开始去让给仓库的，不多听不到，别啥事都，因为。

我一直在，等不及等啊！可怜的，可怜的些，是不是些？是不是些？是不是些？阿姐，抢不抢些？抢大缺些？可这些不得，我也抢不得这，可这些不得。 이내 좀 가로여지. 뭐냐 말씀 쇼이기 말봐. 계속 오네 말씀 쇼면 야구들 이제 지하 가리나. 아지, 또 이제 근데 재미나. 근데 재미래. 다육쇼. 아니 야 로제니 승에 안 삼던 거이. 那么多那油麻什么？你也看这个的？你买年的油麻什么？我家里出不那面，我家临时托你看这瞧着。阿姐，哈头呢？谢谢，要我去给不给？

0: 这那么不对，姐，姐咋？小哥，你就不干些给呗？别的客人就讨个那点钱，同样会拉不住。格雷克松啊，今早了，哪会兄弟看那半夜给俺送了钱呢？
1: 陆主任是也是个人啥？
0: 哎，你咋了女妹的？
1: 陆主任来一杯，唱不唱个去？
0: 女妹主，呀，别生气鬼了，俺从头现在给俺找去。
2: 이게 죽어 좋아.
0: 아, 씨, 다 처먹고다. 이게 고파세래. 더도 피게 해 주자. 아,

0: pulu la ta chep thang pu son za kha che hu me shi ma so lu su cha bang ya ya den da cho e kho che ju che den je nyu yu thuk lo da yin je thar su de yu den je nyu yu tu gyu rang ge ko ya den je ji ra gu bu yong xiu xiu er xie ya ji yu sim xia xie qi la thang cheng ne wei xian bi de de da 지구심도 왜? 교.
1: 어제 광화청. 진바.
0: 광화청 아. 巧克力色的 休息主席
2: 你也给我给这里切下 压着啊
0: 你别去动 撒不起
2: 你家那别去带干嘛
0: 老秀的困难
2: 先嘛到了，我那是等谁？先谈了，我你个主要大车位呢？你让老大领你用嘛谁？我是，突然说给上个这边接来的个，你仓怕落边，今晚你老大这队接来给你嘞，咱们马上送了。我你个主要大车，啥子定这了？今朝没就先参不要嘛谁？
0: 忙着些呢。 경을 연 도시 주동윤의 최감 팁 채우시 학삼 수미인의 색제 다솜 채우면 되고 아
2: 라고 주스디 기타 쇼니라 치기
0: 십제 경을 연 고위나 드리네 고조도 란류 좀 사서나 언니 클라스 가죠 용도에 란시빈 클라스가 개화스가 아 양민나 가세사도 니 가봐야 될지 대승하고
2: 先谈成。嗯。上期那边的都是铁厂的，他等我那个周二大姐，你们都看那些人参不有事呗？哪敢乱有的？顶这钱那么那么也不用不是，马上俺投往兄弟照顾去。永安，你先死。 下面呢，让你老舅，顶这钱呢，没钱没钱是。
0: 영아, 쟤는 선이 도요.

0: 그 장단토 멜로 동자 드립 중위에 판이 지유
1: 달은 가보유 달줘라 가보유
2: 달줘라 가보유 뱀매제이
3: 달줘라 가보유 조조
0: 티리 더주 서로에 깨다 제티시 장노주로 장시 따보니 능미더비 제동치
1: 니어 포스트오쇼와 랑탐보델시쇼와 테마야 토레시쇼와
0: 那句“千辛万苦的”，咱当到这边，路就给碾压起。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Duzi Legbe, Pegi Lambu Tor, Guy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Tersi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ne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e Gege Ki Ta Den Ta Dar Meng Ju Ki Lak Lin Be Dun Gu Z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ba Du Yang Gu Le Mu Saba 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주이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니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쥐람토르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톱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조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숙겹고 랑셴니가 팬라 대탕 용토
1: 네 소게 뒤지 저블리 양선의 뷰베 문딘 카토 양사베 하세 뷰리 기자
2: 신의 누강 변종 예란 누강 뒤뉴뷰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뷰제 좀 부르기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란 누강
3: 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屈子国那趟修罗，二哥七头给走啊，吃毛索，自信忙不来，独领切把是银边，地摊去摘取给我趟切记，去给五寨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自信去人忙不来，独领切别，吃毛二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出去，出行用来，这边脱囊断，龙你学自信去摘取村大是银边过年啦。 地摊去摘取出别，地囊养林土，谈得可把点呢，俺又能去，咱们就你。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接接书记习近平起，借用新增南欧北在这吹度样，迷茫的空气、光线、气候做体验。他们这所建筑直接起四十年元藤不提，上海重庆的黄浦区板松园南中心区村民，开设了控诉一百台，罗县控李桂妮，宁水女中区村规一百台，村民民用话写了租金多少个元别内最拆去。 他在举手接准七八句，你给村民错把了举动，我先推不推去。罗县南村别绝对不觉得卡是个积极书记习近平，给做了前不难行。满足的硅谷主板团三百三年，满足团这个月别团大日日新，你了配不了主托。满足的电子体外推动东莞写送不谁。上海黄浦区板松园南中心区中国设备村民朱国立基，他的特产他三句老鼠专业，错把了得的钱不约吧是个。
1: 积极书记过年不穷说了，作为国内呀，跟着习近平穷些算不谁。满足李局东就提重庆的团，从西部通天津住起先月。第二年，山东新建德州重庆的临城区板栗重庆西域家重庆村民于新辉及秦明，今天出别能积极书记习近平，赶着前段去金山店能写不假的。农民错团，今朝民众那年，金山去地图团，铺住个老表说，巧肯集体跟着南外。
0: 田中自己提到呢，金山铁道漫步团这个月被满足团建原因。隔不提头，积极书记习近平去，开车错把也不有把团队，还将搞不穷些送把团扎，阳台被四段连接打完足把团，老大的七百美女呢，满足了第一中学的人些送不谁。积极书记习近平去，东门身边马家巴拉，跟着伊拉颠簸了七把团。
1: 江南三百套卷内，空间档期，我这南外几座人路恰恰没对空白档的，满座错错啊，几不是解决一把钱贵些算不谁？迷茫的错啊，电信几把，解冻九九年，几个不接团建人。第六村，重庆的内重庆派了他，从头开建内三年数都是派了，直接书记习近平去，我就派了送图，满座人咱们的团建他，团长提的，透过了七不七个月不是。
0: 接下来推荐空积极书记习近平，北京重庆的去冲到北草长三郎去，吴老冲凶三百跟随学区开的片面，跟官了开国的书记天呢，中华民族去随军根据三百一百团，感谢感激呢，制作勇气推动跟着人，人管单位团四兄弟，人卡给推动解决了七个月前的跟随学区组织忙都多么团，不在亚都当托，跟官错了，参照电信级别错把是解决，可有准个写算不谁。
1: 积极书记习近平去，吴老以监管团补助了解决也不切贵些送药。他家吴老以冲凶设备跟随学区开去，专家电话团监管了偏北九个来电卡了，关电电力单呢，监管错了，你们建议跟随学区出行有不谁？连续呢，满足团建实行。牛街外滩，差不多拉阔了去卡罗瓦。 陆地村段区来过年的跟说，连续三百多遍村呢，再度点被错把丢跟去拉连不实行。中秋三八的月别，旁边三个能积极书记习近平去，你看啦，俺说这些月别，牛街外村来个团，作为年初跟着那我们说，光南北各界俺做了高位领导不啦，对俺那不是。俺就俺七个月之内能，满足跟送他六九七九七六单呢，迷茫用推门九九用我七个月写短语。
0: 咱那天能作为民族看艺术，估计签约金。满足的在日记民族督战局，他说送个一百台，连续台用不落不说，电台跟说，去年说民族满足的土狗级别那段台，他个人只我一百下单也不是。第六，今天送罢了，积极书记习近平，河北雄安开设了土，都是南湾的配把台，北京陆军西北雄安路开土，积极书记出个错了，陆军也不，你是也给用我签的。 雄安开设了摊，中国陆地停车间的空白处，两头插拢用我切块别，估计那不是。积极书记习近平去，杨北街那边摊，插拢要不用我切呢？配套全部被接了不是切块些算不是？金刚库有要不用我切就你，长沙店边这边团在吸引了，满足点子了，偏不脱不切血的原因。今天顺便登住图，这些新做南水，云南修个。
1: 직접 수지 시진핑키 지조용 신종나 수요낭 쇼조로 근원 체바티니 리롱 오전 젠토 규르교타 중국 로기 팀럽 젠원규로 투제 인시 속시 당기 소젠 접게바 초춘 장게니 잠린 토기 오전 캡제 체슈타 격슈기 기급시 인싱 남고와타 리롱 오전 유료 겐바 추모타와제 규남 젠도 규르휴 ndilu rangye ki kingam kuryo ki chimlu xieji xieba chamne zedu dienbe zhungu zhuzhun chagyuru chimlu ki mangxi tenpo ting yubshi mimang ki ditan ni jizu rinu tingrib jen ki chunda kejian xixin ndilu genyong ki chundu nye ring jigib shuji Xi Jinping ki suxin tang ta gusum lopso menju ta chuden leri jizu pende ta gansu leri jie ki onyon nyamshu ki chundur shu ring ditan ki zhungu zhuzhun chebara ngibar tu rangye ki tungu nezul xigne lodian gyurme ngang 中国 캐주 디엠베 추덴타 디단 피게 동웨 르뮤토 교교 타종 치바타 로덴 규르멘은 튜릅사베 추덴타 디단 레게 제주 라더 치괴시 내수나 옙시 다자 장겐 디니 잠린토 시균 치슈기 멘주 추덴 마라 뒤신네 미 찬용 체제 윤법 통진 임베 계급기 듄체도 립디 디단 중국 조준 치베 공덕 덴도 치 옙시 미만 디기 디엠베 조아게 토바 체네 디웨 추기 디엠베 망주이 리우 좀그 디르로 디토 장게기 레슈 나바지 찬네 템보 유진 중민 입법 템베 권에 망도 쳔바 정습 초용네 타르게 돈조로 군디 티바 지베 지주의 십수 캡제 균제 메바라 체로 쳔바 제총 휴 미마 자들은 즈바타 최소 공도고로 디르에 다와 시바라 중국 중앙 칩스 주의기 챙아 쉐고 텐세 뉴바 체로 돈규 티에 직도의 럽종 팅 년가바 체바타 직접 수지 시진핑키 롭종 총도 조정능급 정중 뉴스 응원고타 카데 조업의 전단체로 당디 미망망조기 최소타 균노르기 대자라 송전 타지도 제구의시 내수나 유 대기 투유니 차주 체외 투유인배 직접 수지 시진핑키 망조 초로 투제 침부당기 유 직접 수지 가구의 개제인 팀만나네 쉬고 기세기 레룡카 야부 좀네 미망망조기 최소타 균노르 대자라 갱송 제구의배 내수나 유시 계급 폐교 행강 시제 변조로 심주칸기 지조 폐계 심주소의 소장 류슈기 디르춘토 로튼 시진핑 수신나외 당중앙기 기세경외 라렌츠 망조의 디저토로 동주티 모튼기 내부토 시작외 망조 야도 동외 계중의세 퇴부튼유 뷰다 공배 동외 추 망조로 갱송 체급마세 레주경 체급 테마제 타동 북배 남준 조바타 퇴국산도 다네 나중에링 망조의 대저 균류 토론 조교타 규모 주주 연구로 사진 대비 멍시 등유의 제소시 중국 로기 팀럽 전조준 체바라 망조니 개간 체슈디인 직접 수지 시진핑키 초등 지신 균에 미마 대월은 전비 폐기기 공부라더 체토 등유기 체답카지 제체네 타주 체디 망조 견손타 레주 체비 님수 체부 차버 체네 미망기 제도 대비 초라 장비 제도티 디기 대비 등유라 규르와 체카라 미마 망조기 톰나타 기능 대자 소나지 대외 퇴도 동구
2: 前前孟西之贵客气你前前都起几个准备拉起你第六村让给给车里之前却用的准用是当地同美三队这部军队听不他孟西行秀前有你拉在杂落他听给女秀三妈给生前有了给我找新居你去前世操别四川特别四部套别几点出地的四千零四村他俺个干松给干嘛恰对马拉尼古济马拉拉 他牌女在特许团别西端女儿切银吧持续成为那东所即定给库尔用年日行秀切够了落起月皮贵州日库图中国农民FAST啦给南起经过几季你退日国三边得是彩铃桥作月FAST一年别 杂牌干面长菜切冬松给四个月别，团送别各级托给江西县大给金波连毛月别。明年牌让给土准新不塌，可给前新别，给各给参赛蒙西只贵开金短距拉新的，即细菌怎么里呢？俺也不认不认。北京怀柔菜里冲突，明儿参赛只贵塌，来的你是月不提大，可是十一月你们就七个月不塌，团西别。 土女围控能力隆重土居和储存，排具期间业绩艰难给，采取立功他，起来家长来看的，天文七给了日学七个月，那当天给我当月。土女推进围控建筑设计给主任询问，陶爷爷，我嘛，出的开进卡几七八，七给了日学学呢，六七三个月，土女西北围控给让给看月他，六九，再九日吧。 旧规则旧所列所了留不起不提个月呗让给给孟西行秀他天天杀对了规地出清提不及安徽合肥也参与领起整个他对数局车给对规矩所了密地起来恶不赞江边切月上海也参与规矩切我注意铁大参加杀对他天天年这个规矩开心写的口月给个这个参与行秀 这个月给给南内团别免三百万不穿不了短脚的叫切月月港澳空清开拓中国开头的团队女控团你不拉手别参与这个月切我忙不准行月参与行秀老九州站前别车军级别开团女切这个月你团准时呢让给给切插头女团我看行秀了巧别来地三不行一不及 中国彩礼看你这个文看行秀所以所占选吧杨建成给俺去十个三吧加的九个他加的你秀这种切割别准切割银铁腿您切不着怎么您给您对女不谈有节狂别了运动切不用个人接送不着俺就爱人让给给他懂这次特别金芒土点马拉松
3: 现在蒙西这个开进卡进马拉点别过来开会前的汤面杀对切约对个人中国手准他女主娘真连锁给这次新年用战切不行呢记得顿巴中国手准来这个端场家家我们就差十四点端马潘女中为那不上不温行约不人日一卡个端场的带起冲着国国切了切不他我都三边端场给开别滚退到我潘女中约进记得顿巴潘女主秀七十一不人
2: 所准给来那么的代词加那么他熊人这是牛给说来过金波端场盘呢娘们给金针来过端场家怕是牛不人社会看见娘们金针切得三不对提加那么他去到娘们团跟着他趁着娘们说了搞着三不穷为我说你们娘们金针给过过盘女牛不清白娘们团我说金针切别牛不一样我说七七牛不人先呀天来所准批给七别
3: 针织金针的直接他趁动直接老浪给出街提醒人女金句老切说天来给手准来过电套里别穷呢将他们他熊人套呢给这些别来过忙都住脚吃顿特别不行也是人在这给拐过去了去不谈丢呢亏空车外从你他手准给那么出去推土着行月了如果有钱他三年给天天团在团在三不说给俺都养忙都着行月不行
1: 今天准备在决定您重庆彭水总韩家重庆土日年年民的西面修建穿越积极书记习近平给各国开展的广团老大的团结团资料理想所中央企物质路段区前轨拉着团结突击也可以只有青路青色的登别批送也是积极抗议德系解剖促进制作前途拆解牛舍部内车贴 任重天工部塔基地部对岗塔乡庄组织部针织金针部中国南北局提醒重庆重建的民办思想所日月缺课解决不了团所能修炼重庆彭水行家重兄弟日年为内在的德系解剖切月不是今天节目在新人第四节抗议重庆彭水行家重兄弟对别决定的策略日年为内在的德系解剖促进期长松松都听谈不错吧塔 德系解剖促进期组长车间女士部等为人文员中国商用局局长王坤奇创作作家男性德系解剖为列段规制德系单位他来给浪子段学德系解剖促进期孔明勇创作了学习不是创作合作空初修罗段勇期今年昂亚日朗年重庆彭水行家重兄弟对别决定期策略日年为内最初吉朗都送给错了两个学那话是
4: 总队托德系解剖促进期积极书记习近平跟党委各国开展的共同老将他拉达的年龄前托司令李江所中央给国主陆军区前轨拉着团结前的财政团团别跟年他青龙青水西松我到电子团列举了南京期责团打了确有年龄组团别决定他女子团建所在军内部前的女子国都他德团他就级别内最用卡塞不所各位别内所能不是
1: 总队托三年卡跟这位前辈顶着列段去跟着团结前托实行男子所提跟着立皮的顶上前托德系陈连他宁国我的党话提前国际立皮的解决所了兄弟姐妹内国开始他女儿级所的列段卡也不足的迷茫忙做的操作他就努力顶着给人去各位浪子团结
2: 广西恒州女跨了十一步跑步没多给天气电信持续提醒不他天在给感觉出去年送个月。

0: tapsi mi do mi sang ma diung a le me za cha la do sma lu bi na mi se ge thong du lo pang chu shi
1: lu dio zo min zhou chuang jian su jie tu na ka li ne yue yue bi lu da chang ge min zhou chuang la ga zo mie jiao nem lu da mie jiao chi chi xie yao li ke si ma ma bu shuang a be min zhou chuang chang le pao tu na ga zu mie jiao ru shuo zu shuo li
2: lu da chang su su qian hui
1: 明朝城苏联的明朝城苏联的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鲁大城苏苏协会 타오르 봉주 체조
0: 기랑 체녀가스네 되뉴유 디디케나즈 잘라네 넘주 톱자 밍르리 니다세스다시 기랑게 넘르디나 슈지에 초날 파티 유자 나즈시네 데랑아 총나라 봉주 체도시
1: 디종어 메네 주선자 사고 차브리 디링마 어두조 선자 곰베동라 장마기 봉수앙아베 니칭이 원이 자오드윤라 인지 태원기 머수디 땡고리 태원토 루다청스니고 준탄 카키 메베 카동 보시게 되지 디마세 키랑라 몽도르 케베 루드윤 겐제 망고디제 유드 키랑 땀상 고디기
0: 으스 지겹서서 요죠 니가 저건 줄으쇼 다디기 민조르 봉주세규 랭게나 슈규르 슈위
3: 다리기 랭게디 루드윤 천창하고 겐키 사브시 봄쇼가 보다 숨주베 니체니 랭게 줍규 선사 미셰다 고암도
0: 지겹서서 요죠 키랑게가
3: Rang Jumu, Pigay Yusa, Rajon Dulan Jumu.
0: Dijabashi, Nama give you to
3: Yonga, Rang Jushin Yasins, Tops to Matria Taylor, near some dump.
0: Liz, she gives us a joke, Tochina.
4: Marmage Natondo Ningilu Dachang is sung with your two. Consu Nobody. 昆水沙滩听松者托不得穷过日大一年年明州床在宿街头边你不要马上回不路了没心疼就去新街边一年如阳是你个预备火车会也救命恐怕咋他追着松子你的他前边看没叫要马里了他那没得管不成一年我说没得大没叫要行刚才去了我有张桥给能追不若等个日大 明州床多几卡在银子，抢不了盆的便宜。别着说，明州床的娘亲娘孙抢我的蛋。
2: 明州床的娘亲娘孙亲。
3: 别着说，谁谁为准？
0: 老师。

0: 야. 기다리다.
1: 야.
0: 야.
1: 야. 대도직죄다.
0: 지지려 말이. 요. 야, 기다리다.
2: 야.
3: 야, 왜? 디.
0: 야.
2: 디 세제 대결베. 더도 마지 그래서 고마마 용고네. 나도 도시 대봐. 야.
4: 집이 놀라게 고마를 카티지야 치도 둘이 참아 야 뒤샤. 네 바바 나를 클라스에 유메 쉼으소.
2: 그게 제일 메세스래. 메세스나. 게다. 게. 자지기 털에 야마다 신기해.

0: 키스 데링아 시비나 샹갱 위드 파키제 녜바바 나스팅가 치죠
1: 개지마지 마시 아니 마디 더 와삼나 기에바 쇼 와삼나 비교리 하고 왔으니 가다 쏘디 기린 여마다
0: 키스 공마가 선배는 그저 최고지
1: 키스 선배는 곱다시 드네 고급 세제 배우주 주지 你们是所有的问题是吗呀这里我的燃料的其实让西边的让爸爸睡去都行了想我那爸爸睡去睡去不一样我就得想让爸爸也觉不觉不你的个长辈妹妹这边呢都是要有的时候是一年妹妹这边去了都想睡去睡也没得
2: 야서

0: 자 차피 긴저도 맨더나 매교게 알아서 운이 걸도 정기나 죽이르샤 아주 못이 굿
1: 녀사슈 따르조스 뒤말 봉주 팅하시에 제지 라마가 민족의 알라로 로부도 바꾸 세타 저바 바로 저 동네 침부터 하샤 이내 담아 부르 리장아 시티 마치 가미슈
2: 야셔 동시에 신의 세수 투 매바 민족 총 랭고 삼나 이제 알라로 세수 쳐부셔 前不久我又成了卡巴大姐，孟秀成这些不过就听你们起自信了。
1: Let's

0: 我们要努力跟着马斯达，你去。马来基多吧。罗斯，罗斯，警察，有别，这次别打。
1: 라디게스는 대세진 예수께서.
2: 요.
3: 예사쇼. 뒤를 잡고도.
0: 가면 여자 유아. 마이야 트디시.
1: 마이디시.
0: 마이디시. 얼른구다. 맞어. 문서 사치부들이 유자. 직디 제리 용마시. 나라주 문서 송결 처리. 도시. 네 우리다 야폰 스티제. 저바치.
1: 나주비.
0: 주저. 난다시도 문서 긴저 송결시.
1: 영아.
0: 기랑스게 많이 도셔.
1: 루스.
0: 레츠 고.
1: 교치
0: 영시 영아

0: 미대자 다른 집에서 치였어
1: 대지티 뒤비 마사 몸이 갑자기 날 치사자
0: 쟤는 아주 뭘 쏘디게 어제 라디게도
1: 영아
2: 여시
1: 마마면은 먹고 다 좋아요자. 계속 내주란 랑가 연기기.
3: 예. 아가.
4: 야. 야.
2: 진짜.
5: 준비成了. 내수를 슬라스웨. 나도 싫어 고비.
0: 나도 마상 먹고 도주. 계장게 루조디 티제. 마상 먹고 파티스.
5: 독스나. 나도 레라 루아게 보고러 친구.
1: 준비하라 알레슈다. 키란다 샹장시드게 라깁정우소 니에티샹부로친구 주쇼타몽 아냠도쇼
6: 레스!
5: 섭섭나라 이다! 우리소워 니네브채도
7: 젤라기제 네브시지시 교시!
1: 교시다 교시! 네브시지시!
7: 젤라기 교소! 교시!
1: 교시!
5: 우이다!
7: 교시 교시!
5: 야 제스미치야!
1: 여보이다 교시!
4: 야! 교시 교시! 야!
5: 교! 교시 교시!
1: 교!
4: 哟让好人家吧朱天心也不会亵渎做人都先别出土呀哟哟这怎么了你也丢走死哪里走死谢儿那不管用刚刚谢谢了别动哟哟哎
0: 야멘 코스다 멀티지도 보다 단도 뒤로 보면 또
1: 지켜 봐
0: 진짜 내려 쳐다 봐
1: 대장 안에 있는
0: 세상 누대 입에
1: 야 지켜 봐 지키지
0: 지키지

0: 지금
1: 준비지.
0: 아니면 더 쇼. 좋았어. 좋았습니다.
2: 야, 조쇼. 야. 야, 속이 되게.
3: 다 좋으네.
2: 어디? 저기 홀라지도.
4: 가베사. 디 예, 마르베. 기라니 디 가르자가 여봐. 에,
2: 디링하다 가지 쇼지. 릉라니 무랑 아메나 로이스기. 너희 데레디 비네 민데게 과자 릉슈데 여비.
1: 주비라.
4: 자베와. 라데 가르자가 여봐.
1: 맞아 공마가지 딘지지. 디규데 리드 통사미도. 니에첸 호조 저번에 주면서 승비.
4: 주빈체.
0: 예.
4: 저번에 다 제가 줘.
0: 레스.
5: 줘.
4: 야빈와. 자기 밑에 제 제가 뭐 제가 줘.
1: 레스. 오시시. 좋습니다.
6: 볼 미베 계속은 말만 여나 맨다 못 잡라 주비텐아 나이 나 도대체 숨이는 게 가서 캐나 돌려줘 집에 숨마이
2: 류주 집에 숨마이
6: 나 정거 와이 리총 갈 쏘나 대유 네 보고 퍼서 말마지 나 저로 왜 고게 나대 단지
0: 장게 뭐 먹었을래 마세 저도 날에 로메 있으니 숨마디베
6: 예
2: 장게 마가기 주비 호스이베
6: 키랑게 쓰면 믿으시 키랑 다 수지 시작할 수 뉴야지
2: 다시 뒤 키랑 쓰임 부시
6: 나서 주변 호토도 답에 막 러버를 야시 나 주변 거샤 체치 가산 소마 체브네서 니에 삼로 먹고 답이 키나서 말마가 난다디 디브리샤 니에 수지 시작할 나래 삼수 쉬비 중국 앞에서 능지 개명 마시
0: 야호도
6: 치로르토도 마상 매미 먹고도 제단 사로베 제를 키나서 내 마티
2: 용아
6: 月儿다 앞서 送了 키나조 도전당 마시 나저 주변 고개 따서 지그시
2: 영아
6: 니에대던도 다양지유 기란게 니에 보고 벗어 붙여나지 니에 마마를 시티 제브리 송소 띵아조 능미용게 지골러 리키피브라이
2: 아지 비스 포마게 마마 제가 주고시 장가시가를 니에 봐 포마지 마자 줘
6: 주변 고라 니에 몹시 제비 미민도
4: 야빈와
1: 나유
4: 야게 군이라 다부스테제 로도 파마디 고샤베 야빈리라가 정물이다 야게 송겹 야구치
1: 레스
4: 도체나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버도와데 예 티레직 쓴다 이네데 이 나로데직 쓴다 데 별 체념도와데 예 쓴다데 이네야 수업도데직 쓴다 도와데 나 저의 한국디 진짜
1: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비신유 정규영기 내년제 유계조 내 총각도 편명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치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진우 미대와다 영우 미당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폭배 내가 토로주세 내년제 유나 전수당나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각 이배 연수유 사용어서 나고 데르시면 전남토라 업진우기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 좀내 군라 대단치 유주다 미주 나주 상황속의 주도마위 총각도 피해 이민안 배주제는 초라 난도 바이어 바이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배주 탐지기 내 총각도 피해 루트당 이민안 연보당 배주난초 3년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이추
2: 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进女兵上阵国统治女也懂得的盆中的娘都不接托为偏见的不绝中国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也没听别人空地不明白她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接近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 青皮糖给吞噬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起鱼别也没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列主别面出的温推给冷却特朗给过年面出那公给沙瓦给土不拉面出给巨人囊卡比亚美国的糖那公拉普通米别托尼小军抗压米吧也没上土军通也没捏日糖铁外人心给也没捏了偏不鱼巨人用了小学鱼别小学鼻气了给林鱼卡巴昂扎
3: 来我给古迹出松古古古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住青笔汤那年地汤地年西个子路木车地亏卡住青笔汤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同区管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住青笔汤那年面接从康哎呀这个记者这得来多少多少住个这个第四季吧开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喊你放的白鸡是当的爹那个就是做呢
4: 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跟前面都拉。
3: 站哪不？也不去吃鱼。宿舍这门牛的店家韩立芳排队单的这个人，都是刚不就站起瀑布单，宿舍这门个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单，俺的休息单呢，吃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东西也做够下了。你让了排队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洗洗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
5: 也不去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去哪乱了。
6: 他是温州传媒抢购站，韩立芳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给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5: 狼火动物汤，卡拉萨瓦，你认为个八八十九郎子，预防八八脏西康都撇汤，预防八八脏西康去，日本美白，娘们脸汤，吃的难吃。 冷血团把汤，刚拉四处狼吧，八百年在汤，轮中八百平年三个开不锁机，八百年团有车，预防八百脏水康都撇面，人民啊，娘们脸汤吃的难吃，预防八百脏水康去七来米年做冰窝，帮年举得汤，八百脏水几个月边，过年撇巴了，各是修，他的卡巴的今年我用阿车子，预防八百脏水康去七来米年，开一八百了，大江七百四江龙就接出了，人民啊，娘们脸汤吃的难吃。 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开不锁机。八百年团有车，预防八百脏水坑都撇面。人民啊，娘们脸汤吃得难吃。三年，哈是冲击杨振老人，我大昂脚松。录制卡巴，来我也估计，出去松啊，积极个。
7: 昔日阅读者，终于将不信言。秋末夜，少年观了水秀景象。
2: 特东昔日以云将列主住昆迪伟严谨木差的库罗秋末香香土油他们的亚洲的对着塞伯托了长而且为库迪里秋末的王位催促给娘心归老于苏扎给那么今日一托年塞西迪托绝望真不拉起养得今晚也是我拉起你个的作为民能给苏扎他们家人穷抗力重新咱不松给国共你几年前略塞过了准备我咋的一不拉起

0: 제마 콩마를 깨끗이
1: 망조하시게 누구의 깨지 하지 두 지금 했자 나주 멘디기니 진시제 비비
0: 믹스에 투갑라 믹스에 치다 제후잡아 콩마 삼미 소토나 콘서장 자수 로토시 알랑지 위니스 이게 회야 두베
1: 회야 미드 루부터 잡자라 콩마니 주 회야 멕사샤
0: 탄데티라 내 수익에 과야매나 담상하시다

0: 我接着。
1: 孙伯殿下，中部，中部，不理下。上帝没这些，尤其又不理解那种，之前也不是。明年的罗巴是的。
2: 이게 마이크 비. 김혜진 씨도 먹듯이 사줘.

0: 지빌아.
1: 상문 옆에 대도 그 막 저스 겐 그래. 종스시라.
0: 레스. 상문 종스시.
2: 지빌아. 겐제 주고 자라 소제 마자도 서저 대면서 상문 옆에 자네 하 요 마시.
1: 왕지 스니코 기克 그 샴 제자 하자. 네 우유자 쳐라 회노 저 슈도 예 그이.
0: 他中强我给金这主张了小三孔马给结果真他偏去前应该前不要谁今次看着真他三米岁呢他中拿了岁三两个没不岁那是三米岁了他的心里头在两个地里有马戏很多地下家看着人把多钱呢光做他中拿岁三两个没不岁俺让做他中的腿是没不送谁第一名了明州的你不信你不信钱不死
1: 蔡木孔嘛，卡中拿了么？最爱切刀，今次卡中强我苏孔给苏塞切了单呢。强我苏结尾了，我们全部追了，我俺岳父呢，接了卡牛结不远。强我苏岳父这些套路打做钱不当的，这些个凶差切了当不着。
0: 来，唐多，苏培勇大缺下，
1: 丢了米给麦子，我送去再切了当不完。
0: 来，咱们杨龙，杨龙去，杨龙，杨龙。
1: 让亚龙，
2: 这边了。
1: 让给，看过别个，没叫时间的。
2: 来。

0: 지빌라.
1: 이판 요아시.
0: 지빌라 타샤나.
2: 니모미 유딘 키치 세모메 조겸니 자미 소크시. 공제다 미리마도 하마리라. 민조 장종다 토조마시. 가조르 봉조신 예그밍라 천창하우사. 마마 봄서시베 유스듀메 지켜챵세 우유리. 제자 계주 륜이쇼니 용구마르다. 니 코듀레 미야지 당구르다.
0: 지빌라 토야 먹어. 마저 퍼셀 때나. 초영토네 파로토마리.
2: 도시치아. 나서로 교치니 그 넘주 요글리저 요시.
0: 레스비라.
3: 씨. 글리소다. 야. 추카간도. 담다 마치 글리소.
4: 아차 세피 라케싱 마리. 계속다 마케브네소. 또 저거 잡지서 뉴메.
3: 타치라 마마 먹고나리 유자. 약세사야 요지. 수구려매가리 또 망쏘라.
4: 아차라 또 세베.
3: 세차.
4: 계속 말마 디제지 삼사 춘디 마쳐. 나 저 취미가 셰프다. 제부 춘디 마샤.
3: 디인 고쇼. 나 저 말마 미시 먹부시다. 미스 아주 빈치시. 라마 수수나. 니랑 파무토가 치우.
4: 영아. 아차 재빈 랑 파마 과요리 아.
3: 你也怕吗你我是你装不是
4: 而且才被这么傻啊
3: 给请吧是我同都去就行你也去就妈妈们不能有的我做妈妈的路途上吗今天几个病气的几个是
4: 我也做妈妈的是啥命给给做的可是要不是
3: 抢救起来我做的我做病气提醒我做路途上做起来人民只骂对我准你
4: 只骂对我哎
3: 我做中国人去新年伊，准备准备。
4: 阿像彩萍，我去让做你们都用的知识呗啊。
3: 知识？一年两趟都去军营子啊？怕罗姐怕妈叨叨要死，起码请不下手呢，慢慢的修修人。
4: 用啊，看见村那边的。
3: 看见村那边的。
2: 闽州、桃州、西湖预计那年，闽州到桃州预计个四日，桃州了本就七个月啥，这回看出村人个毛不毛个病毒。我不杀这三个鲁大昌给民众的光天写下啊对不对给重庆苏年给第宋大小所的这些我最的确这些钱能拿到没多一年干苏朱少两个我做新苏钱就不买这会干落月呗马不放给你随地秀大马东小的粗规钱就不打预计的捏了脸好不打接了看过月三成绩接了瞧不打
5: 其实马不放给大马东小的粗规的拉球呢规模对民众不如主马吧
2: 让给他这嘴巴写的这次给谁马步放给大马东小给出轨的那球呢快让俺说前面清部的三节母体下去行事顶这些呢东镇堂给接球了年个月里了妈妈的机械部里没入也不大
5: 第一局了朝中东风马过月子大马咱们算三节五十里机械滚动了俺们三门的那球有年三球比滚最大绝不多呀呢俺最没绝不多得意
2: 几个全是我用个人的当压的，没他那路修压切都麻烦啊！一年我做七十一五十点过的，没半个，谁敢不愿意突破的？

0: ting du jie zum sum zhu ha zam bie nang yu
1: ta nian a mian long ma ta rue tu ka ge zum bi guo xin na sam song ta nian a mian long ma ta rue tu ka bu zum bi se jiu de ji dang jie zun sa bi gu chu ane nar song nar song ne ane nian a mian long me ju xia mang bo ji ko rang su lang lang wo zum de ma se ane bi ju dang ane tu sam ge lo mian ya jia xie bel te zam de ma se ane xiong dong 노자와 도제 젠센을 까나네 냥아 면로마 아니 줄국도 스까나 까나와 신도 안 총동 도제 젠센 냥아 면로마 줄 아니 줄와 대다장 방로 흉 방로 로주된 바라 속과 남지다 특제 가진의 대네 아니 투섬 검순 초달 배워레스 대인배 좀 생각 다 보여 강진 비중라 좀비 그 쇼는 현아 단 냥아게 냥아 면로마 그 통진 단자지 갑직 계숨 답배 제도 돈네 제도 돈네 단이 좀르기지 칼로르지 차랍대 빼다 초 강사지대에 답해대 초다 타타다도 잡아지 중을 했어요. 좀그 쇼네 착지시와 빼나 샤르게와 종가와 옆세다고 다르바 아니 림부문왕 직사세 교다 아니 나도 좀 매번 봤을 교다 표 개봤을 교다 알아봐 아니 대대신도 다 망고직 중요 어렸어요. 망고직 중요 어렸을 빼나 공단 대비 좀 했다고 알아봐 아니 군지 지금이 온 거다고 다 대다 대라서 보다 남지 싸가보다고 그 좀을 켜와 망고 중요하리라 대다 기장 아니 년아 면로미 다 로기 규제 동주디 배데 다 가르쇼 오래 치도 민네 다 될 배데 힘죽 냄보체 힘죽 세와 좀도 마세 아니 배데 투 랑록 투 교당게 탑라 레네 아니 비베게 좀티 좀주디 년아 면로미 룩다티 년아 면로마 팅이장 아니 메롱월 아니 그 강진배 좀비가 흉으로 교토 반나한테 받대 딱 고난 받을 것 같이 말해서 다 양께서 트위비나 당기 고는 휴비나 시 배낭랑 저 지당한 저 탄다 변지 시력 다루 돌아 그 좀비 다 학발도 안녕아 면로마 마다라 공기 낭배 시력 다루 좀비 남수야 지당한 저라 녕아 면로마 다루요 말이 되는 게 지당 면로마 좀 당한 저 베이징스니다 아니 수계설 교다 알아봐 아니 뒤주기 된다 랍도기 된다 소비 다 이게 민 대다라 마다장 민 대다라 마다장 돈도 좀당 안에 군에 총받다라만 고요레스 대비 좀 생기 안에 냥하면은마 별로 다루의 지수 안에 메롱 말은 냥하면은마 대니 표기 좀 이렇게 흉록라 아 교토베다 지금 차진스나야 저 온도 차진야 다 좀 전에 대다 대다 된바 임버레스 대인도 좀 봐야 안에 교회 신인 신보다 알아 들으시 된다 싶은 것도와 가르친 것도스나 냥아 면로만이 표지 좀을 그 흉록 차장식인 배스 아니 들어야 돼 연지 된주시 명당나 아니 남가라 그러면 명당보다 총바인 쓴 것도 오세 대의 좀 텐데 문에 돈을 내버려서 개발신 부담을 해산 것도 오세 대의 두 장바야 메롱와 냥아 면로마디 표라 교로 교내 롭중시 롭중시 아니 표 강진배 좀릭 내지시 동게 좀릭 그 흉로스 교로도 받으냐 돈 담바라 딩원에 냥아 면로메나 디 만에 디베 연지 좀당 망고 시 두마시 아니 민 년아 면로만의 띠바 시신도 마다장 돈도 좀당다 좀록 대답도 유배 좀 생게 이버레스 띠인도 잠바야 다갑디 둥가랑초 지 개발 망고 생활에 배낭아랑초 당기 슈바나시 지 샤르종가와 아다 아니 림봉바 심니다 그 개발라서 고 망보지기 아니 제베 뒤소요아리 독주 남다르요아리 아니 랍샤 뚜모요아리 골로데 팅요아리 띠인주 그 좀요아리 안티신도 벌좀라서 고 망보지요아리 락바르도 갑 대두 갑디두 잠바지 힌도 다르셔 왔다 땡주 좀을 때 임벌에 땡주 서와 땡주 좀을 임벌에 주샤 주데 담배를 하시세 안에 샤르도 지금이 주고 넘바다 왔다 주샤 되래 안 주시 측적으로 띠는 현나다 메노메 주제 체도 돈에 메노메 주제 배대지 칼로르지 메노메 주제기 체슈 하고 돈도 버셔네 다 잠바 해지기 임벌에 띠인도 잠바에 당기 주변나시 땡주 대달라 투슴 검순 체외 좀 전기 범에 남기 안에 로드기 카드 코네 콘도 펠 그러봐 안에 대대신 도시 실업기 남주기 코네 콘도 펠 링이 랑도르라서 봐 안에 지 지역이 미경세 뒤 좀 전기 안에 교육 강진 배정을 해야 되다 여러 그 상부소 두야다 마름게 배소 누비알라서 봐라 다 신도 랍세베 누바 챔보지 통유버레스 갑대도 낭주 그 좀 그렇게 되나다 오네 바데 노루 나네 루이 조부기 노루다부다 외지 나네 님의 우다부 답에다 하면 하면 헨너스에 잠닝 좀비 가제 제베 수수미도 바직다 중요하레세 대인도 좀 봐야 갑 디두다 먼저 냥아 면로메 다루의 지게 드림 디난게 좀릭 되다 아니 대시도 공도 냥아 면로마 마다나야 낭베 실익 다르네 냥아 면로마 마다로 공게 좀릭 되니 이게 나

0: 그때 아니 치수다 냥아 면로메 내가 무슨 주샤티 남게 실름 저승고 남샤 조이나야 티띵도 라랴 아니 가서 가르쇼 냥아 면로메 단 남샤리 중대베 종거를 봐 망보지 넘바답티 다 대외장 게 아니 낭도다 남바니가라 치푸숨 속바 희숑아래서
1: 공기 통변나 견대지 투주라네 냥아 면로마 표도 다르춘 표기 좀리기 낭도다 남베테 폐계기 철럽 서버시 추루와탄 뒤총 차쟁기 좀바보다 잠추 망다지 튀위베 걸라 모두 난주스 샴라 갤라촌이 땡급디 튀급 서베 규제 남아 직뒤기 좀리 튀잠 걸라 모두 능주인베 땡게네 모두 기세나로
2: 시리기 외랑 비니 초 로드 비닝구 비니 슈로 그저 시리
0: 타마텔 카르슈고 삼스나다 투갑 사비 좀빅스나야 초 나마 직도 유제 좀빅스다 지슈나 삼송스 단디 카르스나 제당아서 녀가 면롬에 아 녀가 면롬마 조르네 안에 다 다데 파도 페실로 다 제자 삼시 두고 유버레 다 제주 캬장네 셴네 다데 파도 제당 투갑 사비 좀빅스나야 초 좀빅 디기 체슈디 카르스나 유제 나마 직도 그 좀빅 차데 요레 다 대인베 좀 센데야 카르레 설게 두나 아 지금 안아서 늪쇼베 좀빅이 주세 대대신도 안에 계셔 강다 강현나야 제주당 우긴에서당 대표로서 뭐 참마 돈연비 대표로께 출로 주고 뭐야 어디에게 치수 유바 대단해 송내 안에 마리온도 잡아야 부부 실익 다루에 내가 좀 뒤나 안에 그냥 제발도 지금 원발세와 라라도 파괴 그렇게 치수 먼저 내가 양득지 다시 해야 된 거나 저 다른 가상 대표로께 명체나 양도 설교 안에 저거를 줘봐 네 안에 내 마리온도 잡아 먼저다 낭비실이 다르 낭비실이 다르에 내가 갑수 안에 가서 좀을 망보지 흉아리 좀을 망보 나네 자다 주주데 땡주고 좀을 땡주 좀을 태양아라서 제 코디에 룩스 시켜 봐. 그러와 안에 학벌도 가서 녀가 면로면에 시에 한다. 공바진 게 진시에 그러와 안에 동쪽으로 코디를 시야기 안에 치수 시창 대비 낭비게 땡주 되다. 대등라 안에 가서야 낭비실이 실이 다르네. 녀가 면로만야 흉아. 그러와 대 흉아네 시지 안에 가서 다 다 면허매 들었고 좀 뒤나라 양한도 다 좀 그래 나봐 나 조직 안에 개발도 양한도 낭비 땡주고 좀 땡주고 좀 들려야 다 좀 좀 망보식 학발도 양아 면허매 흉다 잘 뒤등해야 돼 안에 제사빈 게 안에 배낭한도 좀 좀 배낭 견죽다 버려봐 뒤가 나와야 날 하는 게 좀 그 흉 다 뒤뒤 개발 망보식 좀 좀 죽수게 다 남자 망보식 세봐 대단하다 되네 안에 좀 그 다 남탄 망보직 생활에서 알아봐도 기럽 좀릭 세주 생활에 안에 대대진도 가르 생활에 다 먼저 기럽 좀릭 세주다 안에 리히 좀릭 세주다 도모 좀릭 세주다 그러봐 안에 따뜻한 망보직 소르 좀릭 세주라서 망보 생활에 배랍체한 디가르야 당한저 주주디 가르 열어서나 배낭한저 대용고도가 배낭 나솔로 자위 두바 제주바 세주든데 안에 대대진도 년아 마위 두긴 좀돈베기 랑교로 고마 대비 대비 전신 세교던데 대대신도 좀좀 배교 쇼도 숨지 와서 주던데 아 대대신도 아는 알아서 가르쇼 그래 단다 계시 보도에 배시고 좀을 나서 봤다 좀을 그 나봐 나서 봤지 아니 대대신도 알아서 가담비 개반남비 신비 그렇게 남다 망고지 그래봐 대대신 아니 제주 메나라 레발라서 배 신비 아니 냠고로 나서 봤다 대다 간다 도도 해나 갑 대도 다 배우게 좀을 그 신사라 오네 배다 지 가르쇼 그래 다 좀을 그 배다 대부 신사들라 좀을 그 대부 배도 열도 싸와 다 몸수 쇼 봐 신 숙하는 야 잠주 담이고 봐 다 이제 유변에 갑대 같이 둘이 섬대가 요새 다 당당히 값을 봐봐 시행부터 가르스나 데려봐 가르사다 규제나마 찍도 있고 좀 있으나야 쇼 아니 말아서 돌아서 배다 좀 되는 바래 단 네 값을 말아서 당기 휴반 나시 지다 돌아

0: 주요 연유는 안에 당기 미르기 시주당 라바르도 릉내기 시주 통주 시에네 안에 림바 당 아주 변화 분정 좀비 규제 세주 그러와 안에 총공기 다설 세주 그러와 망조 규제 세주라서 바대다 녀 녀네 안에 가나서 통열지 망고지게 안에 부규 좀비기 대부 대달해야 돼 안에 랑랑기 다지 좀 망보지 티네 다 좀 되다 돈벨시 봐 되다 시행게장 믹두시네 다 망조 좀 살 좀 시야 다 망보지 다 다루어 임벌했음 다 나발 중 하나도 살 좀 제단 게 되네 현아 안에 늪쇼에 살 좀 제단 게 규제 망보지 그러봐 변한 하나도 흉루 교리야 교리네 투섬 시야 제네 안에 락링 우수 대비야 안 대대신도 낭세게 당한도 좀 이렇게 흉루야 대대신도 제 제네 당한도 주 다 좀 이렇게 남의 토는 현아 잠중 세교 야만은 중살 세교다 잠중 세교를 봐 미네게 낭인 살칭시야 조월 전에 지조게 낭수다를 봐 안에는 좀바보라니게 낭게 샘게 배드피게야지 갈로그래 즉 철도다 르바 가당하다 샤킹라서 봐대다 다 마르동야라 배드 치에도 봐게 좀르 다 잠중 세교디 흉어봐 잠중 세교디 딩어랑 알아서 잠중게 사보 미바 말이 되네게 다 다다다부게 잠중게 지금 갈르다 소 그러봐 안에 좀수 남바두당 안에 규제게 옥 규제게 소우 제주 어다 대답을 당당하게 마중을해 다 제당 알아서 어디 학벌도 가르치고를 당대게 디 지조고 초와 그 낭수 동발라 치에도 박고 등한도 잠동인세 와르봐 다 잠동디 주 달사대 늦어버래 안에 학벌 동안에서 낭사래야 대대기 달이어래 이나양 알아서 표래야 잠동기 좀수 때려야 대 대잠기 다 통신이나 제유요 말에 냥하면 오면 하는 게 시도 민의 대뇨요 말에 갑자기 뒤 좀수도 미배 딱생래 대인아야 당 알아서 다다 두갑사비 좀 라과도 남아 규제 남아 직도 그 좀들 된대 내가 없어 다 잠동 때 신도 내게 다 별로 다뤄버리 다뤄 잠도 마세 초 다다 안에 대비 야르기 방아 샤모 뒤와신도 당 안서 다른 가상지 좀 이렇게 두댑 등도 다 잠동 다 통주 미배 패셔 다 공보인 버려세 안 라과도 다른 가상 안서 다 남아 규제 직도 좀들 나눠야 돼 안에 안서 제주 좀들 다 제주 좀들 신도 내게 다르신 부차 되어래 안에 제주 좀리 세교 때 돈 담발하다 좀리 권에 권도 빼려다 야만나 좀리께 가샤 좀리께 쇼기 당한도 가르려고 그래 리베 쇼 권도 빼려다 니베 쇼 타다 말 안에 지 방야 어다 늘려야 되다 랭게데 좀리 제주 랭게디 다 누구 유버래 데인도 좀리 제주 그 쇼려야 되다 다른 가상야 요르도 사와다 안에 지 푸슨 소베 대부야다 다 라다 랭신 뭐 임버래 데데인도 잠바다 아랑도 타다 나만 직두게 좀릭 세교데 파실만나 자주 결단에 세네 다 당대 팔도 임바래 다 마음 바네야 다가 하나 남되는 주인의 로고 그래 김생 가르스나 내 당지 휴번한시 랑기 마당에 띵라 시행기 안에 부숨 속바데 넘바다베데 개별로 그래서 되시기요
1: 공기 동변아 겐데지 튜두라니 탱급디 튜급 사르베 규제 나만 직두기 좀리 퇴잠수 벽이 좀리기 낭된타 남베테 라리안 차푸와 따라 폐기 첨부 중에 고르 모더나 트루스 트럭 공매 로럽 겨주바니 폐기 좀리 루규응외는 전화 폐기 하장치외 퇴장 개진식 인시 급테르 진내 좀리기 리글람타 좀리기 통자 사르도 체내 폐기 첨부 중화타 초신시내 좀리기 남바타 망된테 폐기 첨부 중내 표숨 제소순 교류
0: 이리기르낭디니초로드비닝고디니슈로헨조시리데데신도베낭랑랑조탄다게웨히니신보다알라토히츠틱지용고이바메릭규제행사마데베사르톤하제남게메도데독수촌당자달짜나양리지리지팅에리지리히톤다미세 오다티 신고 통고 도와 니바도 가르스나 랑게링네 심아심아데 가망가미 주인게 등해야 돼. 주인의 때는 빼고 그러마도 가망가미 주인 돌네 심아심아 빼고 싶나? 따대 너로와 침보레세. 너로와 타도 그랬은 것도 와 된대 임벌에. 아니 대대기 동아랑서 공단 대비 좀 매든데 연구 도와. 아니 랑게 통제기 지수장 아니 중세 빼려 대비나 랑록 도도 그랬어. 학벌도 랑게 혈압 시에도 그랬어. 대인도 잠바 아니 랑록 떼서 유바 지시아 송고 유바 어떤 대단 대자위에게 개별리기에 남다 망고 주기 버리 대달아야 삼모당 다 돈나 출을 내배 내가 없어 내당 간다 내고도 랑게 나네 팔 돌고나 도당 간데 돌고도 학벌도

0: 시 탄데 코니기 뉴슈 휴구 낭충 제신 휴 코니기 라스총기기 첩체디 랑경정기 류진전초 급주십에 슝람강코 전도낭 슈규리 리쉐창키 시즈르니규 정용기 류진전초기 처지 앙살 제신 휴 나랑키 로마탕냠토 싱다 토슈티 렌토부 제규니 포그리 체슈티힌 시송프리 포종 스링키 마원발 나랑 표기 강코동 켄 찌르식도 규규르와 휴지 송프리 선남도지 게난키 젠도토 랑제 강휴옴규티 녜폭든 힌시 송프리 강코동 규 가부유 켄 던지 준비 강코 젠도나 앙탕보 랭괴 삼나 뉴그르 제교 케첸부지 지 송프리
1: 진의 예배 체응아니 인가초 잔유 존기 류제 젠조 급주피비 민망타 당스 소지 젠도로 시제레 고소부시 다딩기 젠도라 다도 청진진기 말아규 젠슈베 카데 딩게 쳔바타 젠도르기 규림 꾸지 디신 춤제 돔지 소기 로지용 랑딤 타주 제디 쇠윤기 미만타 다세 젠도라 젠제기 쇠슈페 와체유시 미만타 다세 리기 남찬기 현재 바 쉐바 뉴정 회의 청진진기 말아티 현재 조종기 레주 토르 친도라 급딘 젠도로 청샤타 잔염 용조로 개련 투비 자제 미마타 다스르 가부 유겐 소로 젠도르 낭 슈규 비규 치규 인시에 솜시 다딘기 젠도르 낭 조용기 사구타 총결의 듄타 롭스 콘도 존 테도 리군지 균 튜미 소바 고이 젠슈바 듀주 튜미시 미마타 샹치 미마 디웅에 미마 다스 소 젠도르 남찬 치왕에 낭 슈규 인 다리 젠도르 키 조용기 미마타 다스르 가부 유겐 소로 비레타 쟁옴세 디부준휴 젠도르티 진의 예배체 개님 바라 지림시 로고 총결의 팀의 소비 미만타 다세 젠슈바 류용 후이 정용기 미만자겐 추 야제 야부도 네 콘조산에 망부시해주 다대기 젠도르규 샘플 회비 섬시 지주 개침의 임시 중시 솜시 참도 총결의 기 팀의 소비 미만타 다세 젠슈바 리저 펑키 년외네 시나 다대기 종들의 제배 고급 야부시제도 젠도르 추의 편전 롭존타 예제 비리 제배
2: ཁྱི ཕེ་ཐོ མ་ཡུང་ ཁོང་ ཕེ་ཁི་ རིན་དེ ཐུ་ཅིན་ཁི་ ཇེ་ཡུ་ ཆེ་གོ་ ཐོ་གོ་ ཆེ་པིན་ ཐི་རིན་ ཆེ་ང་ ཉམ་ཇུ་ རུ་མེ་ ཆེན་དེ ཨ་ཤ་མ་ ཤེ་པར་ ད་ཝ་ ཡོང་ ཡིན་ ཕེ་ཁི་ རིན་དེ ཆ་ཤ་ ཕེ་ཁི་ ཆེན་པུ་ཆུང་ དུ་ ཤེ་ སུམ་ཤི་ ཆབ་དུན་ ཐི་ ཁོན་མི་ ཉེར་ ཉམ་ཇུ་ རུ་མེ་ ཚོགས་པ་ ཐ་ རང་གུན་ ཇོང་ ལུགར་ ཚོགས་པེ་ ཉམ་ཇུ་ རུ་མེ་ ཚོགས་པ་ ཉི་ ཁི་ ཉམ་ཇུ་ ཆེ་ཤི་ ཙམ་ཆ་ཤི་པོ་ ལེ་ཆེན་ གུལ་ ཡིན་དེ ཨོ་ལིན་ ཐ་ ལིང་པུ་སོ་ རེ་ཆར་ དེན་དེ སན་ཉི་ རི་ཁི་ མང་ཆུ་ ཤུ་སུ་ ཨ་ཤ་མ་ ཤེ་པ་ ཆབ་དུན་ ཆེ་ཤི་ ཁྱི་ཕྱི་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Tatin Pertu, Jinde Guzetigur, Shukuchungwe, Hajang Kapchung, Nanzugan, Sam Chumbambo, Perki, Samua, Chapter Chapin, Sisumpje, Perang Gujo, Lukas Sobe, Dunwiki Uyun, Tosu Shumba, Nime, Yunan Tan, Penjung Satiniki, Midi Jinde, Kanjung Satu, Kartito, Chapter Chene, Beditang, Penjun Lopjun Chidi Chapatini, Twinning Dembe, Chawashiri, Sisumpje.
1: Yershunki, Nobulinga Tini, Moja Yulu Jensing. 하면 年文的现在,

장애 제외 군대지문이 체린 디조로 쇠나 소라 파르제 소외 니그여 괴자미야 미제바라 되바티 류츠 쇼르체 체뇽토 돈토 타니 콘츠 최람람이 니위 체르규 지구 코나치 웬디 니마 체르규 지구 치링 니마 로레정화유 진다 탕보로 총원부 초과권군 타그직 신싱 캬괴 토제라 리미 시주세베 카라 토슈수 리미 굽주잠 심라 최제 마슈수 레고로오기 셔슈도 니슈잠 심베 니게 코로코로요 균군 캬괴 담바따라나 권투 되지 망치고 와라 최나 초신기 호조니 군주라 티웨 참바유 와나 체리 티즈 사자 도자기 군디로 되고 튼 강이남시나 티엘엔티 잠레 쿠가르 규엔베 서진디 코도 베유 태야 총원부수 믹세기 사공 가셰시라 타스 정중어 자른디 저시 대유티 소기 추난 추르게 응어케 응아르시 독보로 기히 대겐베 추저망부 포조수 군주 제바라 코르조류 뇌동체 대로 세 최와타 시 초기회 쿠인디니 초고시 옌베 디게지도타 총어기 청룡가기유도 남시기야 뇌제기 초와유 대외 니가라 사오기 추전야 추르용화제 튜니엔 디단 좀베 타스 강자기 쿤디루 튜모 메인베 정충 워사르디 뛰어바시 로다라 추자 체줄 하잠식니 송원보로 군주 제바타 대낭네 망체와 차가 무거 이나야 과자 갸르 하잠레 메베 낭가르 촌니 므세 튜슈디시 송원부 군기 쇼바니 닥토 낭가르기 자주 게제 트웨니 남르기휴 낭가르 교존디 튀거 망체와라 크고 심시 참듄 체외 닥토 샤타 규모 제바신 교수 처제토 최고의 백의 유나야 초배 도시에 섬유예배 급급수 효주지 최고의낭 슈기예 낭가르초라 대기체부니 유바티 슈탄댄배 슈송라 슝대체니 류부짝지지티 충외타 착도토 강퇴시 법왕 포르조조로 흉겐자기 로레 따와 주바라 낭가르 촌디로 조르기 위바타 상류 따와 시바라 시네 디가네 카체기 위 테다라 낭가르 기 냠교르 퇴베 수년 타리 군퇴기 총원부 디니야 착된기 낭가르 초세 내시도 교류 위

코니 로숨라 레베 고제 포리시 인싱 테니 랑즈이 뉴고 뷰베 쉔사르 키 로즈지 옌베 코에 탈로 장라 로라 퍼베 까무시 니규 저와 찬시히 고제 포리초 로니니 포쉔 차스나야 까마지베 왕제자베 녜바 메바라 콘즈 빠지탄웨 류존라 덴네 자츠네베 머지지레 나바르케네 줄렌치급시 로스므르레베 고제 포리테라 슈크단 덴베 샤네 게버타 빠지탄웨 류폰 징보봄바체레 시슈체와 강식 슈다르 초베 능눔 자주니 유발레 파르 시기뉴엠베 싱암덴 티다기 코바라 딩츠 체체레 폐기유 코베 고아무리라 유체 옴네 고메 이완 초토베 저와치 왠야 고아무리 깐치기야 괴사라 자르니에메 你们卡些送为结束可以特别了军队当晚热天可别国王母里了能做前年与人不松行特别是天你该国的美吧了人一级这些母里级塞里的谢托别切特别是万家可以当不努力看意思呢国王母提了落地就是有趣 고아 프리티 잼즈 메베 니에 고단 틸라 수 칼라토

권투기 총을 보니 꺄짝해를 겨루진 최재 마비 念디니 쇠쇼 용수 채신 원디 부소소 젠키 예중 샘젠티 니게 힌자 용수조 대야 니다기 치입 레몬 자싱 소화 계로 제구 잡부 유티 대주의 명라 앞자 시세라 대니 중국

토장 방정타 토장 자다니 사드 앞제 초대 그시 대야 근디 크루 냠가싱 남시 장아라 지나야 사드 앞제 군예 책임에 원의 태주 치다라 체니 장아라 체외 군대 직무 팔라 계기 유타 사드 앞제 뛰뛰 년송 군저기 처리 최고 소바타 사도 제외 보토보 디다니 군글립급 장아로 고토기유 다다 콘주 수보 약리리시 유진 다다 콘주니 로지 난키 체제바로 외쉐기 퇴수되시 사드 앞제 니리 자사제 티니 르뉴기 체그옌 생기유바타 군게 자사라 머신에 세리 꿈부 유베 간라 속자 시엔키 자가 파르메 사시 유튜 자가 티웨 꿈보라 교리히 갸자 깜보로 초주 메라 초와야 하잔 시엔베 상외 워키 제바타니 앞제 믹스디 인베 칸다라 파르메 워체 시네 도브제 카칸르기 유 군디 징라 또 추바칸 야베 체투 사드 앞제 튜즈 타 뉴슈 마부 던제 티 튜직 시엔레야 마와 유 태야 미드윈키 생생 수업에 내 테니 앞제 세 최세 퀘시제라 양 콘조 레라 쯔부 유업에 방불레 쉐티야시 카차라 슴심 퍼비에 넘시 뛰네야 앞제 인지 치르 세 최와라 조괴바타 방스 간부 망부 카웨 누브 유베나 콘츠 강소 슈세 쿠니 세 추급시 머시 사드 군투진 소와게 가나야 앞저 초로 초와라 가루탄 제르규 시그시 덴유 관제 최바캬지 닝궁키 니마 기부식 롱수 제치 창근 년람토 냐분요뱅앙 니마소암 양나 김제 낭토 주조고 유라 야미나 기비에 지심기 롱토 추신히 군투니 앞제 저와 체슈기 두지시 인신 장아르 체우베 사도야 콘주 유에베 응아루웨 초소베라 교류해

공무 기디 타 차세그니 루리 신도 잡아시히 나와 타 녜니 거즈 뒤다토 낭조 치스시 인식 기타 조세르 뮤토라 제신라 독지쇼암 르뷰 토리 충두 제바 알로 팁주고 요라 자순 상외수 롱조웨 콘츠 나웨 제수 장례치나 뉴슈 테잠 뎅괴 메바라 레 라뷰 도브체 저기

과제 고자 초초삼 유에베 교존디 카도르 구도르 투 케조잡유 교존디 카도르 투 동겐티니 교조의 난도 쇼로 용어베 쇠포리 주삼 대인신 관즈 랑랑게 쥐뉴나 대니 교조 총총자 조그 유시 고와 무 교조 세 쇠웨 람하라 투 고와 푸 자게 토토 고르모 나자오베 가마츠웨 타브식 샴지 유에징 테니 타브주타 체시 송토 제와시시 고와푸 교즈의 탄잠수 97인 정예기 뉴방원디 고와메이 완초덕치 테니 체제 오바시시 테다라 교조 총중 시관 왜 체나 개신 코바타 론나 차우베 프리 시엔초 칠비 동기게 데니 전수 이 뉴바라 시제 체바시 제라 티웨 젠야라 동대 체베 급수 우타타 송슈라 최감 체바시 되시

tūdū chēbē nāngzū yu tē. Gēbē tūzī pūbē, tūzū xē nāng pōmō kā sōsō kūdū chē nē tsōwārā rūgī yu. Dēnī, gōjā pōtsō lē chūbē tsōbāshī yīmā tā. Dēnī, gōchū tā, gō āmā lē chūbē tsōbāshī shī. 광조 손에 크고 민저와라 카참네 초와라 르시 유나야 대야 뮤그시 퇴바 제신토 광조 뒤지토 교조 천조 마부시 초시 참제네 허조수 네베 람라 슈시 유시 테니 제곰기 나로베 주슈지 제티 람파라네 콘서로 자토바티 세즈롱오베 캬스캄보타 로마캄발레 셴캉야메티 보르뇽시 팽마사주티니 콘조에 테르카데 족답시시 퇴총수 콘조에게 템바라 수센 타지도 지기 돌나 테니 소라 토베 주슈치시 그 징예여바 하고자 징구의 북가르부 켄도 셈바타 국가르부 테니 자스르베 응외수 응외세 지레 퇴징 대조다라 니다 동오베 니바 슈첸 퇴기규 과제 차주 뉴르부타 펑규 뉴르젤레 과조급시 링 니가레 유토바 총유에냐

나와 초야 강능신 세츠웨 캡고 쳔보괴더 나웨 장기 착제 뉴질라데니 세츠웨 캡고 토세 초수 자기 당디 니다라 지슈르타 지제 파라 야르제 머펍 체기유

0: 사진 숨도 기급 준비 좀 좀 숨겨 풀티 시종 신제 가르세 표지 좀 좀 그 배윤 정도 해봤다 테니 중국의 노규기 경외 남아는 신송경기 대지 개제 시시 된탱 지메 시베 멜로그니 제낭 모튜니 이원 중국 느규 제바 젠부 슈규인
1: 爹堂人女别错接堂。
2: 今年社会年泡拉不远。今年社会年没他们接堂泡年不远。社动路团。旅众为参。张阿拉托南，陆军面具，今年受苦龙门镇杨大姐的，爹堂堂马王伯送奖去。

0: 所以我们的片名会本阿拉的车的娘头马赛弗人西波尔多的牛会车图时喂同志会我们特别阿拉的汽车还有的事呢他都是皮肤啊落地滚住去吃心电鱼马赛阿拉的他都卡斯西比给车啊米赛节有时下面我们的阿拉的车的西多 아라디 시비기 마무자친 시비디시 아라디 렁지 개비 규제타 플라밍거 진영능 시계자 요시 제자민 남기 아라디 충지 참배 아라스 민여보시다 요시
1: 레스
2: 레스 왜 비구이원 치와송 고다 예수갑게 셈니스
1: 야가 치기
2: 아 요거 요거
1: 응 시다
2: 只是接下呗不是你看来求我说的求我说的刚才没事的刚才写好多你不是心不多心不多能大没多要不是多你啥了等他写哦晓得巴拉拿手把这
3: 다 고치다. 아니, 시부 스토어죠.
1: 상황 안다 여지. 다 좀 하지. 파스큐. 레오 구구 숨 레오 레오 징.
3: 레고 구구 숨 레오 레오 징. 네 네스. 야, 한거 지우러 왜?
1: 잘라 피해시다. 피해셔. 한거 지우 마지. 갈래시 그이.
3: 아. 전부도. 전부도. 한국인군에 전부 싫어도
1: 예랄라 치실롱아 친구
3: 아 난주나가 칠려다 식벌시야 오 켄수나디군에 점링 속자 링틀 레베스로시도 어 점링기 자지 체리 내두 버리
1: 치도나
3: 어 도스다두 랑바랑군에 체리 대기 켄와도 와
0: 계시 당기기 알아대 마부자 친가로 알아서 희는
1: 格拉汉姆贝克盖伊，肯比米多列朱贝阿达的，伦敦忙不急，基督娘娘前途边，开始全部得有时。
4: 三叔侄啦，这次苏三达阿姐呢，进来当面买兵呢，三叔侄啦，去哪个送的？去哪个当不开那么多啦？
0: 苏三四爷的，没事骗最怎么开始一年，六百的九月有嘛事？啥子你让你基督娘娘前年给传播我念的是？
4: 这是三大天命德三十家土年时呢，还没控制两个人的，交给苏三家比就是。
1: 你让我是那些种啊，那是就不约定这一呢，干嘛打死老兵吧？阿拉的，要不你呢？忙过去嘛，奶奶。
4: 其实爹来差不呢，虽然起来。
1: 他那名当大名都爹，俺就爹很是小些。
4: 公主现在的事情，
1: 妈是爹，他认不定这，俺可怕也当个找着。
3: 进来继续。
4: 现在就开始回，接着连修呗，关注那不错。俺那做你们都格拉汉姆贝克干预的，肯比阿扎的重大些的。
3: 宣布让军人全部都得，米要些啥么多啊？啊，嘿，啊，嗯，第二的呗。
1: 可以知道。
3: 啊，上班了我呢，也没啥事多啊。哎，把这做了呗啊。
5: 你巴拉公路兄弟哥不了，阿姆拉你们都巴拉开始丢尿时，伊那他听不懂。啊，开心嘛嘞，巴拉也没在喝水呢，尿空了，卡地下特别稀的。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4: ngone pe ho chung sha kirang ge tam she pe chap da ga ko zhe meng gu ji ge nga ngue qian qian xia su wa nga zhe suo bo zhong ge chong bra pi ge dan ya la ji ge xu la kirang ge tong me qi xie tia na bu ji
5: sam xu la ge tam she ngue be ji la ngone long an mi qi bu neng xi pe do shi la chu
4: ji ge xu la ge qing ge ji ge le la ge sar tun be le zhe de da nga zhe gong zi pa la yi tu nyam le na bu ji nga zhe sa ba ge le la ge li zeng xu qing

0: 丁姐，吃着那路钱的三下，跌跌了公司，光了自动行了能给。
1: 爹做年薪个月，爹来的，给咱爷早年的送的。
2: 早年的，吃着是难的，需要去。
3: 我吃着去的。
4: 哦。
3: 我。
4: 要要。啊，这，啊，嘿，啊嘿，我学了，看不啥？啊嘿。
5: 彭文呢？可惜钱不是多啊，一年两个没拿死。呵，我学了的。老徐，忙完别忙吧，哪里差多啊？呵呵，哎呀，当俺罗主给打。
0: 勇啊，有啊。
1: 巴拉，罗皮别，过来看去个。巴拉，王闯谁？你看上小女友不？你看上谁？
4: 啊，欧拉，看上过来看死。
1: 过来看去个，来是要修的。的王闯，巴拉个家了，讨个小女的。
4: 谁谁谁？
1: 是的，是的，巴拉，过来看去喂。
0: 哟，你家里新就做巴拉的卡瓦青不？
1: 巴拉的，你家属？
0: 哪个家属哎？
1: 哦哦，你家属。
0: 啊，凭你读书叫我。
4: 哦，又上来欧了，俺来用吧，俺应的，俺应的。
1: 哟哟哟。巴拉是差了许的，就是就是。
4: 哟，哎，欧拉，这哪里个花销嘞？
0: 花销对吧？
4: 啊啊！这啊，我这。光没错，光没错，光没错，欧拉。
0: 咱是不是现在用的贵？得做咋钱不得？
4: 哦，光没错，光没错。
0: 我也不懂啥嘛，你身边有其他点子水呗？小李卡机，他都懂咋不着？腾给学了八张家年的，让一遍。
4: 哦，我欧拉，我的人，我的是不是嘛？是不是钱？
0: 是不是嘛？是不是？
4: 哦，
0: 让那些些地里差点也没呗。
4: 哦，
0: 我那两个八张的，刚从家生的贵。
4: 欧拉，我来拿下，光不没错。
1: 三叔啦，你看那天气热，是的。凌晨的天气是太下午是不？啊，兄弟能够是不？托了妈的呢，谁是男的？
2: 三叔啦，你都不得睡觉，看上谁啊？他来着呢，是不的？你来去看他，有时查个娘们来到东北，查到了东亚去，他们人心去，凌晨去的。
6: 啊。哦，昨天人心的理财就这么多，吃酒人心的理财嘛是，可算嘛听难受。
1: 啊，三叔啦，看看。啊，三叔啦，他先拿。
2: 嗯，刘家叔叔决定做的，广州叔叔扛上农村男责任，替人理财的呢，去拿着老外合伙做呗，一顿肉上难涨，理财的他拿钱不用气他，我公司的交给。同门名字留住勇气，他的理财套路，最另一个南北套呢，另没打，全靠你了，爷呢，叔叔打我，努力难过些。
6: 哦，跟着现在我做理财的，就是理财算账，再不去那个办点钱别够了，省得打，才拿些不难过些，看对送这个人。
1: 可是你给写的农品呢，查到了短途是呗？
6: 送点那些，跟着短嘛短的，我最短大些。嗯，已经把你们拿了，其他钱都花呗。怎么去的？
4: 啊，欧拉，求你名了，卡啥？
0: 说不着过马的人，也可准备你别再去送酒去了的。
4: 啊嘞，
0: 我去了，东西吃个住的，酒店免军跑不通去。年面酒钱差给全部的啊，求的六年银。
4: 啊，啊嘞，求的我呢，人这么多，啊，来是，克里娜，克里，克里娜啊。哦，弟，欧拉，弟，新疆国别的呗？去让国别的千万免着，我呢咋想不得？
0: 弟，这里我也不知， 자 챔실 하다.
4: 알레.
0: 도돌이야기 위해.
4: 어. 제나 마실 주인다. 차례 가르유 내 손나로. 주인다 오라.
7: 하글레 조레.
2: 하글레 조레. 하다르서. 땡게 감사. 나리다이. 누가 사베 리센스 봐. 그수죠. 다리 리센기 조린 조디. 팀들 지조나 퓨조다 범위치 잡으세요. 양나 범위치다 퓨난 잡으세요.
4: 리슝토네 셴나 중화미리기 수균라 퓨치탕 범위난 채야디 롱동창원네 다르요리 나가문에 포초게 계승 김종기 랭겐쿠와탕 범위기 부족용신 능률진수 치기요리 범위파기 개발 경제이매 루규게 땡기 체브리 재장 급질론 증마리
0: 샤와라 레크 파지기
4: 아 오라 나 레지 탭차지 레가 주제 로니 주기 타더 총기디 총례 치슈 조다 총례나 레크 치기
0: 총례레
4: 아 다 다그리
1: 빨라 군루치다
0: 레스 아스미 부란 다로 로카 쓰인 봐
4: 어 니스 숨이
0: 가즈
4: 어 나타로 로 니스 숨이라 아
0: 잘해 중도와
1: 어라 알레 좀 어디
4: 아 어라 내가 개면 도와
1: 범에 전화세에 네 갈 수 있어 부부 가부디 괜히 숨고 오셔 시다 니에시고 페미기 존나 시비디 무이토리모도 무이사예 마시 기브교게 치로르 칼레게제 김창교보다 페미게지 시시데기시 기브교 컨디시니에 제마가비 요거치 디제 임비히나 기브교게 페미라 무이기지겐 제우시바 니에티엘라 니마 어리장제 시모 타크게 페미기 투급스스 고고이네 지구 마리스고 요시 빈의 페미 기브네 로접게 팔라 파마 야구지다 로접게 니 송에 팔라 나부 제부시 로숨주 송네 응급중에 팔라 정시 야구지 롱급중에 제라 무이 베비스 고시 기공 토메다 파마 역도 당크치에 요마시 정중기 취니다 제냠쇼부데 도터치에 요마시 제자 수수 밀어 미미 고베 초와 게토 비체네 범위진 외네 수수 갈래 겸니 지속이 지수 지류 마티 비체부리스 셰요시 니바도 니비 체우시 저니게 로르 치베 기비스 담으지 모도 기베 산수 담으 주교 마시
8: 슈즈스네디 오네 레랍 켜니 미도
1: 니에드베디 나르상게 빠리니 뉴피 니에 셉친기 对不对的车怎么来了群动给他们来买买车还有谁车子我车有一对不对的人中国平民是我呢搞不起来就马上对不对的人也明过有谁你对不对的几个是给平民给所说搞不起的给别人了搞不起来了那个过的但是对人家听过对不对准备什么事我从不对的来怕罗姐所说搞不起谁给不对给谁让
8: 你还是说喂呀干嘛就你这你还偷你妹玩的对的对的我你色松子我这设定个可不落的这看这个鱼不咋多看那个鱼哎我那什么说就叫出的这个鱼啊嘞
0: 年龄了八十多岁呀，年龄还是些子没新贵呗。兄弟三弟，来看这些呗呢。他多，蒙西那国族姐，来个弟，点不起我嘞。
4: 哎，
0: 是。刚进了苏姐呢，觉得有嘛事，是吧？他的让孙子弟也新贵，让他的窗帘给联系群居起来，一年俺给他包什么停车钱去？我那钱呢，来了看过么多，那我看这有嘛事。
4: 삼디르다나 용마르다
8: 아 제라
1: 다른 구루 남시비도
8: Yeah.

0: 저 달라기라고 해 갔어.
1: 오, 샤워.
2: 저, 나 좀 내생 좀 해보다가. 따지의 신기에 치 숨길 학습도. 저랑 삼수호실 하도가. 단단 초초주의. 저랑 선생님 몸실 하시기.
1: 치 숨길 수련 샤에.
0: 가시가, 나 하나서 후유.
3: 배바 거스쇼.
0: 양아 전주에.
4: 요거 차도 갈 때다. 내 주 샴푸 하시야.
0: 마시, 전다 가시에 상암자 십시기.
5: 이 저 사투리 벨리 된다.
4: 차도 제담 되다.
0: 양아, 내 신수. 남산대요.
5: 뭐라니? 지당 처음이지.
0: 지빌라. 겨우대니 이제 토고줄라. 범대에 산들 아시자. 더돌이 세나로 뷰나다. 범의치 스디기 소하기 우리 사제. 수수경해 주도 매자. 어제 뒤에 의나.
1: 년바딘지 차도 군에 요르베야. 디스 랑고스도. 니 그도 랑라. 진짜 고스럽죠.
6: 랑게가 되게 치스도
1: 진짜 이미네 나케치 저르바 대야미 게르그상와 캡라 쳄사
6: 마시제나 저랑 셈능시 차돌 구비 이네 군주 낭도 차창고문도 때는 용마지 마세 더돈 추수 닝능 줄라 양갸 직조 체사 고르스기 뒤뒤저랄리 세카날 유자 녜 저와 치시암문도 체사 닥다 닝도 쳔부다가 언니
0: 저 괜찮마 쩡쩡라 제규 아유 정정에 레젠 야호영양 체들이 머신에 레젠의 기사 취했어.
1: 레젠의 기사 취했지. 이내 미스 그래 저래.
7: 레다. 그치. 레다 대도 그래.
1: 범수 기란 수이나.
7: 나 주직 바비 주변양 쓰기.
1: 알레 또 수나. 예 우들라 손수 가지고. 저 주변양 쓰니 보라스 피스. 주직 바라이 쓰기. 주직 바라이.

0: 준혜윤아.
1: 니나 괜찮으시죠?
2: 아, 디. 니 차도 내 세비.
1: 내가 입에.
2: 아, 오글아. 디 혼랑아 나주 팔라. 고추도 주셔. 제자 드리시앙아. 기란다 쉬즈르 시가자비.
1: 육쇼.
2: 예예. 오글아. 나디 레차는 메바. 기란아가 고칠 뭐 비치. 니 쉬와치 세난다.
1: 나랑 시에도 좀 도. 조금만 조가. 너희는 인도 없게 하는 기다.
2: 예예. 오글아. 니 쉬와 세다. 기란 좀 매미 신기. 정신은 아예 뭐 깊시라도 최단의 기란 보모 광다 쉬어야이. 신다 기회매.
1: 니 보면 랑 돈도 지금도.
2: 네 가르침을 해.
1: 놈지 입리. 어찌. 어찌. 어찌. 어찌.
2: 아, 그치 그래. 오라. 진짜 전에 욕망시. 야. 야. 오라. 니엘의 젠데 진짜 제가 삼상현 맞죠. 기나니라. 욕도 싫어서 있어. 미상매 슈즈 러린 싫어서 유사. 기나니가라 뉴슈 싫어서 역시. 최장아 영재. 들이히라라. 슈즈 민재 님부디. 매 근처 수는 가유나. 제가 잡히. 저도 기나니기 공주 카리메 녀시마소.
1: 자게 시에부터 좋은 내집에.
2: 년년도 잘 주제 나게죠. 계속 예 준비해도 너 지금 뭐 뛰는 시 잡죠.
1: 쟤는 근처 치즈유.
2: 어, 네 다시 사장 카카 집에 레전지 수지 주지게 더 치유. 뒤네 소소 집에 내 주디게 네 주 전부 유지 네 주 엄마 장마 시주. 뒤제 준비는 네 주 치즈 낭스 처리라. 지만의 디테일 수부소니 큰 요망시. 마세 단대 지도디 미상매 카가자 내뒤도 저 나와 쉬우디 등막시 마세 별미 경로 유된대 임 신자 대외 삼시 칠시 제사 슈즈가 좀 나게 시비나 야우 요스 봐 가르난 쏘글라
1: 야 교
2: 다들 예 세세 개배강이 기랑아
3: 개만한다
1: 교교교
2: 야구슝 쌤 슐라 키란 야구슈피에쇼 키란 세제 레어규
1: 민디가 좀시 나이고 주저 제주 민디 쌤산시에 가서 야구든지 가파지 그래 가르시에가 기조일에 제라 케보라 제도 양예 보모고 호등지도 교교교교 교교
3: 왜 라가 제가 용받지
2: 어 재능아 대가 쇼이다 다랭아 나주 리젠 설치 대슈치가 자비 다리 리젠이나
3: 나 대슈에 nga de se je kira ju le se di ngo se chi mi da ju la me wa chang ma ha gor ju ni be
2: nga na ju pa la kho ju do chu sha nga ju le zen de be yu rim na la ni do ti den za kira ng so wa la shu ki ni bu su su ye gon da tu de shu ki nga ju da re kira de shu che ni ro wa la le zen de gyu je kira ng ne ju wo mo xie ni kho ju de bu zu chang me su ai kira ng ji ma so wa la kho ki su me be ro yu
3: 让给你错完了辛苦几个时别让给苏苏里曾经对不起的领先生这几个月给谁听着去的吗是让落对不起让能是他先给其他听着你也前行吗是让给你别个苏兄妹你
2: 去吧先打三去了三去了呀你

0: 시험도가 팀투제 랄보 시험에
1: 두 사람 수수 수 없이 장가니엘라 칠키 메세도 말해
0: 라
2: 기라 쇼다 알레 쇼다시 언지
1: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3: 고춘 수마리 나를 내가 내 퇴제 뭐라 로디 박비지 내가 제주비 나라 날 대제 김사디 경제유 개부 교지 날 따도 제 대제 수요래 아 당할래 탭심이도 간이성아 뭐라 까비 네 뭐라 두야치도 저다 가리 내 칼니구요 제라 네 진짜 제비이라 나 준다 매다 배도 뭐라 대제 대기스기 디네소 너니 갑주 뭐 좀나 편주 야식 말해 뭐라 치길 집에 뒤수리 타나 싸고 지나라 나 가봐지 겨 말해 뭐라 그 자샤 야구 추나 나 오늘 뭐라 그 육샤 육삼째 쌤째 시다도 나 뭐라 르노 쟤들 민투
4: 김에 함지 니래다 좋아기리 랑하고 여세
3: 창부세나 그세고다 나무 입초제 미세니 진주미도 세고 삼초 영원의 수세 균세매
4: 디저이 자가 범무대 기가 다뤄지도 디토네 히라니 원신제 님지님의 충구시
3: 창부세나 기부교계 소수산대 소소 대미 제배 천안 고두 실하초 랑게 천안 근제 이미 신규배 다들 얘네 두들게 시에 배도 가로래 아 너 차버리 상한 오네 여기 시라 기기
4: 시에도 장고 장시야 주배
3: 얘나 개조 얘 시에 사무 대부이 이네 기란 주대 생게 나 교다 매배 기부 다 시에 쓰기 터딘데 대자다 쉬어 말배
4: 这些车我们没有了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的要乱
3: 你做了说听我我若不起的我做我若不起的做了些嘛我要两个
1: 呗
3: 我要两个呗我要两个呗
1: 子怡亚龙的
3: 我要两个呗
1: 走来年三百当用度
3: 做了个事呢天里面一说吧
2: 床阿家里那嘴辣子我嘴拿了心情不去辣子爸来给我你嘴拿了那我下龙可把有谁
3: 哎你爹呢让爸来给干出来写下要不多么了独家多么了趁大地都撒马了呗
2: 让给你爸来也给求了三个他们用不着呗
3: 用啊前年年让爸爸给也给学习的唐朝人什么的给啊让爸爸也不多我那意让爸爸也给学你什么去哭不多
2: 让给俺也哭一遍
3: 我你让写我空不买的我让阿家给三点买的空给俺托买的呢我没心大概搞不起英语
2: 然了搞不起你有理钱钱还有有不行的谁还有啥有钱
3: 用啊用啊用啊
5: 我的学者落不清的落不着的我你兄弟下面找我也是你的臭的
3: 我去你就马上

0: 키랑 코즈마티브 나로 니 키랑 쳐로 쇼규
1: 점리 용기 미게 나 카드 뉴크 뒤 쳐르 주예디 로프 쳔스베
0: 타돌라 자마르 시에지 키랑게 대조 나와마다로 미디즈 계저 자마르 시에시브시 키랑게 문에 나와마다로 마세디니에 리제디 소야기 통메섬 주미
1: 쳔데 장게 통메섬 주디 하시 옐리니에 계기 사와 칠리카 디네 간나 코도 집에 리체지 자토 갈디 어디랑게 통메섬 주지 마 자여 니미규 가려 봐
0: 진짜 나도 소녀 여러베 디코르 니에키라 레젤페 슈비 봐 이네 키라가 메송도 다들 키랑 졸라 리모게 키랑 섭제 레젤은 여제 내중 엄소 사장 저와도 마셔야 계속 와 싶으시기 니에덴디 키나 니니지 저와라 소토야기 고급 직부들이 키랑가 고급대 덤지나 보다
1: 자게 등은 내주 가림 부시고 이베 마세랑게 미니지라 티주시 얘기 톱타 요마시
0: 아 니에키랑 삼치 도게 키라는 국선바 첨부유배 배매시리 이내가 나조 파조 공부시나다 미겹라 지마시아 공구도너 니엘라 수수샘림제 수수제배레가도조 노유매텔라 삼무 역당시
1: 샤겐아 균수시 얘기 톱타 요마시 야야 인도치제 젠치 체우마시 자롬미도 구주유다 자티유버 시리유배 미지게 미게기 사와르데제 유보사싱마시 쉐 리모게 자리 연인고 가주제죠 아니부터 제시제
0: 내 함진을 하르셔 라십신이 생부도가 주저 리모가 시야 문에 넘도 직된 뒤돌러 리모가 마도 라를 호버시 두냐 요 말이사 자 십신 인생 부도게 무사 두바 가려지 무사야디 나가 아메 렉조 마시 렉조디 가레스너 교가 시잠다 뒹게 차지 랑 교가 라를 갑시라도 랑 세버도 수구 돈 삼샤 랑가 진세 채우르버
1: 예 자리 야주 슬러고 예시아
0: 야주 로 마시
1: 녀상경아 리모스 녀미디 경매다 다시 가서 유부 통화를 줘봐 야스그히 자 리모다 다시 처리샤

0: 이내 디랭기 키랑 최단한테 제비나 제마 좋아다 마심한테 차요
1: 콜라미 상매 뚫러 예송예 맵스 야단도 소용제 예차샤다 뚫람을 샘제 지우기베 진짜 좁살러
0: 흠 예신기 키랑 아디오고 마시 이내 알아가 내 돈 다주 도마다 노스쉐비너 댄데히랑 구수뉴시
1: 장다주와 두괴
0: 급히없이
1: 주와 유에드 유
0: 야 키나이네 카가나네
1: 딱다 나 알아시켜야지 저스틸레슬다
0: 마시 도스 카가치니에 요르베라
1: 자포 교기나 초메 마시 또 누면 누구에
0: 나 가리 인스 시옵시
1: 전동다
0: 동선 동교지 세수마 셰프마 베스키다 야, 클리치다. 클리치다. 이 추러시오. 이야. 용수로 나다.
2: 고쇼, 감사.
0: 야쇼.
2: 기라기라스.
1: 도도.
0: 야, 디제
1: No.

0: 야, 대규 만나라. 누구리나, 대규나. 마주 정도 능규 어마시. 야. 가나서. 야. 네 잘 오시오. 야. 徐志。
1: 안녕도 고마지. 잔이가교.
2: 기란 돈도 심해베. 많이 쉬었어. 니 기란러 옴슬랭아 친구. 喂，我阿姨，我婆没爸爸爷，明哥，明哥给个，来，老三里，给我做，让阿姐明哥做，给我做，多学的。

0: 徐志，卡卡先生。 기린아, 제단 같이 비. 비네, 급기지, 쥐즈 도셔.
1: 뭐라 알아, 동토나, 샥에 막갑지, 갈지가.
0: 니가 비. 니가 니금에도, 돈동하다, 전도치하고 있으기.
2: 아차, 당랍도 내, 돈동 우수김지, 갈지가, 랑 갈성도.
1: 줄레이스니라, 연기쌤이 갈지기, 덥지 주동게, 니하고 못 내겠지.
0: 몰라, 도스님나다. 니, 니가서 취업사 마쇼.
1: 你什么时候想去的？什么时候没？想去。你婆婆看起来怎么两个岁数的？顶住一万马七吧，孔明抓他不是？天天眼睛一见，他都要你婆婆面干的下去去我岁数的，眼睛怎么看灯鱼？你看三不灯鱼？你来是你让女婿，俺家把这出名的，让你孙老王瞧的，你让他们干嘛去？啊，面干的要有人了，面别老在来能带有嘛事，就是能带有嘛事，给那你土司令了。说明嘛事，你让谁？他都你婆婆那是大兵了，让你来了我马下打住。
0: 남사규씨남이랑통도면도요남사규요레스레스요레스레스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호제요

0: 쇼부들이
1: 라가지가 용바
0: 기란다가 자비
1: 왜 마이 교수였다 거중에 얘 아직에 교수기 교
0: 예슈 봤습니다
1: 가시님 봐 랑키즈 강에 우리에 몇 월째는

0: 스로디 이제 막 뛰체니 미창매 다시 같이 입어 하고 주다.
1: 상상도 다 가가치야디. 안주 속별레가 숙진실 하수요리. 딩안주 삼주리 대합시리. 제대니 세세시교. 니즈디게 장리 호마시. 뉴스포니에 자주 이내 카큐는 요마시. 장포도다 경규포니들이 이내 단대지조 토라. 소소 덴바 같이 있네. 차돌리드 티웬욕도 사르주리. 소소 나니 가게 매배 원단네. 차도가 캡라시나 미수급도 시기니지지.
0: 지켜셔라. 대소가 가게 성문도 다능아 강경 레글라스 제니. 뉴슈 유고 된제 공시 경고 커서 재고 승비.
1: 지켜간 공부 제너. 다능아 조 중국 총리 토라. 강고 조스리라. 인지 덴부 조승기. 제대 타다 고조부터가 네 주디 데스템브리 제산시 때도 습습 맞잖아 폐지
0: 지교셔라 감을 가리네 대가 수조 예니 지교가네 근데 수도
1: 지교감 공부치나 다들 학내 주다지 모두 내가 제가 요나 딱다 딩마지 제산이 그 예수께 무스기
0: 돈도 대용 문도 왜라?
2: 아자, 마튼제 클래스 아시다?
1: 阿家人来个说呀的，看咱做公司说的明白大些，没给钱嘛是？谢水了，今天阿家人买年呢，拼了牛日，看他今年牛日阿家。啊，把那个阿家人娘送给。喂喂喂，谢不他个哩，让主播看过那水电呢，不速多了的，地里喂喂你不，冲了锅干起去，心塞了些呢，个个哩。
2: 哦，这阿家。 你
3: 窗户里去买着，底下老年啥子这停下，老年大家着。我着对面多，家里可以。面对老百姓的女婿雇佣就是，你的偏不起来钥匙，人家推多了，这些已经拿钱的去取了。罢了，过来嘛，干哪了？嗯，收个月，你也跑不来，让看房啊，晓得。那就看老少啊。啊。
4: 又说他些没，看到你刚住那面的，没了那些来解释。但这是你让车下去，谈得上，谁们来就不记住哎。怕公部门做事那么的，欠人民的鬼。嗯，你让给新一些，唐国的，路那边去，新的来了公不杀，你不的。
3: 上上他讲，面露心路，三米都不杀，上个都不看前面那矿砖点点，三路矿都好不得。呀，小大人呐，嗯，啊，这里说是几个年头学的，
4: 哼，谈到，我来几个年头了，三米大路没多，
3: 差差不多年头了。
0: 叫不清楚有嘛的，对嘞，嘛我嘛养得巧嘞。罢了，俺当时预备够了，点点俺堂其他人也是兄弟。哦，姐，李默，你可真是当年上我那破窑子在这些日子啊，你先皮呢？
3: 跑不第四路停车，我念明年嘛去不上学，叫我养活停车几月呢？今天几个月嘛是？你什么时候走的？我念怕自动了，念我做接不上去。
0: 李默，让给新个月，你妈念谈都不得，俺为了逃不开你们，一年啥时候给叫我养活停车，肯定拖不久。
3: 老胖记了，今天的干了，啥能行跑不的了，管不的。
0: 他等俺染了他不嘛这边？
5: 我那狗蛋没被米出来了都。
2: 让看看清楚是的。他的爹总对着些，彤彤。然了，有大预备啊！我是伯母让开始开始先学，开始开始先做啊。
3: 这样做学到很多。我老汉介绍，他的伯母说他总对水妹，这样说他抓住个。
1: 你瞧了一本，你
2: 那
1: 是
2: 眼睛就是。然了，还有谁？还坐着？
3: 他的两个，我心里那个结婚吧，我你我心里呢，两个我同对个要嘛的。因为这样做那个独来女差不多做，你的日子过不起几辈。你今早的那个来结束三不三情侣一辈。
1: 后来去了看中不中间，他都俺最拿下是几辈。
3: 我你平时马上不晓得，两个都不晓得。
2: 第二不给是这些年要的呗啊。
3: 第二不给，说别说了，对啊。我这样做那个要呗，你们听我来说。可对一年，让给秋天做马多，什么就买吧。天气秋过马些呢，巴不得后面俺萝卜点子，满遍等个嘞。
2: 你莫让些啥呗？
3: 些啥呗？今年三不些个亿，你妈呢？许这个俺准拿命多，不管哪娃的谁的，一年轻松个跑个几个，岁岁泡沫老鼠么接不起，俺国家也没输过。俺的许这看看些干啥嘛？让了去。这些嘛些可怜啊，没事他那个你落个钱啥哩？一年你让他笑，平常的干嘛些你怕干体这学生，岁岁不摸嘞，得给用嘛哩？你们听听来说，俺这错啊，啥不是给伊？既然是农民上嘛，给不要笑。哼，学啊，走。
2: 爸爸，听他们说。

0: 리모게 시고기 나오자자 카나타제 빠르셉 교통도
1: 고세는 치엘비리 수준 강지 망압지
0: 수준 강지비너 토고 셰후수바 당도 범죽다시라자 찬스 메겨 광러 마 손승 보시
2: 디디마시다 니 모신조르바 야우요마시
3: 나 아팅미도 장게 신규베 너니 팅탕 봉마 심네수 장님의 신앙기 범가 슈디기 오늘이다
2: 아씨 남자 찾아면 누구에
3: 남자 마치는 용민도 너보 장게 켈린다 니 산트 챤 용도 왜 세니랑 언니 찬세바 슬링가죠 나잘 갑시다 예

0: 치부디 제차니 더도 니메베
1: 제상거 계란게 치비 무킹거도 왜 치부디 제 로피에 하제 니메디게 나러 나 퇴치로 치제 가는 거 휴
0: 레고네가 제시사업지 직비 공기치로 쓰기 제상 저하시라도
1: 아, 네. 용아. 굴레마 캄나제, 맞습니다. 차례는 뒤 고고스스들이 나오마시.
0: 아. 캄사, 나 기면 등마시.
2: 아. 그드쇼야시. 리모기 샤스데기 오고시베.
0: 제.
2: 아, 다시.
0: 근데 쇼소.
2: 선이 리모 샤스 타가디 미르샤. 제중아. 디수미는 시타게다샤. 남의 예당 상마 미자샤다 손자. 마고다 남의 민다 괴베 정부 대야 매비나 야당 매부자
0: 장트 쇼요리

0: 나 근데 저래. 아. 감사. 나도 로다 올리네 이. 총기 교용기 미군 특수 유매라. 십시 제가 용이.
1: 됐어. 전에 앞이시.
0: 야. 미리 하다야 가리나. 술래.
2: 네 범주게 가로 뇨츠츠 드리샤. 로다 우유는 강기리 십리. 왕총사.
0: 자. 저런가 시에 되다디 큐는 하면도 계승아즈 구적의 학업이나 아니 욕심을었다.
3: 라슈웨다 상습 때문에 누구야?
0: 상습도 이내 발라가 나통 대표는 지금도 말에 없이 가려래.
3: 재능이 라라 학삼수야 고급적. 주외기 아자 가부요. 라가 아제바바 가부 총수나 기라니 년지 되다디 나다 요마시.
0: 예. 저런가 시에 때문에 좀 세도가.
3: 라가 아제바베 다리게 된다 총수나 키라니 니지든다 저지치시
0: 예예 저저저 저 저라 쉬다 가셔 봐
3: 담사 텐지모도 시마시 라삼도
0: 어 니로고 치토비이나 콩게가 니 니지든다 못 되는 글쎄 니래가 통주 식마 봐
3: 라가제 바베 나 세가 레주 쉬다 나 이치메네 아지바와 이치메베야 디베지 랑게 탐의 고급 인기지 랑게 덤지 시마 도비나 니에 로그 시마 줘 마사마
0: 페바 그 수이다 몰래 페다
4: 으시 자
5: 마지 시
4: 니치치스틸레 야주
5: 야주
4: 자 야주 니치치스틸레
0: 今年重视，不是？这是嘞，马先生，你来学习。过来，走，叫李某，这边，别弄个土木什么，别让搞扰了呗。这，你搞扰的，有有，告诉你，俺来家有你的，我呀，我那个是不是土木修的不？掉下都是的。是，可是有的，可是有的，可是有的。啊，是，今年重木的。你，你，这不是咱们。走，嘿。
3: 教科书都念什么教了有嘛的三句，天天教了个年五十七不带出啊，教了有百马赛，他都教了个培训错不得个个，年年只把练了，如果是他接触，我那搞不是他手，呵，那走了吧，直接写往些，你说啥鸡巴子说，这是得凶的。他现在就打了，
0: 这你还去了？用啊，
3: 那有点，
0: 啊是八九八九，你念教了些，啊八九八九，
3: 这，
0: 嗯，
3: 这
0: 是
3: 听那个对啊，哼，
0: 既然你听这古大差了。
3: 那叫国足都督，参谋叔叔连卡接我们，哈古了吧？哈古爷，带两个继续。
0: 哟，
3: 走。嗯。叫。能带没哇？能带没？多少人叫了对啊？DM是对，哈联系。嗯。嗯，没的。
6: 参谋车这些，车这些啊，国足都。我，西，松，你，季，国足。车都得被加速个回事，哪种地区，出去对白雨天，俺做上么伢子做穷，地个修白光砖打，工地嘛，穿不两件，休息点嘞。天天到位热都扎心。
7: 这种人们都凶呢，地基个错位管不起。天天俺做伢们做套，故乡李某拉当，山木五级花拉给，这西北点这全部输赢。
8: 听哪你？
7: 俺做，做到五零零一，长期运用给美军特许疫苗了，是不是这个药品？天天在民办部做么子？美军人个全部要的。
8: 阿来，亚别的。
7: 俺做高速查查局书记，马国达那么困难呢？
9: 丁杰哥了，点击收入。

0: 이교시 저아체니 편도 지에 요마시
1: 다들 아갱아 갈러봐
0: 아 러시
1: 개시 매브라지 러시스라게 변 참부두게 어구슬러
0: 아 칠러 저버드디 개시 조마시 니에체나 낸나니기 탄데 저화다치 어구슬럼나 참부라 매베스도 老许是那千不有别说起，
1: 到老许是冷面直吧。让对不起，你们特里呢？我你出不赢的。
0: 累死。
1: 他的我让你娘累起呢，让陈九贵别心虚。起码你婆母你又听到了，让给许多少气活大。
0: 爹的赢的赢，老许，既然吞大地，你也吞大赢过去，俺那你可是，来若在这是吧？嗯，
1: 来若在这些都下不答应的，
0: 赢的。
1: 妈，当然过去的，让许志来罗吉尼给顶个的，想是给不差别。
0: 给兵，
1: 钱能搞着没呗？
0: 没，
1: 这我多着急，参不起这么多个。
0: 哈，敌人敌国，肯定凶猛。
1: 可以呢，你那嘴能让些啥？让给俺扫完结果也晓得呗。徐大，
0: 我听我搞了去。搞不起来，丢出去。哼，借了钱是给不那么，你这你们连个钱差不是？
1: 啊你，借了。
0: 没这东西，没人穿不是？
1: 怎么说？你家家先免得。一个都能做的。
0: 天天这边呢，老年的，你们家头都是多年事。
1: 这女人是个穷到看不起东姑爷爷呢，她去的，那家子年纪是多。
0: 哈，差差别那就那些没，谁来学的？
1: 是，那些没，我呢也好许多。

0: kendri lamlu ta, yubi chuja lege kendri lamlu tuanjuan nenden chiba ta, kong zhedui ta, yenyu nyamgu lejuu towe kuryu jie ki yubi chuja le tuan ki nipab chubyuro kundi tonggu. Juzui le su tongwa ta, tuanjuan chayuru tamzin chie di, pyujungi chumze to ne, tangi gamni shubi zhong sanzom chuzo ting nga ba gege ngang gongzo chayuro suwa shu guwe be nesu na wanshi.
1: 지금에도
2: 我们把它切入。三个月以后呢，真同西北，他和美国普通司机，天地真多的去接领车了，接了给他，送去送你车，送你不他。如今去，那天呢，到团车的，从给他从西，朝中，新南街具体，冷雨的真正了，年龄七个月，因为森林居住开启，如今别的是开的，天灵的真多在查过用不多，且咱给他推了对呢，受抗雨，断个饮食送不是，过去冷雨入开启，如今。 缅甸亚齐市安德里亚市的铁林的真多冷坡人血热，他怕特别中这三百套人女与车队内中这特别也不特别吃个饮食送不是。前面邻居入卡去入米，马浩军去，配了用天汤不饮，真多卡尼尔与去色不人心托了起不他，空气真多卡去色不中毛多，前面真多尼娜这三套别日话月季送不是。
3: 我对秋翠古塔甘木松居托，透过重庆人民广播部处的汤清托，真多国粗别扎查过他，真修不加哈去，真多结果粗心。朝中他张张句，努个确实退，真冷冷句给忙错错，我是你，冷张土做你，朝心亏背，真修班，俺老心愈。三个月是你，你当金驴人不你别西皮色色一不他，给土忙错错，朝心亏背，真修不错，修给不心愈。长眉拉托去，卡达他。 他的村用的给修钱不，俺老心多。年纪特别，这年他初级特别，初初段切月，六年课初级出，北美军空给米些开学点别，专心他，面对上部，真学不苍茫，培育不是。忙错俺往三军去，米特别忙别，这年去人力路给先特别日外月啦，真多铁都不，老看忙咱们日给日外月就送不是。忙错瀑布老三去，他六真多铁，土库千不切不赢。 港口东北绿色铁儿，去年前不点多，真修不错，这三套别日话月季送不是。三个月以上呢，一路装备军事的不行不谈，张张去真难脱，真修不错，真多初步切不谈，所以我给忙错错，让用将人民为民许下人呢，过些特别，新定给定最谈，第给我们把切据，军事的不谈，谈业务，东通过去的做定些据，从没错错啊，就求点把口语进，谈的空错，初级特别过些特别。 特里内配备给客气囊去真修班苏阿修行去。
4: 特里俺是初段这边南端的，你这个开车这边小车这节，现在俺是招生可以俺呢困难做呀，修脚不是呀，伊拉困难做特里力度用啊小。
3: 什么话？群众准备，十九这点农民他娘托刚过冬天村修脚班用我饮食送不是，真修不错，一路装备纪念他，三十多个耐心，配水对看见，水娘特别，沙土。 新的年三通月了，每日人呢给开去点别增长通月。
4: 俺这朋友那边人，龙洞镇光路就有吧？今年我们家乡呢，这里刚个这个成都的别墅学院大，今年我们家乡俺这个镇南个十年学校呢下边，那不大都是阶级艰难了，阶级也别，让我学给你。
3: 刚过成都去看入面错，才能从矿里几个，忙错去拉多，能不悠悠骑行，真修不错，俺龙骑不提。
4: 你是去增长些的口语，提及入面错，饭店去爬山差别，记得学哪位充电可以脱叫我谈。这两名人去忙错去入面错，搞不要谈，俺弄去不谈，切不记。让整个外面人呢，就是公转了，我这脱不掉，切又不是。空格上记得学充电去聪明，错没转格去。真多的句，俺最充电的，没特别忙活，用个脱不谈。
3: 秋夕公转配角各所学个人些送不是，记得学充电车技。真多七个站立住不行运了，真难去吃经验，运多着心句。四不运多去不谈，看咱们对门再过几个月别。
2: rumi tsui nyu xi tan sim shu qi chung le tsui gam qian bu che ge yu. Kuang gar nam tang kui chui ji, zhen dur tum tsam di, xio zhuo si ni ba ti li gu yu bi, rumi tsui ngur shu kang yu dui ni zhuo xin yu. Tan da gan kor dong gyok shu gi rumi tsu, xio zhuo si ni ba ti ni chui di, ta ti yu se tsam su, nu shu yu gu gu xin yu. Chumu yu lung zang bu gyan, rumi tsu, nga lung qi ba dar, lang lung tu gu xin du. Zhen du ki lumbu zhi zhi to, sato konar wang bi yi wang chou shu zhi tun xin yu. Zhen du chou cui ni la zam qi ba gu, nying kong chou cui zhong ni bi to. Li ning ru ka ki rumi ta ti yu sar jor ni, zhen du tun cam ti ang tang bu lang yu bi zhi. Zhen du ju zhi ji, kong gar zong tu ang tang bu ni sumbu par tan. Genji gar bu yi xi ye rumi mi gir zi zhi tan. Genji mar bu zhong hua qian mi mi gir ki pi chung zhen shu ba. Genji zheng gui mi gir ki ji gar chang, to shu ki zhen shu ba. Genji sirbi mi gir ki zhumze ya shu to bi zhen shu bu so le, cha ge zhe ba tan. Jie su zhen du na shu ken rumi cui, lan yang xi zi chong gir tu gyun ni. Mu tui ti, ge di ta me zhen du na shu gyun bi shi. Tun cam xi bi zhen du na mi gir ki ang tang bu to gen, di nyi ling gu ru ka ki rumi. Si ni ar ko, a li ya ki si yi. Ta ting gi zhen du ti na, cok bi war xiong di ya gu si ra chung su. Ming si par, mi ni gi yi na, nu shu yu gu dun bi, ngan cu ge ke top chung. Sanyi mu tu shu ge gyu yin si sung bu shi. Tum cam si bie zhen dur na, mi gir ki ang ni bu toki, di nyi ling gyu ru ka ki ru mi, lama, chi shen ko yi, zhen shu bu xian da tian su, ti rin lung da si ra mi du, wen gan ti ni gyun dian si ri. Ti rin ngan cu cok bi, pen cun xiong di ya bu chung wei gen ki, rum zhe ya bu top chung, si sung bu shi. Tum cam si bie zhen dur na, mi gir ki ang sung bu toki, ba di ya ni gan kor chi le ru ka ki ru mi, lu ka kor na ji yi. Ti rin zhen dur go cu du ni, gyu bu si ra du, ngan cui cok bie xiong di wo, re ni le zhum zhe sang bu top chung, xie sung bu shi.
1: Tse shi to we ge ji zhen du te re gang guo dong yu ru ga bu yu gen mang bu, yi wang guo ne, zhe lam gyu tu, dian mo da war le bi ba ta, zhe re to chi le gang guo ru dong gen cui, shu me dun gyu qi bie na ba ti, shu nu mang bu, mi bi ri kyu ru ne, kwan zu, zhan lu wang we lang cui zhe lam to, be be dun gyu cha gyu ru, gui ma tip xin yu.
3: Zhen du ca sa wu ngan bi xin yu ba ta, zhe lam gyu tu yang chuk chi tu bu yu. Ji zi xin yin ki, la zi zhen du to, gang kor dong gyu gab yu ken mi nyung wa si, nga sang sang ne zhen lam gyu tu gong ne de ti. Ta ni si ne ge ji zhen du ti, nyu r ce tan, zho wa nyong ru che gyu, ri ku che xin yu bi chu. Pu chung si rin tan, sun nam do ji hiang yu. Pen chung li ri lak zi lup lin ki, lo ma pu chung si rin ki. Nye gab che we gang kor dong ken ni, chen yu sheng yin, kong ni an ta ru ka ne si, kong ken le zik pen nu ba chang chuk bu ru ji sun bu ri. Gang kor dong gyu gab yu bi sun nam do ji. Chen du ling gyu ru ka ki, sai pei da hi, lo mang nang, zi zhen chu zi to bu gyun kyung che tu yu bi. Nye ga shu qi si ti yin xie sung pri. Zhen du go su bu tang gang kor ru ka yin nyur ce tang, za cha gui zhen du nan bi, xun kong yin ki zho sim rup tu pi yu bi. Kong zui gye gyam ne, ngar long wa tang, zhen du ji tang tong, su zui ga bu qi wei gang kor dong kian tang nyam tu, mi xin gui hui gye chi ti bang gui nang gui yu bi. Pu chung si rin ki, ta ting ki zhen du le de bi gyu. Rumi war ki xiong ti qie da so, zi nu mang bu xie chung xie song pri. Sun nam do ji, ge ji chu zi nyam ling tup chung, gang kor ngan zui chi ne, cha po wa dar zhu gom, ngu ne nyur ce hang san gui bu xi du. Nye ku gup zi ne, kong su ur zhong da qie da, ga lop xiu ki xin xie song pri. Lo ju gu le be pu chung si ri ni, pen chung le ri lak zi lop ling ki lo mu xie xin la. Qi le gang kor dong kien xiong ki lu zi bu xie gyang xin. Ting a zhong neng kui ki gang kor zhen du nang, ting mang bu xiong nyong wa ta. Zhum zhe gyang san bu tong nyu yu. Na nying kong tang gang kor dong ro su, lo ge zhen du da wa qin ba ta. Gang kor dong kien su, ming da gui ba ta, zhe be lak da ti ta. Kwan su zhong dar tang, puk dun rin hi che be gui shu su gyur yu bri. Pu chung si rin ki, yi ge se le ma sui tin su, kwan su gui be ming da ri la, gup ti er tang tong, chu tam yang dir chung si sun bri. Himalaya ge hui ge jin xiong lam gang kor tar se zhen du ti, Pen chung su gup dun nir sin xin. Zhen du ti gu, cang me ge ji zhen du ki, ngo chan leng yong wa ti wei se bu chung wa ta. Le ri gang kor wa ta, nyam nyo bi ri tang, lop chung che bu gu. Gang kor dong gyur ga xin ta, zhum zhe du tup gu yi qi qir qin yu bri. Pu chung si rin ki, chu se to wei gang kor zhen du tin zhe xi de gu chung wa ha jang ga bu chung. Nga rang yang gang kor wa zhe zhe xi du gu zhe qi ge yu ji sung bri. Sun nam do ji, ge ji ce si to wei zhen du ki nam bu tong tu. Rang ni gi gang kor dong zi lik su dong gu, chu sim gyang che ru qin song xie sung pri. Rang ni gi ga bu che zi lu zin pa dar, qi le zhen du to, be bu hu lin qi gu ni, pu chung ci rin tang sun nam do ji, xu nu puk du shi, 탄데 코니기 뉴슈 휴구 낭충 체신 휴 코니기 라스총기기 첩체디 랑경정기 류진전초 급주십에 슝람강코 전도낭 슈규리 리쉐창키 시즈르니규 정용기 류진전초기 처지 앙살 체신 휴 나랑키 로마탕냠토 싱다 토슈티 렌토부 체규니 포그리 체슈티히 시송프리 포종 스링키 마원발 나랑 표기 강코동 켄 찌르식도 교규르와 휴지 송프리 Sunamdoji, Genanki Jendu to Rangze Kang Hungum Kuti, Nepuk Dun Hin Si Sumpre, Gangkor Dong Gur Gabu Yu Kien Dunzi Jumme, Gangkor Jendu Na Ang Tangbu, Lengui Samna, Nyugri Chegu Kechimpre, Ji Sumpre.
0: Jin the Gibe Tsing Anni Yingacho, Ranyu Jungi Luze Jenzo Gup Jupibe, Mingmata, Dangsi Soji Jenduru, Shizere Kosubashi, Tadingi Jendula, Tando Chengzin Jengi Malaju, Jenshu Be Kate Dengi Chibata, Jenduru Gi Gurim Guji. 대신 좀제 동지 소지 루지요 랑딤 타주 제디 수윤기 미만타 닥세 전도라 전제기 순수표 체육시 미만타 닥세 리기 남창기 현재 바 쉐바 뉴정 회의 전진진기 말라티 현재 조종기 레주 토르 친도라 급된 전도로 창자타 전염 용료로 개념 투표 대제 미만타 다스르 가부 유겐 소로 전도로 능 수규 비규 지규 인시 솜시 다딘기 전도로 능 Jonyongi Sagutan Chongjiri Dunta, Lopsu Kondo, John Tito Ligunji, Kun Timit Soba Gui, Jenshuba Duju Timsi, Mima Ta, Shangchi Mima, Diungi Mima, Taxiso Gendro Namjan Chiwangi Nang Shujuin, Tari Gendro Ki, Jonyongi Mima Ta, Taxi Gabu Yugen Soro, Birita, Zengum Se Dibu Junyu, Gendro Ti, Jindagibe Se Genim Para, Chigim Shi, Loko Chongjiri Timit Sobe Mima Ta, Taxi Jenshuba, Liu Yung Fu Yi, Jonyongi Mima Gyagen Tsu Gyaze Yabudu, Nye Kwanzo Sane Mambu Shechu, Tadengi Jenduru Gyu, Sembal Huebu, Samshi Chiju Kechimba Yima Shechung Shesum Shi. Chamdu Chongjiri Gyi Tumin Tsobe Mima Ta Daxe Jenshu Ba, Liza Fengki, Nye Nguyne Shena, Tadengi Jondara Chebe Kugab Yabu Shiretu, Jenduru Chue Penzun Lobjong Ta, Gyaze Bere Chebe, Penpa Chempa Topchung Shesum Shi.
4: 七岁松年，彭总人内就在推前各松北内层开前，我在前期与你写别，两只人们餐厅，二十码写吧，彭总推开看起，吃不吃穿为难，吃不顿吃不些，店么吃为内层汤，狗库年别人不来，什么话错儿，云南汤彭总在前年期，日龙嘴巴用肉土油兰，中华也随军人内去，以往出售抗联文版切学别。 如果万应来给，陪托满用空，陪给人类推荐给节约结果，托过切片。提零钱啊，两只人们餐厅二十码写板到二元银，陪给人类吃下，陪给钱不穷都写送些。吃顿贴，昆明、宁儿两只人们错过谈，让各种路过错别，两只人们错过你一，两只切心。 咱们吃水不来钱过了一年，奥林塔领不少，瑞切尔丁丁三年日夜，忙出血水，二十码鞋板吃顿吃不些。昆明尼尔，俺们追瑞木草白领不动钱，菜心去，他听三托儿陪去吃顿不错谈，俺们托吃顿去个穷味，还讲搞不穷。云南塔陪叫你，那俺们呢？吃的那俺们托那月别，这位吃忙不月结送不些。 阿什么些别做团瑞木追菜节，瑞切草瓜泥叶，周六炒开些把做，云南叶芒锤瑞切糖，罗里琼为菜木些把做，让种叶子孙咱们去追冬切学些。昆明尼尔，俺们追瑞切草瓜，操作拆新园叶，他听陪托人类狗在切过儿，修狗熊尾还将搞不穷，俺最讲咱们去忙不陪叶什么玩儿，吃顿切片些送不些。
0: 培养狗叫，路过的草坪等位给无缘，草速选拔里面云南塘培养三千年级，每日人类抗种三头卡地坨，吃顿千年，别的塘培养萝卜种七里七八天年，退年点别吃完新人接送不接。幼儿园给萝卜林个天年，我将有了坚信，他们吃顿天年，因为草地没人能为岁数明白的去了。记者俺年纪阿初。 也是人给许多路中给他们吃不顿起，我们学校给习总切过，这个别个错一个他。他是从这里一种干的用为，吃不顿把群众你学习。虽然给他们有点困难，没些起八全呢，假使平时写别吃不顿，都不行吃不顿不行。那么前面这个来起，那不能给能，他们吃不顿穷完了还讲搞不穷。你微信关注吃不赢，你我那些呢，总得了他真弄吃不起这些些不是。那么吃不顿这些起，他们吃不顿他不赢。 Jembo Tan Jembo Tsui, Lama Yabu Chaba Tondu, Rengi La Simshu Chembo Lep Chung Xie Xie Pshi. ཆབ་དེབ ཆུང་ཅུན ཚོས་ཡ་ ང་གི ཁུར་ཁོ ཐ་ ཆབ་ཅེས་སོ རང་ཛེ ཡུག ངོམནེ ལོང་ཏོང་གི ལུཇུ དེན་བེ ལ་མེ ཁུར་གོ སོན་ཡམ ཐེབ ངེམར ཆེབེ ཆུམི ཐ་ ཡུག་རོ་ བ མང་བེ ཡུང་ ཁོ ཡུབ་སི ཡུག་རོ་ བ ཆང་ལ་གི ཆུག་ཆིན་ནེ དེ་གར ལ་མ་ད་བ་ ར ཡོང་ཡིན མི་རིང་ ངབ་ཅུང་ ངཅུ་ནི ཁེམ་ཛང་ཅི་ ཡིབ་ ཐ་ མི་རིང་ཁ་གི སོན་ཡུ རིང་ནེ ཚམ་ནི ང་ཛུ ཛ་ཅེ ཁུན་ོ རེ་ཅེ སོམ་སི
5: ཉེ མ ང ཚོ ཁུ གོ ལིན ན ཧམ ཇ ཡ ཡོ མ རབ ད ཐན ད པོ གུ ཐུ ལིན དེ ཇ ཡ ཡུ ཅེ ཁས ཁར ལ ཧམ ད ན དེ ལབ ན ཉེ ཆེ ཡ གོ ཤི བུ ཏུ ས ད དེ གེ གོ གོ ཅི རབ
0: ལམ ཡུ ཤི ཇོན ཐི ཁུ གོ ཚོ རོ ཇན ཛེ ངོམ སེ ཁར དེ ཅུན ཡེ ལ མི རི ཐུན ཅི ཁི མེ དོ ངུ མི རི ནེ ཤུ ཤ ཆུ ཤེ དོ ཆུང ནེ ལོང ཏོང གི ལུ གུ དེན བེ ལམ ཐེ ཉི མི རབ ནེ མི རབ ཕར ཉམ མ མེ པར གུན ཛེ ཆེ གུ རུ ཐུན ཅེན ཁ ནེ ཅ ཡུ ཤི ནོབལིང ག ཐོ དམ ཅུ ཅི ར ནེ ལེན ཁང གི ཁོ ཅ ཡང ཅན ཁི 제수 노블링케 함은 잡된 지세 코류 상부들의 대네 로마초로 수규리네 십조 지구 규남 젠토 베서 야부시 뒤규 인시 솜시
6: 샴르 선교도 뒤 카지스로나
0: 딜루춘토 장중기 가구 주규 데브데타 클레 긴신 리바 라제기 데규르제 규네 사곤타 가구 순제 제베 코림 용기 딜람샹디 겐덴 튠제 체시레 체동 토유바타 로드토 장중기 겐덴 튠제 체동 제베 수진 고로치 솜동 솜제 솜주 수주 심바티 퇴소말에 계제 접게 바르시
3: 니튜 중국 장람 초배 초과 체휴 공시 라세 멍시 지구이 통부 힘베 초배 장람 뉴풀람 난키 제토 로고 칭도 장시 체휴 시도 총신나 다와 초부 춘도 라시 통부 폭람 초기 람세 지리 시타 라니 통부 폭람 시지 시 초기 람세 지리 니기 주 학점 초배작람 기회지를 내고 사시 휴배 폭람 치제기 제토 로고 칭도 장시례튼 릭줍심네 럼큐 용기의 댄자겐 송뉴댄 토퓨지
0: 뉴로제능 참도 총기리키 시베라린 댄시 튜공 벤주르 제디 시베라린 지용나 케바체유 다바르투 총기레 타종 샹 총주제 좀시 시베라린 자기 준심바타 종주 죽지타 샹총대 갸던 십주 시지 총주 최동 갸던 십주 십계 제라 라렌 서지 니경 조엽시 니트 니트 총결의 기록진 로드바타 먹집 팀비 머미 디신 머민너미 치료의 레미르 도우베 도조니르바타 켈레 숨주 수영아 이 레네 시비 조절하 고된 제유여징 세용의 수 레슈 시주 로지 시스 종내 레슈 뷰다 토뷰로 튕겐자리엽시 디루춘 하즈 총결이기 강조기나 총 내조를 하즈 시에베 겐수의 착다 닝바르 미디 지조 페디 칸기 칠레젠 타 리뉴젠 군변젠 제기 십슈 니버체로 당토 겐수 십슈티 멍시 타제네 뷰레 류소로 진보로 제유시 페디 칸도 겐괴 미창 망도 친네 톰난 타 기낭 대자 소나제 뒤로 친유시 니드 나주 총결이기 당 주용기 치던 제네 디당 망베 원게 메주 치고 청년 종토 비유 제고로 사도의 균도는 미디 신중 만족을 디단 딱지에 타 리메토 멘제네 지림기 멘주의 주로 천된 수요토 뷰리 멘주의 사도의 만족이 디단 송유시 니에듀 사린 종기 열세 링 슈노 로중라 제용 제베 지라 로소타 베로라 렌 치고비 시 퍼부냠토 비딥 로바타 베로 냠주 소기 치고비네 미리 튠지기 삼모 된조 제디 도취베 지답제네 슈노 로중 디단 강창로 용교로 송정 제시
1: 드린 제베 히말라야 계획의 계지 슈남 강고로 타르제 젠도로 급듄베 효게 통부 젠도로 추 뉴르제 타 뉴셰 응원바라 제유라 리룽기 제베야 냠스뇽게
6: 강고동 켄츠 예룬 장베 귀네 귀티 겐캄기 캠르타 룽슝키 싱디 켄덴 총조제 유사 젠도 차고 체네 사투 이왕국슈 체르당유
1: 선유구 조토 응아주냠토 효가르 제베 젠도로 키고살라 직세도

0: Perangyongjongi Luzer Tenso Gup Jupsibata, Miri Sugun Luzer Tenso Gup Chube, Gosu Zegu Sokur, Totun Ninju Yu.
1: Ligarni, Wazara Chiwe, Kangjong Yindia, Rui Muju, Sartung Arla, Zenzen Momo, Rinju Yu. Ligarni, Zidu Dienbia, Sadu Yindia, Tangara Gugu, Nampang Juji. 계산례도 서두 뒤에 디가르니 두릅사비에 균종 사바이 균종 사비에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두릅기에 냥아 삼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유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순 종타 비리 냠지지를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크 뒤주로 슝는 게류 변종사비에 벽이 등을 타참비에 뷰세 내비에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둔성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사바 라다르 체비 뷰세 내비토리 사두 변주로 피해기 동위에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게류 변종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숭능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독된타 허승 사딘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치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호타 제규이

0: 지게 릴라 세모 올라피스
1: 아지 커피는 우 용비 이는 안 미균 포 예자 랑숨 체험도 예야 대대다
0: 下雨的那最低 你也给你切不起 切上特别是大鸡 下雨了 你要不马上用个是别
1: 啊嘞 你最低他就是个用别
0: 你?
1: 前日让了拉萨的有没有得救的
0: 可是拉萨是过谁?
1: 啊,对不起 让给 阿拉西当地下大是给的 今天我自己切求是
2: 回答

0: 子，简大。
1: 呀，下雨。
0: 上帝还是要用吧。
1: 我的，那么大，那么多大个用的。
0: 都是的，上街那个流通没着。
1: 通了多长点年两个钥匙才有，一年可不是那么大，那么多皮肤通的，你别从哪穷的。
0: 嗯，年轻的，上个铺上的。난 그냥 아프리아 드셔봐
1: 다그지 멋있는 녀팅을 내가 뒤치에도 후다베 다친 유유
0: 상계 신규배 녀나 와라 급시 녀놈을 담아다 개박힙니다 양 급시 각세 둘리두 녀나 와라 류마 송프도 마세 다과 아데란데두 놈주 법다 피부통두 녀나 와라 소소 놈주 다할 값이라도 승비
1: 下雨

0: Zi, rangge chile sa chen yong duwe.
1: Yong a yong a.
0: Kyo sha kyo sha.
2: Zi,
0: nang dam du.
1: Nang dam du.
0: Rangge dingwa de su shio da.
1: Ge duwe du da.
0: Ge shio da.
1: Wei wei wei wei wei wei wei. Ge che che ge ge chung si da.
0: Tung du chung si yan kung shu bei a.
1: Oya, da zhi su.
0: Ok. Tung yue, nian rang xie wo. Purgyu du bei jen zhi di mo chu bu chi la.
1: Wei, kar chi ya.
0: Zi, lo dung, rang ya wo chi li chu.
1: A.
0: Rang jen zhi xing yin da.
1: 나치리치게
0: 당시
1: 영아 영아 영아 영아
0: 레고다 니엔 워주치다
1: 영아 영아 참아캄사 나오 디저션 용구르베
0: 요비비
1: 참아캄사 나 로동스기유 피충 불규시 야 잔 삼차유베 아 니에 샤단 제무스웨
0: 지스 지스 지스
3: 페디아 캄사 나 중샤 망주크 주비 코비 전연이
0: 나 중샤 그 주부스이 클로아 쉐바 샤유
4: 나 유제이 어
3: 我们两个算账阿姆拉杰亚斯米度切账巴拉给我们当地别个了普及部门过去年长的清不通的控制年阿姆拉的不同样的这种生病普及今天预备起不错普及被娘的错图的转达的娘面前怎么立的这一面大手势天气冲突呢生就顶着学子清不切的普及前的球你想参面先做高级我做普及被碰大整马时国民是被碰大了替松大
4: Corbin Bundala, T. Sumda, Corbin Bundala, T. Siri, Purgu Ridu Chesidi, Ji Wuni Chugi Chesidi, T. Takudi, Siri Sumba, T. Nibudi, Lakze Sumba, T. Sumba, T. Chile Sheshi Sungoshi, Chogine, Shunusoyo Chesidu, Nabuda, Purgu Kabuya Chesidu, Chosin Sine, Kotususu Puxamba, Tanya Tanchidu, Chungsha Kajugi Katang, Pimipurgu Chetu, the Nyamunishin, Sichi Wing, Corbin D.
3: Corbin Shimbali, Manga Tishi, Gentisugoji, Purgu Chi, Wene, Kesishudi, Wengeda, Gentiji, Gondrosang with Dianga, Misaki Tupoji, Cheza, Purgu Chi, Jushu Ting Chila, Mikaja saw, Genki Tupoji, Mushikanzu Punta Tesu Uni, Gentitue, Jibushitaji, Purgu Chi Wina, Lelobo Chetuda, Rangdushi, Chia Yomaji, Nibato, Gentiki Tubi, Potoji.
4: Lobdimbrin lagi, one yawsunswa. 안주 로마딘주 킴달 진지체나 콘조 보고데 포르투웨 로준 치주야 좀 제시도
0: 디잡도
1: 리샤
0: 디야우도
1: 제제제 나다 유제게 진지체 키라니게 처치다 처직체아 그저도 용아 낭담어 너니가 낭담맵셔
0: 로디브치 너니가 잡죠셔
1: 라 이지유
0: 낭담고
3: Nekho yume takche xia yukwa di, gyachi gubchu gukuda ca nga tiku yorsigi. Gyachi lego ca nga di takta nga tu xia, lungdu khachumdu, nubu nga rani gyesho nyosho ka rema zhia.
4: Ngone che na rang gabshi ra chung xia, zhiba?
3: Mindu, tiongwe to nga lo pang nyer xie chu. Yine nga rani ge mutu bezun che wii na, xianda la xia khari yore rema zhi. Lut.
4: Chumusu, near Patsy.

면주 제바 카고게 요마시 카고디 면주 제베지레 너무머니 비이나 소냐 진도지네 요마시 계시 운에 딘제 임비이나 팬드 칸르기 좀더 요마르다

0: 로또 같이 가 즐기슈 같이 그래 쌤네 왜
1: 걔네
2: 夏雨，你前年三不是当兵，年前呢，有一件毛巧克力，不配送的晓得，现在让，莫让他，参不开阿雨。呵呵，你也心思，前提过了，啥个让我出去的，咱们得这当兵呗。哈哈，让个心思的，我得有那故事晓得吧？哦，唱过些呢，有一件个，哦。
0: 가르시엔도
2: 네 가르시하고 있는 시엔무소
0: 뭐라고 가비베
2: 왜? 근처면 좀 하셔
0: 나다 유지 장기에 첩구이베 아 나 뭐라고 가부큐니메
2: 이날하게 된자체는 미수 고수티이르다 파고도 유지에게 장기에 가부요를 성부리
0: 성부리베
2: 뭐네이 니차랑다 유지 저와만고 체부르바 토도 랑게 님도 소수지 칭이럽스 라셔다 미스 코스티 워초 유제 파샤제 나이네 코스티바 장고시에는 나 코스티브디의 개체 말이 저러디 유제게 코스티와 라셔다 뭐 랑게 랑게 가벼워지 삼비는 근제 처럼 뭐 랑게 시그 랑게 신세로 봐 알게 삽딘 제 급디디 랑레라보 시어 말이
0: 谢吧 ，Gyeongsaedo-gwa
2: ，Gyeongsaedo-gwa

0: 부대 따수스케 요마시 조엔 상가 나오마돌라
1: 디저크 봐 부구다 케미도
0: 장부그제도 낭다메도와
1: 낭다메도
0: 부구 바바샤상 조선 당스 먹고 열라 기제 친구 열다
1: 슈자 부구마기 콘다 자야 켜니미도 이능아 루이 승비 단대니 법도 야구도
0: 장계 신세시 중샤 거주기 레미 망세 샤보 양기 니레니 워 장시샤 공신할 장에 뢰진게 진행 미신다 녀제 된지 장계 수수 등급 말이 생비
1: 이제 맞을게
2: 디저크 봐

0: ninarisi chujo da acha thoya yori
1: chenta byapsi chema ran le suna nge ran nam gunel ta ga tiu gnde to
0: chenta byas na ge do
1: si na ge do se jang acha udi ge lab chume
0: acha udi ge na ge be ji lo gyub ge ama risi ge
1: si yonga yonga ida na ge do
2: na ge tam ji sa lo ya ge wa da mi cho
1: tem bu ge kwe
0: tem bu ge do
1: ida ka den sil ne bin da nga chung dui la tar tu la ga ti gyu chi chok shi pa la ge nga lam su bu to ge la je ko ju ju si shu shi nga la ji pikir ta
3: jang pa la gor xie ya tian mu tang gu yin da
1: nga por kyu xia di pa la xi di le ge kong pu tu shi kong ge nem ta ni xia di mi ge wa qin du shi sung ge mi ji mi xi da ji chi ge ji nem nyam zu yong tu shu ba
3: 이내권총양압선상
1: 미사드 군이 얌세야 자시 너희 중도 구유지나 좋아게메네 너희 북도 지부지 단도 힘도 내디어시
3: 총시 소아디 운네이 깁시라도가
1: 상대 군부 마시
3: 가리이는
1: 대 독자무 구였다
3: 독자는 시민도 독자가 가서 경마시
1: 쟤는 돈다 요시
3: 나 돈다를 시민도
1: 잡아 그래 요다
3: 나 잡아 그래 시민도
1: 쟤는 아 소시도 아
3: 나랑 시기
1: 샤러지

0: Yang wang fei de bei.
1: Nga ba shi jie kan bei ku shi. Wang fei sui mei qiu na, lu xie qian zuo ran yong a.
2: Jin dong zuo ge, ke rang zu zhen de ding zuo, ding zhe le gao bu yao qi. Da da gan ni kong le ba shi ni zhe bie ma zai, tong de VIP de shi jie, la bu dang zai sa xia da. Rang ge peng su, chi zu zi yu a.
0: Zuo gao kan.
2: Mm.
0: Ba shi de chi jin neng xin, po tu dang song a.
2: Chi.
1: Pa qi zu zuo, nga mo.
2: Ding ye de ba.
1: Thank you.
0: 叫人给下雨了，跑肚子。跑肚子。喂，让了么？我的，我的，巴士要停车，出来咱都快用的。
1: 你女不对，走。
0: 呀，喂，让王飞了，搞不要嘛的呗啊！路线先错了，讲啥事？单他个。想
1: 过了，先走。南极色是金波，其实丢路不要远啊。 기란이 같이
0: 얼레 가가 되다 가가 되다
1: 오오오오오 기란이 같이 유지
3: 바스 앞도 유유 왕페이게 상하이 루시아천소 소녀르시아 바스 락하고 열다
0: 샤유 랑주님베 코듀루 우디다 유제 주녀르사
1: 우디에 주녀르도 괴
3: 당시 모란 상하이 조유사 바스 락주님도 주인스도와 이네 단대네 주다 제도 아 왜 저한테 저거 같이 보여 마시베 마스터 탑시단 로치다 뭐
0: 제자
1: 나 바스터 가바르시 우디 좀 해 임시 저 가게
2: 야 小雨 남자들 저자 할체서
1: 루시팅 저 바스터 니 가바유 아
2: 대유 콘 파피 주유
1: 나 주다 나 주다 나 주다 제
2: 让咱都免死了。
1: 我搞不有，搞免不这事，压着。
2: 呀，可里有了。
4: 哎，你过分些。
5: Let's do school show 啊。
0: 喂，牛头多哎。
3: 啊，是牛头没多。王菲和陆雪清做的检查是他约不着。
0: 哎，去那么难呢，头上过去嘞。
3: 今年五弟打有些六些。
0: 是，让个姑娘老实些。
3: 我的我的，巴士牛活透明度，这是这么透明度啊？不说，经常光飞，
4: 要求。

0: 아씨 장클리 돈다 가용아 야 야 추시 돈다
1: 그리고 맞으네 신부다가 대도와
0: 신부도 왜 보 제마 돈대위에나 바바를 깨치아 바베 토부 고여쇼
2: 가르치엽젤 전 다음에 봐 디저 넘 맛이 차례 가르이나
0: 레그 신다 케메 장식 체야유 루시에 센서로 수다 주주 체바 땡치 체베
2: 가르돌
0: 장숨 뒤 세메나 바스티 나제는 용도에 니에 간이 지르 케레미
2: 간이 간이 근저지 포머벨 니버드 세벨
0: 아씨 가르시에그 아 부리 아 뒤규 밀 마르니에 딘저다 니 메슬라 마신사 켈리비
2: 용아 간다가 모란다 주인 뒤미도 니 계란 켈린초 톡부디 사워치 마마탈리 포브니 소고이다
0: 낭다 보고 두스텐키인다
2: 디니 톡부디 심불라
0: 제도와 喂喂喂 바베,土豆婆婆看路 呀,바베,土豆婆婆看路,我去 呀呀呀 找完嘛,谢谢
3: 团结地车皮具的女儿呗
4: 皮具的女儿皮具的女儿呗
5: 我呢,哎
3: 要是多
5: 小时候地车的,要是多 让托皮的四个多 小时候地车的,就问托皮的马子 我呢,要是多
2: 于姐 于姐
3: 用啊,请你出的是等于你出的
4: 主位,我给你找找
3: 你最近开钱不急让谢我上去第路线前座的巴士的没票子来开有嘛的让给我卡拉斯当地吧开有嘛的都差不多哦卡拉斯当的他去图书用啊钱卡拉当注意的
6: 给没不着于姐同桌坚持起小姑给他到让跟着穷送你也得去当差别送了些送你提着你同了营业给别干爷你也同样的若不起来车之前你他就只着于要不起来穷些我做里中同桌都不可做刚才还送啊你给他做同样女的哦是呀是这人了杨家小猫了送不谁送啊啊是听着给要嘛联系 Shama tenshita, jik shi ayu.
5: Nye chil jik chi? Desi yakshu tishu dugu?
6: Takshi.
5: Basi di nal su jie jo?
6: Jindum ki na chunga.
5: Jindum shang la e?
6: Takshi.
5: Kwan ting jie tu sim sang le? Yaw shu su nye nye nye agu.
2: Basi.
7: 디다르체시 루미시리 기랑게 시즈나다
2: 왕페이 루시에 텐조기 케지공주 바스드 과유
0: 랑카체소
2: 탄도 카르나소스 기랑게 바스 샤모 제베
0: 예 샤모 제비 카르도
2: 기랑 예바라 중추 르벨라
0: 예 랑게 제스데 쇼카르도 아
2: 아지 바스디 녜즈동 자야제 하리나
0: 야 가르쳐서 샤오모다 자동 자인스
7: 인베 쿠유지
0: 아세 게치드 가르스그래 아 랑게 세브제 쉐다
7: 샤유게 우디라 가부도디 우디가 나와등도 녜시세라 우디다 샤오모군이 단다 가로 직비에 간시야 마세 군인이 참으시라도 키랑게 바스 쇼모 제자 샤유 뭐지 용고쇼
0: 야 보고 되니 이나 가니 마차고네 쓰던 거 자이차 사비임지
7: 야 잡다인다
5: 워지 你家小童给俺写了，小莫样子没大，联合起不结婚是的，跟这写不写？
7: 这还了解？我的上海了，王菲给陆先生做转对一次，小莫给联系起去，你们都进不得，还了解？
5: 啊，
7: 赶紧说。
5: 姑娘，你们都陆先生做大家主任去的过？
7: 嗯。
5: 啊，天涯点不扎实。我念念你们都。如果这对可对着啊
7: 你也这么说我你谈的公司事业呢公主妈妈都没干事
5: 对了罗松了去吧听我老家这对我你你们都肯修了下去肯这的出钱给等到姑娘的
7: 不了不得那不我让你你们都出钱住牛没打苏大，你们都请吧，不热不热。
5: 阿达，你也听我讲着，土豆，你们都请不？
7: 土豆，你家让菜干了什么？
5: 还好么子哟，你家米的可把几枚碎碎。

0: 야우스도 도스다 베버시.
1: 오니에. 기니가 바비니엔바.
0: 나 충칭리.
2: 상하리.
1: 상하리 자 롱조 작부여르 쓰고도고. 피고 마리 쓰면도고에.
2: 심은 좀 단 다들레면서.
1: 기조 과대 중에 니장 안주 공주다 동해 그 비리 체제 피네 커서뷰 사프단제 안주다 퍼스님도 레스게 리스기
2: 내 주도 오늘 시비
1: 타다게 쓰기 피정군의 인기리
2: 다야 시비야 거주 50바 커서뷰인디 10대 60취네
1: 체자 기세야 자 화신능 시 밀 37유네 타게로 예침수
0: 디자 안주 수수 레야 야우첸 타그리 수 커서뷰인 체네 케민도
1: 嗯，
0: 我注意的，
2: 用啊，
0: 是我头用。
1: 拜拜，
0: 拜拜。
2: 嗯，可惜不错 ，copy list。
3: 你怎么装不出来？
2: 装装不出。
3: 那么就莫不管了，从头到尾操心。咱们现在是上海毕业龙族差不多，明儿上海红桥南大年，咱们收拾了不咋？毕竟龙族没战况了，弄不去跑不差不有不着。加上他最近在交流大，咱们看看兄弟要先说。涛涛，侬忙速路要日期表，开始南大新大的跑步营等个把戏。Let's， 个小表，个是不是也预备？
2: 开始南大有个黑皮呢，今朝广州了，甚至耽误事。马上我与陈桂涛呢，直接给我打。
4: Let's，
3: 先打一，这地区。
4: Let's，
5: 我是幺二平年生在秀金铁窑嘛的，羡慕到，马也不能洗洗脚的。喂，前过看哪了，人怎么给不收拾下？
6: 对，
5: 啊是，人说说几多的，也没见见开始他热着起的。
6: 你也不了，找不到自己小事。他的工作也按照不能给。其实上海的普罗摩托呢，无敌车间，路线前做大家找图嘛是。
2: 那批行这多？
3: 上对啊。龙族差不多上海的年华了钥匙，龙族的药材大些，上海的药料也是。嗯，红桥南大药行东西是。
7: 可以现在为观众听给医生来说，上海红桥南大堂、普通南堂、龙族差不多应该感动起也是。上海的平原那么长嘛，南山也是也是。

0: 북디 소녀기 김자 야구시 투야기 저화유 아 잔다다 과디유 샤한디유에 그들로 녀봐
1: 어 녀사데 녀줄더기 당도체는 뭐라 생각할 지지 인지 엄지지 나스다가 주니 디콘을 뭐라 할 북팅 니고 없이 기내 로부터 결 쇼스 다리네 중재 야구상미도 제자 엄지라게 뭐랑 단대 수부다 제비너 북콘 사부요 마스송기 제자 디김비 뭐랑 북도 조자 생들이 겹시
0: 알레 아 가바슬리 왜 잔레스네 아니 람사 되요고 니산데 나소가 레스 나 중인다 니세네 랑산도 수고 대치스노 나 지금도 클래스가 저도
1: 나다 뭐
0: 나 중인다
1: 제가 교실

0: 喂喂，华信，呀，开车走。上课吧，这林彦不错。对对对，等到你们到克拉萨，就去接你们。好呀，今晚找我去的。有啊。祝云达，拜拜。拜拜。
1: 노부 어, 단대 미디 수리야
2: 도도리
1: 도도에 라님도 추세한다 그 줄려가 중에 가로 당고들비
2: 리 미디 리
1: 마시 도도스니에디 갸고치 돈이 없죠 말비
2: 디랑게 시에브르바 니에그디 게스디 시에죠
1: 마치 란데 보고 다가 요 말베 란다 가로 탕고 투지 탄다 카방자 샤리 지송
2: 급키제 디네 투주 라이나 미게스 마자 톤도 미실라지 타가자모
1: 미실라야디 로다 좋아 흐려지 로고발리네 유유브르바

0: 徒弟， 가르쳐 송아,
1: 弄两个呗。俺没事了不，让给新民读的。俺叫什么？跑不出什么乐趣，打起对联平土读。给你签到还不许读啊？那你大家心中都晓得呗。马上也让了，真都过不赢吧？过呗。嗯。俺叫我们读啊。我这我那过读过。 야치미에 가나가 좀 주. 지만 내가 가봐 깊쇼 하신 수게.
0: 용아 용아. 지만에 가봐 깊으면 더 진도고 뭐 용용 두게. 와야 딱 하나서 줘. 줘. 갈생이도. 상한디 나가세 심쇼시.
1: 葛先生，给钱不送，
0: 偷偷弄烂的呗。谈的哦，我弄多少篮球？常务县的人给，我多少股份是不？你染了龙田局没？怎么是啊？今晚的你染龙田没用？我年前谈的，连兵土下的，可不接不上意。
1: 我让巴黎的月饼给花心个谁？你心个鱼？大明是么呀？他那个龙兰子不是，明是给买的。常务县呢，赶紧把你那土下的，叫我上不去这里了，连着月大事。儿子，让我拉过去到城家去多啊？你也到俺拉过去去，俺们这儿城务是啥？
0: 让你去拉俺多。
1: 用啊？上俺的兰是抓心不消失。这边兰是抓啥多？
0: 수래.
1: 어.
0: 개빈도.
1: 수래.
0: 오늘 개빈도.

0: 신의 라니죠. 야, 저걸 있어다. 단다 클라스에 매자. 장아 말 신비너. 내게 밖에 도무도. 더도 룽란데이.
1: 룽란메.
0: 오, 실라. 룽란제. 돈스타 십슬려 돼도. 더도 룽란메세. 아. 아, 지. 샹게 신세시. 민아. 계신님부터지. 계신님께. 와세급지. 미다 미파가 뉴티지에 저와디. 네 탁주균의 계신님도. 이내가 샹게 유의 미시. 이내에 동가를 유니 지어시. 중창. 샹게. 스도야. 시마도 장가가 가봐 같이시. 다지샤 로마스다. 뭐.
1: 지. 가지 정도 장게 유니. 장가 칩시.
0: 대 정도 장게 유 없으니 말다. 나라니 디미라. 니엘로 도냥 디네 깁셉사. 샹고 좋아되게 깁장시. 쪼리 디능시. 서두시모 가츠미도 아. 스도야.
1: 어지. 장가 뒤 칸님 진짜 찹시.
0: 어지. 나한테 비네 중용도 싫어 장비다. 어야. 나도 마시아. 대대어 마시. 정수도. 나라니 클라스에 디네 좀줘 용도에.
1: 영아.
0: 저.
1: 어. 탄트대야 유린차지 장하마브손자 강구도스 비기 조통민도 개발기다
0: 여하라시던 가시도와 야 조시 이게 개발기요 어지 칼라마세네 집을 씹으시도와
1: 가리 집도 쓰고 하시 나 집도 쓰
0: 두
1: 객진 마시
2: 노동승이 더 같이 무시.
3: 어제 농기라 갔었어. 대박 급제 되지. 장필구 말배. 교고도 저 로운배.
4: 샤유. 나네가 불교 전도면도
3: 上给侬追小姐，必须呗。侬追小妹，现在举头没被拿走跑的喂。
4: 让了拿走一处，现在干的。我那个普及前头没到，拿了肉把肉的生病。
3: 唉，上给普及前面是，现在哪个能追谷地所要种的，没对给土是呗。
4: 가르쳐서 따라한 척 구매 가르쳐면 쉬어다
5: 네바라가 인게이 콘용제 맹가 레샤 랑가 싱그러버 중두네 콩게 안 나왔던 능 말이 탄도 콩구수 된 매사 네 콩러 십지 슈제 시슈 두고 승비
4: 디긴 게시베 랑균두 집센 다야 망차 마시바
3: 让苏罗丁丁，退休了不是该主动买吧？他都从业过注意些。唐多，让给让巴拉去读，叔叔刚买不到，马全被两个钱买些。让培训普及不下吧，退休有人过不是？他都是给弱给不行，累都是给弱呗。你累都轻易了没？累都轻易没那样休息，让叔叔上面不接动。叔叔全当点钱，叔叔让最钱的，叔叔巴拉点过去，从全了马全轻易的出来，得不加账的，很可惜。
5: 让给我那内陆有本事的写算，弟弟赢过去。让个新月月，让马用光了，俺爹三路九人过去打不得来，三路汤姆送，让个都是写不得啊，俺三路汤姆也是的。让俺全部业务都这些账，说的赢什么就对些，谁没上眼干了，这个消息。弟弟赢过去，俺让你本着三个人吧，你让了咖啡给我啊。
3: 俺喇嘛都不是呗。
5: 你也谈得开点没？
3: 俺啥不过有。

0: 가르쳐서 나 윤출 따가 깨담베
1: 가사랑게 부부처 부교 시시세로스도 나 시세는 인구르베
0: 삼부통수베
1: 부교제야 니가 초선자 니 류통 시스마지 체자니 부교 등변나 부친주소 니엘레치 등변시 고성비
0: 상세당 대비나 수용제 랭가직조 지지베아
1: 마시 니오영게 좀 뒤도 니엘레게 뒤집히베 나라 不过早着不起我身边
0: 这是?
1: 对的那我们顶着我了前年不久的牛车节跟书一打
2: 구경매제마 니에다스체 레고다 레고다 니에다스님은누가 도도우디고우다
3: 왜 지기제이드냐지에 남주두인 아주님도 빠르시게도
2: 요
0: 이다 이다 우디 여친다 이다 이다 군소 겐다 여기
1: 삼감사
4: 겐다 겐다
1: 겐다 겐다
4: 감사 겐다
1: 겐다 용불배 겐다
3: 장 용상아 좀 어디스
1: 삼감사 나저 애진제 미친 용매 용마시 나 할리고 이들이 용비 이네 버티고 좀 버티 부수 돌아 운교 용치기
4: 그 수위다 그 수위 용수다 용수다신, 나스님도 빠르게 잡들어봐.
5: 예,
4: 예. 대단해, 레바, 거수. 거수입니다.
0: 이다, 이다, 이다. 빠르게 저지 가샤가를 시작해서 상마의 게임에 오시고요. 밑에 수요상 그저스께 내지고 티지.
6: 이래도요. 지, 이, 좀, 재즈.
1: 불교육 등 배치지, 무슨 약으로 수업지? 동의원께 저세계의 도담견 희규다 저세도라 차쪽의 집에 주어라 련격부지 디지에라 니의 칠레미는 가지 공주세제 저세디 칠레그는 시디엄치를 교육부치기
0: 겐다가 레가 세배시고 알로디엎시라도
1: 렌지리의 탄다 남자디 응지제배 조성 초진제제 간교주우지 계란주 고준지바 안주다 냠레친도 유배랍자 니의 조화체사 니의체는 초중일이니 이시다 동공전지지
0: 罗东的涛涛，俺们都学习。
1: 无敌的余姐，你看彭总长，初中罗家下过去是？
0: 嗯，前的涛涛的余姐是狗屎。
1: 让给钱呢？可这多？
0: 俺
1: 什么啥没？用啊！

0: 어찌라 시도 이별. 하,
1: 디리 나를 안 게, 나를 톡 보세요 와.
0: 어찌 나야 톡 누미도, 화합대가 야구 딘제는 기. 마세 니에 기란로 루시아 센조 바스 피야메다.
1: 어찌 게시티 할스레. 바베 수수 볼로 톡 보세요 봐. 인지 레알시 고르베.
0: 디미 신다 바라시, 기란 지르다 바라시베.
1: 바보 상마 지부 말베 아, 지르단 이마 이 가르요리.
0: 용아 용아.
1: 허리 장가 가서 불교기 지든 생각 터지디 네 대비 야우시라서샤 경고초
0: 키라시도디 나 구자다에 이별
1: 구자다에 이별 마세 돈도 된다 신다시
0: 돈도 유라
1: 너 대시다 야

0: 마리, 진짜 갈 셈이. 장 가리베 쿠샤. 아우머 네 뒤뒤 도롱랑데 이베. 뒤장 아치도 줘 봐.
1: 개민도.
0: 저도 매럽다. 나 처음부터 가져 왔어 두고. 나랑 저거 야고 쏘자. 네 통기 통기 양 좀 좀 그랬어.
1: 랑 아심 제 치 먹어. 나다가로 참탁지유 신승에 사워디에 신진 용그리 야면에 랑치동가 치로럽.
0: 주라자리 용예즈베. 제네 자카게 맵스 용아 섭서치라.
1: 디레라 수소 심제도스치. 미조 가로 주므르스 텐주. 랑게 삼바 유제님도 유비이나 랑 우디다 쇼모드르 뽀기기 제아 용그스므도에. 꾸뿌랑지.
0: 왜왜왜 계시해도 섭취는 용도 거야.
1: 네 돈을 잠만 쓰면 먹어. 수수지 돈을 똥은 뒤고 매봐. 돈도 아야 로스를 쓰게 봐채. 이제 초차라. 딜레니 란시하고 샤로소. 가로 주문 된줘야 잼디 이제 쪼 말이. 부구이 나와 란시.
0: 나도 왜 이래? 란 주도 누구야? 얘 란시오. 제발 가로다 줘서 얘다 뭐만 뭐 용아. 가르다야도. 저번 게 뭐유? 고배 수수 꼭 회조 거지도 하셔지

0: 대소.
1: 是的。 저.
0: 야멘도지. 장가 강가지지에 꼬르치다. 네 중래 강을 직신. 근데 기란이 수가용.
1: 용안한다 먹어.
0: 강가 도스네 도유.
1: 강가 아자게 잘 가서지 되긴다.
2: 가서에 가지게.
1: 마시에피는 가서 마시보.
2: 아자 우디 장가 가시다.
1: 영아, 네 장 초구이피. 야, 뜨다. 네 가지지도.
2: 네 가지.
1: 네 중사 가지기. 폴큐베 폴다시. 폴큐 창마 요시다.
2: 커피 덤라레 요르베.
1: 커피 덤라레 요르다. 딘게 장제 라인 폴큐 치르다.
2: 야우쇼. 아자 우디 야죠.
1: 게칭마시. 니엔니 랑츠제 냐고. 저. 니엔 랑 같이 갔다가 치우 아. 칸칸. 뜨다. 데 넘주 먹고 도와. 디튜기 아자게 넘주 당세 사치시. 넘주디 튜기 아자게 등기다.
2: 인제로
1: 인제도와
2: 도
1: 되다 녀랑 지시야유 디카리메 신규에
2: 비디 주제
1: 지장스라도 비디 주제다 디나 규지 주제 자마세 구디 주제 역시 칸칸 되다 디 구지 주고시 디나라 주고 먹고 였다 그분 아주 디카치피는 디나리아 구지 주제 역시 소야 역시 디카리메 랑게 신규에
2: 넘주쇼고
1: 지 넘주쇼고시 넘주쇼고 자마세 넘뉴시 넘주 춘추 수왕장 장계 체나 농과 루워시 농디 쇼베나 루워다 장 넘주 댄디 두게
2: 두
1: 저 능이 넘주 대가 저 인치 섭서 채우다
2: 영어
1: 대가 무 쇼시 야 섭서 치 아 도스 내가 다 쇼먹이 장 넘주 날 치우 기부 두게
2: 기부 두
0: 어디

0: 왜? 왜?
1: 같이 가.
0: 장게 오네. 유제러 샘부쇼 말다. 아.
2: 가서도 왜 생기디? 네 가로 좀 지키스. 아 잘해 겹쳐. 네가 쓰래야. 네 가로 직투 말이 쓰고로.
0: 왜? 네가 쓰래야. 장게 오네 유제러 와친인베.
2: 뭐랑 시기디 오늘 표수로 시도
0: 아 시장게 인지 레로 디디에 하도 제 말해
2: 말이 니가다 유지 직토 위에 최대 15섬슈 직내 직불이 뭐지니 육시에 교제 장치제 로니에 바스 니뉴슈 가로 바스인다
0: 오늘 디저신이 배 가로 바스에
2: 어

0: 怎么能解？留不得呢？生不急，生不急呢？留不得。那不能解，所以当着习近平的，比如讲，就是秋天跌打，我用两个字，平常农村年轻来过年，你们都念了呗？跌打六十七的来噻，跌打平常写不得的。我来赞助用编制业，给你取消从差不拿下，全部创作了，很结实的，你们做起活，好像搞出去，很结实，干不上。直接不是习近平给孟勇给跌打没呢？乔勇呢，总之用米是写的。
1: 任意给跌打呢，苏苏人也压榨六百些，直接就送到那些个去苏苏人也给律师们跌打的，苏苏言语给，难免被这个跌打。当然是孟勇给跌打，要拖拿忙怎么拿的，跌打点不打，跌几点呗，轻些些种就了，没得别说哪个。今天俺就，他是中间城关区，内镇安国村镇的那个新旧吧，跟村里往来点的兄弟，跌打给苏北几些过了，跟这兄弟。村里往来呢，年头苏里西人不同，新旧期末言行。
2: 谈的他是重庆城关区内镇安国村镇的那个朱林堂，平江老村去新旧老庙老边，中华安国苏林天座椅将内沿了天座堂，内头安国沿了草坡，中国初级老草椅村民，平江一国天座堂，平江老将国际草坡举例林子坡，平江区将给地堂村里开的七里开间草中堂，平江区将给西在几百车的小学南昌给七里开间草中去孔明街给土根西门沿了。 俺记住，改用爱子年级国军安全美改堂，任课将给王府军间去必定打击给安全美改，他是通过给安全队内定不少的实际亲眼托把马赛，SCI 托接送送边用行，给南开日雄团队托接送就下边用了，地堂村里开的去必定就站中间南右边，日雄新旧堂团外给老林南北边边，选给七里开不实行。
3: 干了干么子？反正啦，干么子？反正学不得嘞。那是，他说嘞，今朗个天天请俺读书的那几个人啊，是杨家俺说的那背包个书书记啦，托些那书记耶。那是，这当个卡着那书记那个啦，嗯，也不是人家找不着吧嘞？是，俺这个干不是人家找不着，俺这呢，这当个直接找不着吧？是，一切是的，跟这直接有呢。啊，你是，嗯，他那个做家用过来了呀，这个，书包给这当，嗯，可是他直接给这当就好了。
4: 几茶都洋茶都，顶着个来回全部是白个了的。他路基当时呢，老你把来不了，他从老几木头里的白伢的，顶着咱的卡拉多斯呢。俺最那么个，这当我们说闲做干了呀，卡拉多斯呢，没几家伙是不是有对咱的？俺呢，我到吉兰就不是不是穷下着啊，家伙吃也不吃都是过了。但那里还好吃不些是，但那里谈到卡拉多斯呢，说不家伙吃不得这，嗯，那些顶着就了，这个话的怎么领全用过来了？
3: 对对，咱的卡拉多斯呢，俺注意到，没事情呢，吃醉的带不能不给家伙的下地，干部的下是，写图格的罗，伊那里卡拉多斯呢，所里给破呀，这，沉淀给眼睛给这破呀，这是就话的，多的看着的是呢，苏北给记者的，地震的季节去，季节的嘛，卡巴过过来是呢，俺苏北人在的，地震的米的，米是呢，当俺做。
4: 卡拉多斯呢，迷茫起来，这级别的里面写的了，伊那里的里面，人在的说，人在的，别人家乡俺也接到团聚有了，伊那里的嘛米了，怕不呢？警察团聚了，都是自己接，安尼，所属于给属于记者的，所属于给属于人在的，他们尼嘛过过来，过去特别特长就有了，特长的，安尼，其他个属于记者，大家来到我们都打过来，等你不给，不离就不离的拿了了，当不得，嗯。
3: 给编制了我的，这我不知道，那我不多说了。第一，卡拉多斯呢，区域长期的交接场，俺来嘛用的多。第二，卡拉多斯呢，
4: 但是这边还没意思，对不对？哦，我的，长期的嘞，长期的嘞，长期的交接场，俺们这边不呢，俺干不差不多嘞，田总啊，干不差不多嘞。但第二，交接场俺的你说这批坚固的多啊，嗯，坚固的俺打打得过嘞，舍不得卡拉多斯呢，你说这批你是你交接把它接的多啊。
3: 他弟弟自己检查过的，你出去谁不多啊？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
4: 가르 도스네 디따고 와레 따이나레 간주 디 쳇시 디 담마라 알레 이나레로 에 툭주 제가 예답단 제주 쟁알레
3: 아니
4: 띠즈지 토아과 단다 베네차시나 균덴데 좁게 창아데 앵안조 로 죽죽 죽죽 담바 연다 임바나 죽죽 담바니 로 제주 바라리 임바나 니슈니체 아니 가르도스나 니슈 저죽차 우즈지 야고요 되니 제주 연다 임바나 니슈 정니니체 니슈 저고 야 니슈 저죽차고 제가 단대기 전부링기지 심주 망부지는 가르도스나 겐고스니데 깜부시다 차바나 아야고 요마레 켄송아
3: 나도 겐아 감이 드렸소나송아 로야 게르게지디 아니 까면 쉽지 던지 요마레스
4: 제제제
3: 다 지단전 다르바 겐아 샤니아도 소 인지 미제 송자 야고 치고 지단아 소 개가 전 지르고 세우르 발 샤니아지도 발 다디네 다니 겐아 솜리 야부다 지 깜부 솜르 바 겐아 지 카지 야부 쉽지 차야다 카지 깜부 쉽지 차야디 소유 규정지 가르도 게마 마시다다 세주다 저 여러 바
4: 제제제 다 규정 카시지 와레 이 카레도 쓰는 간조 미주스나면도 침주나로려티 나난조 예열 시나도와 미잔지 나로라 파마티게 대자과 인번의 북드즈 망차 야나 파마티 빈자드즈 망차 대과레 디 카레도 쓰는 침주이네 다 이날에 개체셔의 카레도 쓰는 아니 간조 김남규기 데레다 소아제단기 또 대단기 소아제단디 용거 말이 디 나로 찌 카레레 쓰는 사동레 규제니베데 안 카레도 쓰는 구조레 파지 정진하러 미 강가 수부 뇽부 다가르 요원도 가르도선 천안주 신뢰기 책례시 단난 거라 아니 가르도선 드링도 센조 되게 강가 내가 제제다
3: 마 그렇지 거라 봐
4: 찾아 주버리 다이날에 가르도선은 아주 존재 나로다야 미조 카시 나로 학벌도 존재 나로 니다르시 직 신뢰 카나로 휴제 되니 다 디다 요라 교 지면 교 디즈이 소리 된다 임바나 아니 가르도선 구조 메두자네 아니 드링 센조도 마 주고요 말이 제단 가르도스나 구조 가조 망아 제버나레 아니 가르도스나 수부 대단래야 팬베 여든다지리 다디 파비비 가르도스나 아니 난조 셈캄스나미도 삼르 체르소 연저드냐 미카시에 가르도스나 셈캄라 뇌슈 쉽딘다체 칼레 쉽지 여드자니 안 사주다나 조메사 해딘다라 아니 사주데스 조메세 베네야 난조 왕자야 직견단 그렇고 당제 아니 야 베티 사주래야 가보 차에게 곰시딘다 차에 라디밍기 가르도스나 안주 셈감기 카시기야 셈감기 멘제 카시기리야 에 잡아차야 된다. 아 된다요. 디파피비 안 가르도스나 니 니다야 안주수고 잡아차면 대화침부시다요. 미카시 가르도스나 니 마구부시 아니 첸도사고 해야 된다요 봐. 디즈리드도 야 잡아차면 그시다요. 디 마제 가르도스나 니 냐브나 아니 안 파고단 차자자라 냐주가부시다요 연조도서 야 가르도스나 잡아차야기 냥가 대회 차요래. 리조 지그래. 대파비비 다양 안조 가르 도스는 나자 카시기래야. 에 자고 차니에 된다 요래. 다디 뉴뉴래 자고 차야 디.
3: 대파
4: 제 내시티엔 그 대파비비 아니 안조 멘제기다. 디 안조 예요래야. 된다 요그래 빼나 차잖아. 안조 카시에 충부 난조 소 된다 다 디즈기 에 자게래야 지수스도 안조 꾸규기 멘스라. 디 멘 디즈 멘제 디즈스 세븐 바나리아 수부 갸고 차종에 된다요. 제나 돈나 카레도 쓰는 건 갸고 차에 기주제 쓰나면도 가르스도 디주제 망부 요래디. 다디 이직래 다디니 카레도 쓰나 에 다긴 디네 디게 강가 디 갸고 차에 기주제
3: 라라.
4: 다 깜부 차에 주제래야 또 최슈지 카레도 쓰나. 한 좀 초주 단교야 말이. 깜부 차에 돼. 에 단단히 따도 안 좀 변나로 응은에 지나 갸베니엔 거들레 깜베니엔 거들 차메 조섬게 딘두잔 가르도스 초주 마담바 임바나 아니 깜보 차용 그래 데밍게 가르도스는 나자 카시 이게 겜베 베나 차시 하는 건조 데뎅기네 데데네 라테네 디다포나 깜보 차도아 응은조 로종 로아게 종네 이봐 제 허스 그러 대결 디소 나브는 마 깜보 차도아

0: 디파비비 안 가르도스는 간조 포에기 나자기 겜베 게야 톱제티즈야 야고체 마줌베 제제야 감차이네요
1: 그래서 캐나다 지단 세븐한테 단기 수비 지제지 구구여봐 계속 지제데 딱딱 마데비나 한디냐 저러시 가르나
0: 양 차이나 가르시 그랬으나 당부디 간주 내고 니번 냠그리 챤송아 치로니 나자야 까그니 주어라 디냠그리 아니 수고 양 차이나 가르시 그랬으나 참바단트조 냥게리드조 양세 양세 게베드다 차 니네 가르도스나 숭자 냠비네 숭자 마담바데 닝기 나자 랑그레 지 나주기 왕보단 지 릭바단데조 강가야 뛰어요 대지레 니 디싱기 가르도스나 학벌도 드린 겐고 마부페도와 아 루고 섭섭 차비냥가 요레 만난주 첸그로 미망부치 뭐마 때르스 되부치 샹샹 야구지어데 이날에 로겐도 겐도 두두 수부 총도 총도치 디 가르치고르스나 만주 루고 마냠조고 디진 가르도스나 아니 간주 전시에 당 피도 차야 돼 너버여레 다 자타부터 조 가르레스는 간주 배우랑 신기나서 단다 간주 예율에 된다 망보여라 가르세 착시에 토이나서 다 진방아 줄기 나서 단 디조 망보도와 젠치그리 니베데 단다 콘르시브미 지방아 줄기 나서 디밍기 가르도스나 아니 데뎅기네 디파 피비기 가르도스나 피터 잡지 두부딱지시도 침바에 아칠로 두스니 라 디조리 디파 비비 대긴 콘르시베 갸타브나 안 카르도스나 난주기 비모기 디조 야 춘부다나 나비냐가 요레 켄송아 갸타소는 수부 지지 지타고 와라 안 난주 비모다 디조 푸르부 지도 단체 아니 착지 디조 나자 디조 남비냐가 오레 갸타나 니 부예다 디조 강가야 쫀잡이 발텐다레 난주 부구제주 요비 비메응원의 자샤나 아니 갸타나 야고 요마레 깜타나 야고 요마레 갸타나 제마 부구 약과 십든다 제비냐가 요레 부구데 제두 제마 제연다 제범바나 아니 제마 디부구데 제마양 대단강래야 띠쪽 강아 챔버테그리 계속아 제자 아마지 부구 코드잖니 즉 약과 십지 맞아야 강래야 서서 치고 해야 된다지데
2: 수부약 착밤 양나 감차고서 강인종 티니 대단기 수부니 당시 저원님 맛이 개디 수부약 착나 책즈 가보탕 착시 토보 최신 기업소 주진 뉴비냥비 네기직 폴라싱 您给你是堂, 准备你是所, 铁月人心给你立铁太阳, 破烂主月。 铁地, 所不甘长呢? 铁烈多地, 苏俊米当我堂, 松茶娘别你最退拉行。 中间铁一金别, 美国女个娘不堂, 所不就不巧吧, 生具扫鞋出吧, 炸皮不拉手别, 你最退拉不月。 铁丁, 铁地堂吞别过年, 所不几次春节切割不来。 약차부탕, 깜차부서 탄이소송외 대당기 두시 싸우니 장미룽 기디, 수부지체 체인부충나 닝첩사지기 누바 외신차부탕 내고 누바 내고마세 수부뉴슈충어탕 수부낭 피엔미덕비에 체기지 풍소미디바 속보로 끊이기 샤니 코드토발라서 대당기 기체 망부대유바딘 체탕 툰비에 수부지체미 대당기 멍시인바
1: 맞아 소외전 되냐 마무시 다 바카지 다지 깨부 잡부 찬이어서 그런지 봐. 카지 양지 최고 최세로 야서 그런지. 양카지 매고 잡부 찬지. 다 잡부 차당도 좀 견하지. 개발지 가도 여러분.
0: 나 뒤 개발 첨부 여러분. 이 되게 그게 베리 디 배샤위. 안주 돼야. 소리니 가르스 그랬으나 구슈당 구슈기 입다 리 입스 그래. 그린 디 디 참보레지 주민도 시행 안주 가르치 그랬으나 구슈대 가르도스나 구슈대 두스 제브나 구슈 소리 두아 조고디
1: 어라
0: 데 난주 가르다 배워봤으나 최전 대학부 스타주 대학부 초고 셈보
1: 다른 아주 소외주 판제스 좀 해봐 판매배
0: 판판
1: 판제스
0: 판하 보고라 난주 라
1: 정신게
0: 디 가르도스는 두스야 제브나 리드 디 간샤브나 굽디 리 잡으지 두아
1: 다들 매 잡으래 봐
0: 매 잡으래 타코니니라 가르도스는 난주 초고 대학부터 대단해야 야구 유한 말이 만주 남주 지난주 전국의 예열이야 비라 시자 동네에서 아니 많자 배트 초고주 대형구도 와 매 대학부터 가르도스나 그 대학부터 칠로대 가봐요였으나 시야에 나올로요 천송아 시야단 빡빡이 어디요 초고 대학부터 칠로대 가봐요였으나 나나주 샘제 년유여라라 샘제 대학부터 직시아용도 전에 아니 주마기 타당 캐메 타당 지 가래 세빠단 디주 탈이야 칠루 십지도와 어야다 초고 나로 칠루 시다 여브나 아니 칠루 디기 주진 디기 제마 가르도스나 nyenga jeye sortinda da yana kartu sine deden sortinda nya nae nyenga chembu yore togo chembu ja chembu chaye de ya jimbanga jurgi naza nae ngi nyenga chembu she da yore ko jujen de da cha go din de zane karar do sine nganzo jongda da na chidu karar do sine togo chembu maja chi go ga da togo chembu maja cheje togo na lo ki til de zo be di ju khang du cheje an karar do sine pakpe wo de ba pe na cha sha na nganzo di ba ya sha yo ba jingu di ba sha yo so de da chung ba na ani de dang la ya da ki sha sa sa la bra an de dang la ya pe ba chen bu yo de da re
1: mi jak pa sin ye de da sha ra ma ra ma ba di na si lu ba si lu di pa ma ba so di
0: re re
1: sha so sha ne ge da chob che de ge chen ba ba
0: re re
1: ji je ta ta de ji gu gi na ge na ngo ge de ji gu re
0: de ya de na ne ji dan chen na za de ge ji de na sha tang bu de ka re de so na nge le ya ngan zu ko ya yin ji mi ji ki su bu ki ji ze de dedang goyo ba di, inchi minchi ki nganzo kanki xie goyo ba dindaji rixia, rwa di maja gara dusna, ngongo zool xia yechi, rwa danda, du xie dindaji, yaguchi zuu goyo di, hajan ki khechen bre, nye ba di gara dusna, da mizi ji kora todam chi goro, kye ba ni, xie di, junjong di le, kye ba ni, tanda di kongla, tagin kongla shubayi rwa, ame buku kodu ni, xie buku di jema suku, tangtang yongye ki kaala ya, nganzo kanki beba chi gu goro, ane shunu tu la, dharmi tuyula, gengo cha tuyula, gambu menba che, xia ozu yonjo chi, dita chi tuba na, ani yaqshib jo re. Sunba de karar dosa na, ani, diama jazi jazi che nanda, o, ngoma dan, cha degi do mi do ra, di che je, ani karar dosa na, so so yang ni, piki, jengu de, jobje ni, jobje cha nga ni, nisabshil de do mi do, di yi chi isi go re, di sunba de risha. Shiba de karar dosa na, ani, se jo gangla ya, sadung tonyom chi isi, sadung tonyom che, ane, sadyu le ya dik zu tse chi isi, ane, tse so si nye de gujo le ten yu isi, gujo de gyundu kora gu gwa ra, sago chik na lo le ya, madar le ya chu zu yada ngab chu zu si gujo de gu gwa ra, sago chik na lo, di da rizhi yonba gu gwa ra. Di pa pipi ane kare do si na chik, da ka si, diri mindu ma si, an ka si tinda yu ra, da supu jagwa shivu tinda yu ra, da ku ma, nyung da gu ra, kambu suye ki, an kambu suye ki tinda, cha si tinda yu ra, an kambu suye de kare do si na, mik tse de ya ku si suye, hop di kala ma mambu chobu ma re, tanda tinda tu wa, ka si ki kap kya me se, dha ma da chik tu wa, kambu ma cha gu tu na, mik tse ya ku si suye che, sa gor chi na lo le ya, kya ma khaan zu chi, nyung du ta ye ki tinda, mik tse re ma si, nga ya, da wa chi ki na lo le ya, kya ma chu zu tinda, yung kho ra ma re, che zang di ka le ya, lab sha, ani tini kare do na, shugu shugu de ta, dedang ki gengu wa aang thangpo de sosor da menga la ten yuwa maare amji la la riva chwe yuwa maare tenso nga na cha yuwa mayon siye de sosor ya ra le de wale di yin jo zani karo dosu na nganzo changme beba che je thangdaan la ya dinda chi gu gu dosu
2: Ceri thang tunbe gwane subwe jitse chunzen che gu ni tonyum tunbe sadong thang ce rinbe lu jiong luk thang tunbe jilam je thang jiwa thamsab yubshi tenyang tuyun togum je pam yang na Kala sa zui mei bar sa wei kumshi thordi. Ngo zai ri tang, xe ri, du ri so sa jie rik tsang ma tonyum sa wei kumshi jiaba che gui la. Jigar ki zi ye tang, su zi, sa jie ci na so su pur gui ni gi su ju kho zui che gyu yun tsam yunga che gui ba ma se. Kala ca ga thobu tang, xeg zi mangbo, ngar jie mangbo so za wa nian se gyu me. Te tang chao cong, ce tang rin bei lu jung che gyu yun kyung che di, su bui duk shu tang. Shani tang tsi ki du tsi yun tsam yung war bie gu. Xinyang, nian lang so yi jiba tsui tang tun xin, sim kam pa pibu yung war jie gyung kyung che tum na, su bui ji tse cun zun che tuba ma se, di xin tang wei cho war ru tum ni shi.
1: Ta xiam la ti ling ki xiu xi da jawa xie xie, gyalang lia gandina nye yun la, tia ka gandina ro.
3: Nga xe gila, nga di ka gandhi xiu ya di, nga zu xio le se lu jung kong to zi gu yun na, Ya men na nganzo shoge, mikse ge lunjo sende ge gugu yun na si jik gandhi shuwa yin.
0: Na lunjo sende de choye na lo la inji minji zhe gu re. Choye na lo la zhe ba, kirang su yin shoge nganzo shole che ma na lunjo re. Rwa pe na cha xa na, bime zo jilo la ya shugle che nyung zo yo gu re. Ina le mizan na lo la ya zang da che, chen zhu ke, che che chen jo de zo ganga lunjo kong la zho gu re. Kirang ki sunge de nganzo shole de zo ganga di na lo zho gu re. Ta ina le kare to sende kirang la ya shole che me ba che. Ani lega jie men jo dindayi na, ani shogayi lan jie lu zhong jie ki guba yuwa re.
1: Tad rabu shiong mi na, ani ceri da tunba da, ceri da rambu jie kia chimbala ba.
4: Kiringi le zin dila ya, zagar tang chua gyuba la soba nyambar chebi lu zhong, shamne kendu shi jing chang chebi lu zhong di nyamdu labgyu inda.

킹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끌러 순수 진신 더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렌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이모라지